연일 비도 오고 구름이 있는가 하면 무더위에 뜨거운 햇살도 번갈아 내려 쬐이고 하면서 이 장마철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번 장마철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지만 장마철의 날씨조차도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 중에 우리를 압도하는 건 아무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소나기는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잠시만 비를 잘 피하면 눈이 시원해졌고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금세 해가 반짝 나서 신선하기까지 했는데요. 요즘 소나기는 그 성정이 거칠어져서 폭우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과잉의 시대라 이 자연조차 과한 표현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음악의 낭만이 더 필요하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 지름시조 골랐는데요.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루 돋아지도록 안이 돌아온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이로구나. 동자야 달 민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들으셨는데요. 술과 관련된 낭만을 노래하네요. 술 실러 간 배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 노래했죠.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 오는 날이 많았지만 또 어떤 날은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해도 나고 바람도 부는 그런 변화무쌍한 날씨.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는 좀 낭만적으로 이 여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날씨 이야기하게 됐네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더위, 뜨거운 햇살 이런 것이 압도적이긴 하겠죠. 요즘 같은 장마도 물론 더 여름을 구성하는 것일 테고요. 또 녹음 우거진 숲이나 계곡물, 해수욕장, 연꽃, 매미, 풀벌레 소리, 수박, 참외, 또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공기, 참 많은 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PD는 휴가가 생각난다고 아까 물어봤더니 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을 이루는 것이 참 많구나 싶은데요. 여러분의 여름을 구성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폭우가 와서 아무래도 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긴 했습니다만 이 여름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또 뒷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 여름 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음악이죠. 여밀락의 느긋한 서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여유로운 음악, 여밀락 오늘 1장 보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1장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습한 날씨 이야기로 문자 주셨어요. 습한 장마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셨어요. 요즘 정말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 보뜰마을님께서 습한 장마철이라 표현해서 생각난 김에 제가 지금 이 시간 습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무려 80%에 달합니다. 와, 굉장하죠. 밤 늦은 시간에는 습도가 95%까지 올라가네요. 참 습한 장마철인데요. 제습기도 틀어놓으시고 또 나름 높은 습도도 다스리면서 맑은 기운 유지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자진 한입의 구성곡 수룡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룡음은 가곡의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연주하는 음악의 아명을 이루는데요. 피리, 대금, 해금, 좌고, 장구 이런 악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평롱을 연주하는 음악 수룡음 롱을 대금 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원한 서정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의 대금 독주 수룡음 롱 감상하시겠습니다.

수령은 롱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지도단원으로 재직 중인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음악 여밀락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여밀락이 이렇듯 밝은 서정을 띈 곡이었나요? 연일 비가 내려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여밀락에서 맑은 해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우, 6944님께서 여밀락의 밝은 모습을 오늘 읽으셨군요.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풀무치 사진 찍은 거 하고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주 토요일 밤새 비 오고 전철역 먹자골목에서 나무와 풀이 없는데 상가 유리에 풀무치가 기어가서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집 앞에 있는 매화나무에 두었더니 안 울어서 아침 출근길 산 칡밭에 놓아주며 새 조심해라 하며 놔주었어요. 80년대 중반 고향집 탱자 울타리에서 밤에 울던 풀무치 40여 년 만에 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우, 그렇게 오랜만에 보신 거예요? 항상 숲길을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풀무치 만남 좋으셨겠어요? 그러시면서 유해란 선수에 관련된 시를 한 수 지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 여자 골프 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대회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차지한 그 유해란 선수와 관련돼서 한 시를 또 멋지게 한 편 지어주셔서 저희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원율 시를 지어주셨는데요. 제목이 영암 금정인 골프선수 유해란입니다. 번역하고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출 낭주 금정동, 월출산 낭주골 금정면 태어난 아이, 영강유저 해란동, 영산강 물가에 푸른 버들 유해란, 일사대표 국가 등 14세에 국가대표 발탁되고 2호세도 평정 중 25세에 세계를 평정했네. 초심불망 겸손신,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하고 삼가하며 항시 각골 월장공, 언제나 각골의 노력으로 실력을 쌓고 위상향리 자부구, 고향의 위상 자부심 오래도록 장쾌타구 인서동, 장쾌한 타구는 여러 사람을 환호하게 합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유해란 선수가 이 시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네요. 유해란 선수 활약 축하하고 또 기대하고요. 우리 지초실님께서 지어주신 시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현악 영산회상을 풀어타는 음악 해탄가락 준비했습니다. 해탄이라고 하면 풀 해자를 쓰는데요.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원가락을 변주시켜서 연주할 때 우리가 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의 해탄가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하연도드리부터 군악까지 나오는 해탄가락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현두드리는 3장과 4장, 또 타령은 초장 끝장단부터 2장의 넷째 장단까지고요. 군악은 2장 첫째 장단부터 넷째 장단까지가 바로 해탄가락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원가락 외에 해탄가락으로 연주하는데요. 검은고의 해탄가락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현악 영산회상 해탄 하현두드리 군악까지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영산 회상 중에서 하현도드리부터 군악까지 연주했는데요. 현악 영산 회상 해탄 감상하셨습니다. 예악 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성혜 이방실의 검은고, 김윤희 강효진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습한 날씨에 현악기의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 높은 습도가 좀 낮아지는 듯하네요. 봄봄님께서 화요일에 국악산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걸음

저도 한 번쯤은 들었겠죠. 네. 두분 주고받는 문자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재밌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입니다. 반우반개, 말 그대로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의미인데요. 우조로 시작해서 계면조로 조가 바뀌는 곡을 말하죠. 반우반개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의 앞에 곡은 우조, 이 곡의 뒷곡은 계면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조가 바뀌는 경우 이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이 필요한 거죠. 오늘 들으실 음악, 계락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환계락이란 곡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랑의 무게 혹은 사랑의 책임감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사랑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자질려 죽다라는 거는 눌려 죽는다는 말인데요. 사랑의 무게 때문이겠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버리고 가라 하지만 내가 거기에 짓눌려 죽을 망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래하네요. 여창가곡 반우반계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승무 한영숙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 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명인 한영숙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80년대에 음악동화에 연재됐던 글을 모아서 2023년에 다시 펴낸 책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우리의 명인 명창 이야기 이 화요일에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승무의 명인 한영숙에 대해 쓴 글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춤을 지켜보고 있으니 당신네 나라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영숙의 살풀이 춤 한바탕을 지켜본 뉴욕타임스 무용 담당 기자가 우리 측 관계자에게 웬 조그마한 여자 하나가 등장해 무대를 압도하며 숨을 못 쉬게 하느냐며 핀잔투의 경탄을 터뜨리더니 그렇게 결론 짓더라는 것이다. 1986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에서 열린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에서였다. 한국 대표로 초청받은 한영숙은 평생 가다듬은 기량을 한껏 발휘해 살풀이 춤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미국 기자는 살풀이 춤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한국 민족의 역사를 읽었다는 것일까?

숨을 멈추고 엎드려 번뇌를 내면에 응축시키는 아련한 모습에 이어 불현듯 양팔을 한껏 벌려 긴 한삼을 흩뿌리는 호연한 몸짓. 때로는 앉고 서고 멈추었다 싶으면 문득 도약하고 그 절제된 몸짓 속에 태고의 정적을 감추는 정중동의 은근한 춤사위. 바닥에 휘몰아지는 긴 한삼을 치올리며 창망히 허공을 꿰뚫는 눈, 북소리에 취한 듯 초극의 망화경으로 빠져드는 살풀이 춤의 춤사위에서 한국 민족의 하나로 하나로 얼룩진 기도와 회환의 역사를 읽었던 것일까. 살풀이 춤은 남도 무무, 즉 살과 액을 물리치고 안심 임명하며 나아가 집안의 복락을 불러들이는 무당의 의식무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한다. 그러므로 그 춤사위는 우주와 자연질서의 순항이며 산천초목의 항상, 기후와 풍년을 비는 인간의 모든 기도와 희원의 뜻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하리라. 따라서 춤사위 하나하나에 우리 민족의 애환과 숨결이 진홍색의 언어로, 안목의 언어로 깊이 음각되어 있다 할 것이리라. 한영숙은 건무, 태평무, 한량무, 살풀이 등 전통 민속 무용에 두루 능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와 학춤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춤은 자신의 신앙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단아한 자태에 자부심이 흐른다. 자기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몸속에 꼿꼿한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이리라. 그 음성도 물 오른 봄 푸성기처럼 매우 탄력이 넘친다. 민속무용 가운데서 예술성이 특히 뛰어나다는 승무는 기도와 희원으로 이루어진 춤이다. 굳이 그 연원을 불교에서 찾을 까닭은 없다 하더라도 음악과 더불어 춤도 원초적으로 주술적 종교적 의식에서 발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볼 때 춤사위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 재난과 질병, 수렵과 파종과 수학, 그리고 전쟁 등 인간 생존과 결부된 절박한 기도의 몸짓을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승무는 연불, 타령, 굿거리, 자진몰이 등 일곱 차례 변화를 거듭하는 장단에 맞춰 능청거리고 너울거리며 연희된다. 혹은 지구 중심의 뿌리를 내린 노송에 내연하는 흥을 연소시키며 한소끔 육중하게 정지시키기도 하고, 또는 문득 한삼소매로 하늘을 걷어올려 거기에 우주의 오의를 싣기도 한다. 그리하여 넋으로 빚어낸 인류의 염원과 기도를 하늘에 고하는 것이다. 한영숙은 13살 때부터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로부터 춤만 익힌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춤은 음률을 모르고는 안 된다며 양금, 해금 등 악기도 철저히 익히도록 했다. 승무 한바탕을 떼고 난 그녀는 잇따라 건무, 살풀이, 발아춤, 태평무, 한량무, 학춤 등을 차례로 익혀나갔다. 17살이던 1937년 10월 부민관에서 열린 한성준 무용 발표회에서 첫 발표를 가졌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할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듣고 한영숙은 여간 고무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당 김은호 화백이 미인 승무도로 국전에서 수상한 이후 승무도 연작을 그렸고, 조지훈 시인이 시정 넘치는 승무라는 시를 발표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애송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승무의 무엇이 당대 최고의 화성과 시성이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게 했을까. 하얀 고깔에 흰 두루마기를 입고 어깨에 진홍색 띠를 두른 우아한 자태와 바닥에 휘늘어지는 날개 같은 한삼자락을 다시금 허공을 향해 흩뿌리는 자태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일까. 거기서 순간의 경이로운 동작 다 갖추고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자태,
일념 귀명의 절대적 순간.

한영숙 류 승무 반주 음악을 실황 자료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들으신 연주는 실제 승무 공연할 때 한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최형선의 승무였고요. 한세현, 황광엽의 피리, 김충환의 대금,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 원완철의 징연주였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3월 국립국악원 토요 상설 무대 실황 공연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민속무용의 명인 한영숙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한영숙 명인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워서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평생 춤 하나에 몰입하여 사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가운데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춤의 중심이 잡히고 쉰을 넘기고 나니까 비로소 무르익어 완숙한 춤사위가 나오고 예순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춤에 관한 철학이 비로소 싹 튼다 싶더군요 라는 말씀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한영숙 명무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이번에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1980년대부터 이미 해금 전공 학생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틀을 갖춘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악보로 남겨진 건 1989년 KBS FM 명인전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한 긴 산조 그리고 짧은 산조인데요. 김영재 해금 창작 곡집에 체보가 돼서 악보로 남겨졌습니다. 이후에 그보다 더 긴 산조는 2008년 무렵에 음반으로 발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단모리로 이루어진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 해금 연주였고요. 장덕화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2년에 녹음된 자료라서 한결 젊은 김영재 명인의 해금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남도잡가 흥타령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흥타령 노랫말은 성종의 형님인 월산대군이 지은 걸로 알려진 운치 있는 시조시로 시작됩니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 익자 국화 피자 벚님 오자 다리 돋네 아희야 검은고 청쳐라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남도잡가 흥타령 듣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원장현의 대금 한세연의 피리 박종선의 아쟁

남도잡가 흥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김수연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있어요. 2026년 7월 21일 10시 50분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시고요.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고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요즘 장마철에 참 다양한 날씨를 만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햇빛 쬐이는 그런 다양한 날씨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나기가 와도 예전 같지 않고요. 사나운 폭우가 내리니 이 비의 성정도 좀 거세졌다 싶어서 요즘 같은 소나기라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와 같은 낭만적인 작품은 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마티니에서 풍기는 향기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라울이 말했다. 아말피 해안에서 자라는 레몬 냄새예요. 세상에 이런 레몬은 없죠. 이걸 맛보기 전까지는 진짜 레몬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안드레 에치먼의 소설 페루에서 온 신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말피 해안에서 자란 레몬 향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스테파노 볼라니의 연주로 레지넬라 듣고 왔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휴가지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의 명물이 레몬이라고 합니다. 지중해 따뜻한 기후와 또 해안가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레몬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몬 소르베나 레몬 케이크 같은 디저트들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중해 햇살을 가득 머금은 레몬 향기를 상상하면서 덥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 봐야겠습니다. 레몬을 말하고 레몬을 떠올리니까 벌써 입안 가득 침이 고이고 좀 상큼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단 청년단 대표이자 연출가 민세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연극 젤리피쉬로 동화 연극상과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신작 공연 이야기부터 또 연출가로서의 또 철학까지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합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 선물도 또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의 철학과 인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음악극입니다. 배우 강신일, 또 뮤지컬 배우 박성환, 소리꾼 정은혜를 비롯해서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또 경기도 무용단 등 150여 명이 아주 웅장한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초대 일자는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공연장은 수원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세 분께 1인 2매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 드릴게요. 자, 음악 한 곡 더 함께 듣겠습니다. 정은의 까데호, 김예찬의 섬 위의 바람.

정은의 까데호, 김예찬의 섬 위의 바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서 잠시 재난 안내 방송을 해드리고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11시 경기 파주 서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연극을 보는 관객들은 낯선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게 됩니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이끌리고 그걸 무대에 올리면서 미처 몰랐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연극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민세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민세롬이라고 합니다.
0: 예. 굉장히 사실 지금 되게 바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이제 신작 공연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1: 네네.
0: 괜찮으시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좀 피곤합니다.
0: 그러니까요. 보통 네네. 이렇게 공연 3일 전? 이럴 네. 때는 보통 연출가들은 뭘 하실까요?
1: 뭐 일반적으로 국공립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이나 예. 민간 제작사에서 하는 공연을 했다면 제가 피곤할 일은 없는데 이번 내일 이제 3일 뒤에 하는 공연이 제 극단 공연이고
0: 네.
1: 또 신입단원들, 20대 신입단원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이라
0: 네.
1: 평소보다 제가 업무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도 출판사를 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다른 사람 일을 할 때보다
0: 그렇죠.
1: 제 회사 일을 할 때가
0: 네.
1: 좀 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0: 일이 많고 네네. 더 집중하고 신경 쓰게 되고 긴장도도 높죠.
1: 네, 맞습니다. 네. 좀 연출이 원래 기획 영역이나 마케팅 영역이나 뭐 무대나 이런 것까지를 다 책임지진 않고 보통은 다 분담해서 일을 하는데
0: 그렇죠.
1: 극단 작업은 모든 파트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좀 하는 일이 평소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오늘 이렇게 문화시대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자,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 차차 나눠보고요. 이번 신작은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표로 계신 극단 청년단의 작품이라고 해주셨거든요.
1: 네.
0: 일단 이 청년단이 어떤 극단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2009년도에 제가 만든 극단이고요.
0: 네.
1: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명 디자이너로 먼저 공연계에 입문을 했거든요.
0: 아, 연출이 시작이 아니셨군요.
1: 아, 네네. 네.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오진 않았고 제가 대학교 연극반을 나왔는데
0: 네.
1: 뭐 이렇게 문성근 선배님, 정한용 선배님 이런 분들이 나오신 그냥 동아리를
0: 네.
1: 나왔는데
0: 네.
1: 제가 극장에서 일을 먼저 배우게 돼서 사실 뭐 배우도 학생 때는 배우도 하고 스텝도
0: 네.
1: 하고 하다가
0: 네.
1: 극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쪽 일이 좋아져서
0: 아.
1: 근데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조명 감독님이셨어요.
0: 아.

0: 94년생 감독님 네. 지금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한테 제가 무대 조명을 너무 재밌게 배워서 그걸 먼저 25살에 조명 디자이너로 이쪽 업계 일을 시작했고 네네. 한 60편 정도 조명 디자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해서 연출을 하면 내가 좀 더 잘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제 극단을 29살에 창단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와.
0: 뭐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배우로 시작을 했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출 분들처럼 뭐 보통 극단들은 배우들이랑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네. 단원이라고 하면 보통 배우를 단원이라고.
1: 그렇죠. 네.
0: 근데 저는 처음 업계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제 동료들이 배우가 아니고 다른 파트 디자이너들이었어요.
1: 네.
0: 저는 조명이니까 무대 디자이너, 사운드 디자이너, 영상 디자이너 이런 분들을 저는 업계에서 처음 만났어가지고
1: 네.
0: 그래서 스텝 프로덕션 같은 형태로 대학로에서는 아마 유일한 스텝 프로덕션이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1: 아.
0: 네네. 그런 형태의 극단을 그때는 이제 선배님들이 그것도 극단이냐 뭐 그러셨는데 근데 보통 영화 씬 같은 경우에는 스태프들 작가나 그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1: 네.
0: 프리 프로덕션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연극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1: 아, 그렇군요.
0: 저희는 스태프들이 들어와가지고 먼저 어떤 작품에 대한 그런 사전 제작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독특한 인프라 독특한 시스템의 팀이었었어요 그때는.
1: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네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조명으로 네. 처음 이 업계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0: 네,
1: 내가
0: 네.
1: 연출을 하고 극단을 만들었을 때는 어쨌든
0: 네, 네.
1: 이걸 구현해 줄 배우들이
0: 네.
1: 당연히 필요했을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네.
1: 이런 그 무대를 만드는 스텝을 네. 먼저 꾸리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0: 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거창한 네. 대답을 하면 방송상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막 거창한 생각을 하진 않았고
1: 예.
0: 그때는 옆에 되게 멋있는 사람을 많이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극이라는 일이나 공연예술이라는 일이 생각보다 좀 추상적이거든요. 하는 일들은 많아도
1: 네.
0: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을 할 때 맞아 뭐 무대는 저런 태도로 해야 돼 음향하는 사람은 저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좀 직업적인 롤모델로 제가 되게 많이 닮고 싶어하는 동료들을 옆에 두고 싶어 했어요.
1: 네.
0: 그게 제 팀의 좀 정체성이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마인드가 멋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옆에 많으면
1: 공연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0: 네네네.
1: 훌륭하신 분들
0: 네, 그래서 뭐 무대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사운드 잘하는 사람 이렇게 쫓아다니진 않았고 일을 하는 어떠한 태도나 방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좀 하다 보니까 팀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
1: 제가 어디를 읽어보니
0: 네.
1: 그런 글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의 되게 독특한 그 구성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 우리 연출님께서 탐구하던
0: 네.
1: 것이 이제 소설 중심의
0: 네.
1: 텍스트다 보니까
0: 네.
1: 이것을 사실 이거는 글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걸 무대라는 공간에 물성이 있고 어떤 입체감이 있게 구현을 하려다 보면
0: 네.
1: 이제 그런 각각의
0: 네.
1: 조명과 뭐 무대
0: 네.
1: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랄지 이런
0: 네.
1: 분들과 함께 해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가능.
0: 네, 네.
1: 제가 막
0: 아니요. 그
1: 네, 맞습니까?
0: 부분이, 네, 막 말씀 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1: 네.
0: 그 근데 뭐 그런 지점들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만난 건 아니었고 사실은 그런 구성원들을 모아 놓고 보니 좀 더 예술적으로 차별화되는 어떠한 시도들을 우리 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분야들을 좀 고민하기도 했었고
1: 네.
0: 또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제가 희곡보다는 사실 소설에 좀 더 매력을 느껴서 그 당시 또 레이먼드 카버 같은
1: 네.
0: 소설가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단편 소설이라는 장르에 또 매료돼 있어서 그 단편 소설이라는 건 좀 장편 희곡에 비해서는 인물의 그러니까 서사가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결핍을 잠깐 이해하는 찰나의 순간 정도만 담겨 있지.
1: 네.
0: 그것들을 막 다이내믹하게 펼쳐내는 장면
1: 단편이니까.
0: 네네네.
1: 네.
0: 근데 그런 단편 소설 같은 무대를 만드는 게 저 30대 초반에는 꿈이었었어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되게 미시적인 감각들을 다루다 보니까 장편 서사의 어떤 프로타고니스트처럼 거대한 서사를 경험해 나가는 인물보다는 그런 카버의 소설에서도 주인공들이 이렇게 인생이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1: 네.
0: 와이프를 잃고
1: 네, 네.
0: 자식이랑 연락도 안 되고 삶의 실패를 경험하는 인물.

0: 동물들이 뭔가에 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자기 고통을 막 헤아리지 못하는 그 우픈 순간들이 좀 꽤 많이 묘사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걸 연기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되게 감각적이고 밀도 있는 모먼트로 무대 위에서 좀 표현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1: 아, 근데 그걸 30대 초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거 보면 이게 나이가 좀 달라지면서 약간의 변화가 또 생겼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 얘기는 그걸 차차 해주시고 그러면 그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이야기로 조금 바로 들어가 보면 제목이 단층선이네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뭐 어쨌든 그 연출님의 극단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신입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금 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품일까요?
0: 알리 테일러라는 영국 희곡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국제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구호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이 끊긴 지 6개월 정도 넘은 영세한 NGO 사무실에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지진에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회사원들을 다룬 오피스 시트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아, 네네. 그래요? 그 배경 자체는 어떤 그 지진으로 인한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나 이제 한 공간에서 서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네요.
0: 네네. 제목이 단층선이니까 그게 사실은 지진을 지시하는 것 같지만 뭐 희곡 작가가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이렇게 알레고리를 걸어놨을 테니까 사람들아 그 사람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단층선들을 또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적 단층선. 와, 이거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 주신 이 단층선이라는 공연 관람권을 또 우리 연출님께서 선물로 또 주신다고 하셔서 준비해 두었는데요. 7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 여행자 극장에서 관람 가능한데요.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세 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지금 단층선에 대한 그 의미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어쨌든 다 선의로 모였잖아요. 누군가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상황이 어렵고 뭔가 돌파해야 할 일들이 있어도 양보하고 뭔가 이해하고 이럴 것만 같은데 이 희곡이 그렇게만 풀린다면 재미가 없을 테니 아마 분명히 여기에 균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단층선이라는 작품에서 극중 인물들은 어떤 갈등을 겪게 될까요?
0: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아비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4~5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근데 아비는 중동 여자예요.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감각이 예민하겠죠.
1: 그렇죠.
0: 여기 배경이 지금 영국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리고 팀장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급 직원 3명 무급 인턴 1명, 4명밖에 없는 사무실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서 팀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에게 뭐 그런 균열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것 같아요. 되게 이게 2013년도에 가상의 어떤 대지진이 일어났다 치고 벌어지는 작품인데 그 지진에 이 회사가 이 시민단체가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떤
1: 사건의
0: 윤리적 균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이 끊겨 있으니 다른 큰 구호단체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성과를 내서 지금 멀어져가는 후원자들을 다시 지금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 이 회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벌어지는 소동과 사건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제 그런 재난들에 대응하는 선의를 실천하는 시민단체긴 하지만 결국은 회사의 어떤

0: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원래 본인들의 업무 매뉴얼보다 더 빠른 시기에 투입해서 남들보다 먼저 본인들의 회사 로고가 박힌 텐트가 재난 지역에 막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내는데 그게 많은 무리를 일으켜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1: 그렇죠. 왜냐면 결국은 누군가를 구호하고 도와주는 일이 연장되어야 마땅하니까.
0: 그 말씀도 맞고, 그리고 본인들도 스스로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외 지역에, 재난 지역에 있는 재난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일이지만, 이 회사 자체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호의 대상이 재난 지역인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도 지금 지켜내야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의 딜레마가 저희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소시민들한테도 다 있는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잘 환기하고 잘 인용해 오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아비는 중동 사람인데, 사실 이제 그 텐트를 그 주물자로, 그러니까 주력 물자로, 그 후원 물자로 내보내는 그 주력 물자가, 죄송합니다. 텐트예요, 이 회사의 주력 물품은. 근데 그 텐트에 자기들 회사 로고를 박아서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보내는 건데, 근데 그 텐트를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텐트 공장은 아니라서. 파키스탄에도 협력업체가 있고, 영국에도 지금 실제로 실존하는 이슬람 릴리프라는, 그 릴리프라는 게 구호하다는 뜻이잖아요. 중동을 좀 도와주는 전문 시민단체가 있어요. 큰 시민단, 영국 런던을 여행하다 보면 버스에도 막 붙어 있고, 우리는 국제 엠네스티나 막 유니세프 같은 데를 알지만, 거기는 이슬라믹 릴리프라는 데가 있는데, 영국의 이슬라믹 릴리프를 통해서 텐트를 구할 것이냐, 파키스탄에 있는 파키스탄 업체를 통해서 텐트를 구할 것이냐. 근데 아비라는 중동 사람은 그 티격태격하는 남자 팀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팀장은 지금 이렇게 급할 때는 믿을 만한 데를 선택해야 된다. 이슬라믹 릴리프가 영국 단체니까 여기를 선택하자. 근데 거기서 발끈하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얘기한 단체는 중동 단체라서. 그래서 그게 믿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영국인이긴 하지만 중동계 영국인인 자신의 뿌리 때문에,
1: 정체성에 대한 갈등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0: 그리고 그런 데서 좀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빈라덴이나 여러 가지 무장 테러,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테러 집단들로 대표되는 중동의 어떠한 악의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든가, 그런 거 이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그 갈증이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래서 중동 단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일이 복잡해집니다. 뭐 이런, 그래서 본인들이 다들 각자 일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갈증들, 신념의 어떤 그런 이슈들, 그런 신념은 틀린 게 아닌데, 그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한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1: 아니,
0: 죄송해요.
1: 근데 벌써 이미 지금 저는 작품 중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중간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1: 중간까지 확 빠져들어서, 아, 이 작품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배우들이 그런 내적 단층선의
0: 맞아요.
1: 균열을 겪으면서 어떻게 여기를 돌파해 낼까? 이 장면들이 너무 상상이 되고, 실제로 그 신입 단원들이 이걸 어떻게 연기로서 승화시킬까?
0: 맞아요.
1: 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이네요.
0: 신입 단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첫 의도는, 보통 일반적인 극단들에서 20대 단원들이 연기를 10년, 20년 배워요. 자기들 나이대에 맞는 배역을 맡지는 못하고, 나중에 다 체업 작품에 등장하는 배역을 기다리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데, 저 그게 좀 아쉬웠어요.
1: 아, 그래서 일부러 이 작품에는 신입 단원을 주축으로 세운
0: 여기
1: 건가요?
0: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직장 4, 5년 차 인물들이거든요. 20대 배우들이, 좀 연극 씬에 있는 배우들이 자기 목소리랑 자기 몸으로 연기할 수 있는 텍스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기는 평생 해야 잘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20, 30대 배우들은 그렇게 연기를 잘하기를 요구받아요.
1: 근데 기회가 없군요.
0: 근데 자기들 몸이나 나이에 맞는 희곡을 받아야 연기를 잘하게 되죠. 근데 그런 텍스트를 20, 30대 배우들한테 주지는 않으면서 네. 연기는 잘하래요. 아. 이런 데서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1: 근데 그 부분도 되게 네. 신선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방금 해주셨던 그 이야기는 네. 보통 연출가들이 요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아요. 우리 민세롬님은 연출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배우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네. 연출가로서의 고민을 같이 버무려서 했었던 거네요.
0: 네, 국공립단체에서는 제가 연출을 하지만 이 단체에서는 어쨌든 단체 구성원들의 단체라는 극단이라는 건 같이 성장하자고 모여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려면 자기들 인식에 맞는 텍스트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피스 시트콤을 제 딴에는 들고 아. 왔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이렇게 전문적인 단체 서사를 가져 단어 하나하나를 뭐
1: 여기에도 단층선이 그리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자. 자, 연출가님, 네.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노래 아니.

0: 아마도 이자람 밴드의 노래 아니였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극단 청년단 대표이자 연극 연출가 민세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도 가능합니다. 아주 흥미롭게 이 금요일에 올라갈 신작 단층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희곡 원작이 있는 그런 작품인데 처음에 연출님이 이 작품을 접했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아, 이 작품 내가 가져와야겠다.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1: 그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 사무실의 팀장이 예. 그런 얘기를 해요.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긴급하게 구호 모금 활동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모금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크리스마스라 너무 다행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참 좋지. 사람들의 선의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의가 가짜는 우유처럼 신선할 때잖아. 뭐 이런 대사가 있는 것 같아요.
0: 방금 연기하신 것 같습니다.
1: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0: 아니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런 대사가 있군요.
1: 네, 그게 되게 굉장히 블랙 위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위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0: 그렇죠.
1: 뭐 또 뭔가 사람들의

0: 일을 도움받아서 회사를 계속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좀 저희 작은 예술단체의 사람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밖에서 보면 막뭐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막 세상에 이렇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정말 세상에 이로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 안에서는 막 연습실 임대료 걱정하고
1: 그럼요. 네.
0: 서로 다 먹고 사는
1: 현실이죠.
0: 걱정하고
1: 현실에 발딛고 있죠.
0: 계속 재앙들을 만나고 재난들을 만나고 근데 전 제극단 신입단원들이 너무 저를 우상화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먼저 와가지고 좀 저의 민낯이나 예술단체가 얼마나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는지 이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1: 20대 신입단원들의 그것도 알아야 되고 작품도 해석해야 되고 지금 아유
0: 네, 제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1: 그래서 더 기대가
0: 같습니다.
1: 되는데 이 작품 연출하시면서 그러면
0: 네네. 네.
1: 좀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건 영국 작품이니까
0: 네.
1: 이제 한국 작품으로 올릴 때 아, 이 부분은 좀더 신경 써야겠다 한 부분?
0: 다양한 민족 구성이 나오고, 또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는 시민단체에 서사다 보니까, 어휘에 대한 인권 감수성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애들은 칭크라고 부른다든지, 그 전에 지금, 여기도 신입사원이 한명 들어오는데, 야, 너 여기 글 올릴 때 똑바로 해라. 그 전에 그 라이언이란 친구가 들어오는데, 너 전에 브라이언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컬러드라는 말을 문서에 잘못 썼다가 그 컬러드 유색이라는 표현을 잘못 썼다가 우리 C폭탄 맞았다 막세달 전까지 모든 서류를 다 뒤져가지고 그런 단어를 썼나 안 썼나 검사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너말 똑바로 해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비라는 여자 주인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한국 사람이 지금 이런 여러 인종들을 두고 벌어지는 어떤 언어적 감수성에 대한 시퀀스를 표현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그다음 그리고 뭐 서로의 진정성 경 선의 진정성 경쟁을 하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 아비랑 남자 주인공 닉이 남자 주인공 닉은 백인 남성이고 여자 주인공 아비는 중동 여잔데 그래서 너 진짜 이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1: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지?
0: 아비가 닉한테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하프 마라톤도 뛰었고 나는 모두 했고 어디서 메달도 땄고 그리고 나는 국제 앰네스티에 뭐 10파운드도 후원하고 서로가 자기들이 어느 후원 서비스를 얼마를 더 내고 있는지를 막 경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1: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다.
0: 나는 진짜 선의를 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이런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아비가 그래? 너 혹시 나 같은 중동 여자애들 불쌍해서 백인 남성 같은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우쭐대려고 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를 하는 남자 배우가 좀더 까무잡잡하고 백인 남성이어야 되는데 뭐 그런
1: 아,
0: 것들이
1: 그런 거
0: 좀
1: 표현하는 것들이
0: 예,
1: 좀
0: 그런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웃겨요. 저희가 그런 문화권을 연기한다는 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질적인 문화권의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 대화의 말맛인 것 같아요. 네네.
1: 그렇군요. 지금 극단 청년단의 신작 이번 주 금요일에 오르게 될 단층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선물 고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단층선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한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갈등과 모순을 보여주는지 관찰하는 작품입니다. 초대 날짜는 7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서울 성북동에 있는 여행자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세 분께 1인 2매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야기 더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재난 안내 방송을 한번더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11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홍수 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주의보는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에 발효됐습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또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0: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이나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속히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 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999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출님의 다른 작품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올해 젤리피쉬라는 작품으로 동화 연극상과 백상 예술 대상을 연속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1: 영국의 벤 웨덜리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고 그 27살 다운증후군 여성 켈리가 그 자기 어머니로부터 독립하고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0: 네. 그래서 장애 예술인들과 함께 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연출님이 먼저 작품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제안을 받아서 수락한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1: 네네. 이 작품이 장애인 문화예술원하고 크리에이티브 테이블 서경이라는 민간 제작사가 코어를 한 작품인데 네. 거기서 연출 의뢰를 받았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셨었던 네. 연출 작품의 그 과정들과는 네.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치셨을 수도 있겠네요.
1: 네네. 보통 뭐 한 세 달 동안 250시간 정도 들여서 연습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연극 작품을 할 때.
0: 네.
1: 이 작품 그 전에 250시간을 더 썼습니다. 그 사전 워크샵을 했어야 돼서 그 장애예술인하고 비장애예술인들이 협업을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다운증후군 배우, 저신장 배우, 그 다음에 비장애인 배우 두 명 이렇게 4인극이어서 서로의 고유성을 탐색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어요. 네네.
0: 이 젤리피쉬의 주인공이 아까 다운증후군이 있는 27세 여성 켈리라고
1: 네.
0: 하셨는데
1: 네네.
0: 켈리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백지윤 배우이시네요.
1: 네네.
0: 그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네.
0: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관객들 반응이 어떨까? 이 사람이 과연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포기할까 생각하겠구나. 제일 좋았던 건 민세롬 연출님이 항상 신경을 써주고 숙제도 내준 거였다. 함께하다 보니 조금씩 기대면서 스스로 달라진 모습이 보였다. 이건 굉장히 어려움도 느껴지면서 또
1: 네.
0: 그것을 아주 잘 뭐랄까요?
1: 네.
0: 극복이란 단어는 좀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
1: 네.
0: 이 배우가 그걸 잘 승화해서
1: 네.
0: 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1: 네.
0: 이 공연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연출님은 어떤 것들을 배려했어야 했는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일단은 뭐 조심스러운 건 뭐 장애인의 역경 극복 같은 키워드로 이 작품이 소비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하고 연출
0: 네.
1: 수락을 했어서
0: 네.
1: 지금 다운증후군 배우가 얼마나 어렵게 이 작업을 해냈는지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일이 저한테 조금 조심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연극이라는 건 이 장애를 떠나서 모두가 갖고 있는 고유한 불안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사실 그 불안들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일이 연습 과정이라고도 할 수
0: 네.
1: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가진 고유성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백지윤 배우는 어떤 공간에 있으면 이 정도 좁은 공간에 두 명이 있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여덟 명 정도가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0: 네.
1: 공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0: 그럼요. 예.
1: 그래서 장소가 바뀌면 백지윤 배우는 예민해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말을 하지 못하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감각들이 있는데 그런 감각들은 비장애인 배우한테 똑같이 있어서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작업할 때 제일 어려웠던 건 서로의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 존재가 그러니까 저는 지윤 씨가 불안하고
0: 네.
1: 근데 지윤 씨는 저라는 비장애인이 불안하고
0: 네.
1: 이제 이런 그래서 서로의 불안을 극복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워크숍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불안인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어휘를 듣고 있으면
0: 네.
1: 이것도 불안이거든요.
0: 그렇죠.
1: 제가 어떻게

0: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패닉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대본을 분석하다 보면 영국 캐그니스 해변에 시골 마을에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딸이 비장애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라는 네. 말을 하면 이건 네.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를 언어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소통이라서 근데 그거를 좀 더 감각적인 레벨로 펼쳐야 되는 일이 필요했어요. 네.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어적인 소통만 자 지금 지금씨 우리 여기서 지금은 이 인물이 이런 입장이고 그럼 이 입장을 이런 태도로 연기해볼까요? 같이 추상화된 관념어를 써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페어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모든 장면을 스토리보드로 그리고 연습실에 이렇게 붙여두고 예를 들면 그 작품에 나오는 소품을 소품 테이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를 들면 개를 만지고 시작하는 거면 개를 만지고 엄마한테 이 개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대사거든요. 네. 얘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애라서 그래서 그 장면에 나오는 핵심 소품 테이블을 만들고 직접 거기 가서 그 소품으로 인해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스스로 추론하게 하고 네. 그걸 그림으로 그 모든 14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를 모두가 보는 근데 이게 백지윤이라는 다운증후군 배우한테만 도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50대 배우한테도 도움이 되고 모든 같습니다. 비장애인 배우들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부끄러웠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연출했던 방식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휘를 배우한테 이식시키는 방식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스토리보드를 연습실에서 그려놓고 해요.
1: 아 그렇습니까?
0: 40대 배우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출마다 이렇게 어떤 서사나 어떤 그런 서사의 어떤 그
1: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감각이.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그림으로 표현해 줬을 때는
0: 연습실의 불안지수가 훨씬 내려가더라고요.
1: 공통으로 느끼는 감각이
0: 그렇게 했었어야 됐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든가 네, 창고 이미지를 붙여놓는다든가 네. 예. 뭐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네네.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조금 특별했던 것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관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제 연극이 정말 말끔하게 다 네. 정리된 네. 그냥 정말 소위 알짜배기를 모아놓은 그 작품을 보게 되는 건데 네. 이번 이 젤리피쉬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도 그냥 노출하는 방식 네, 뭐 이런 걸 택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0: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리딩을 하던 테이블에서 보통 저희가 책상을 치우고 이제 일어나서 동선을 그린다고 하는데요. 네. 그 단계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환경이 바뀌니까 다음 단계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실 같은 환경이 무대가 되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공연이 시작할 때 모두가 나와서 이거는 장애인 출연진을 위한 배려는 아니고요. 장애인 출연진과 비장애인 출연진 모두 불안한 상태니까 어떻게든 그 불안을 노출하고 수면 위로 드러내고 서로가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활동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연의 첫 장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은 출연진이 모두가 나와서 예. 연습실에서 하는 게임을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공연은 언제든지 할 수 없으면 제가 중단한다고 예. 저도 출연하고 저도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같이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이 인풋아웃풋 게임이라 그래서 상대방이 내 사인을 지금 동시에 두세 가지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 부르고 손뼉을 보내고 이런 시그널들이 잘 흘러가는지를 보고 오늘 공연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네. 서로 크로스체크하는
1: 사실은 네. 그게 무대 뒤에서 보통은 하고 시작되는 맞아요, 것인데 맞아요. 네, 그 불안도를 위해서, 낮추고 네. 자연스럽게 네. 시작하기 위해서
0: 저희가 그렇게. 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프로덕션이라는 걸 관객들도 이해해야 돼서 관객들한테 그거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1: 네네. 그렇군요. 네네. 네. 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그 연출님은 어떤 편이실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작품과 그 연출가의 의도를 그 무대 위에서 자기만의 색깔과 언어나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배우라면 네. 연출은 어떨지 실제로 구체적인 좀 디렉팅을 주시는 편인지 아니면 최대한 배우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편인지 어떤 스타일이세요?
0: 작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모든 연출들이 그렇겠지만 어떠한 인물이나 서사에 과몰입되면 배우한테 이 인물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낀다고 막 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1: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

0: 배우들이 자신의 해석을 막 더해서 어떤 연기를 펼칠 때 연출님이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뭔가 좀 더 뭐랄까요? 그 연극 무대가 막 확장되는 그런 경험도 하시나요?
1: 네, 그럼요. 네네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연극에서는 손상규라는 배우나 윤나무라는 배우를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 배우들이 그러니까 연출은 사실 이야기 안에 이야기나 주제에 좀 갇히는 편인데
0: 네.
1: 일상의 감각이 되게 촘촘하고 내밀한 배우들을 만나면 여기서 근데 연출을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아닐까요? 라고 할 때 좀 창피해지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존이라고 하나?
0: 네.
1: 그 인물이 어떻게 이 공간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로는 연출보다 설명을 못하지만
0: 배우는 감각으로
1: 네.
0: 아는 거죠.
1: 감각으로 제가 아무리 멋들어진 논리로 설명을 해도 딱 배우를 그 인물을 존재시키는 어떤 순간이나 호흡을 아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0: 네. 네.
1: 그 최근에 작년에 비밀통로라는 연극에서도 김선호라는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그 탤런트 김선호도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제가 많이 하는 것보다 딱 어떤 순간에는 본인이 뭘 이 인물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순간들 같은 게 있더라고요.
0: 그래서 네.
1: 그런 것도 굉장히 네. 항상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0: 네.
1: 해석이 열려 있다고 좀 좋은 말 하겠습니다.
0: 작품 연출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내가 꼭 지키고 간다. 혹은 이건 꼭 가져가고 싶다.
1: 뭐 작품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인물의 통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무대 위에 드러낸다는 게 결국 관객들한테 그 인물의 삶을 공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접점이 생기려면 그 인물이 가장 아파하는 통증을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그 순간들을 전 작가들이 되게 그러니까 작가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 순간을 너무 잘 드러내는 거죠.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0: 그렇죠.
1: 근데 그런 통증들이 했다치고 하지 않고 진짜로 그 장면에 존재하게. 그래서 배우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진짜로 하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픈데 얼마나 아니면 슬픔은 얼마나
0: 예.
1: 기쁨은 얼마나 그래서 진짜 근데 대부분 모든 연출들이 하는 보편적인 그런 생각을 전 가진 것 같아요.
0: 네.
1: 특수한 생각을 가진 연출은 아니고 그 통증이 무대 위에 가급적 진짜로 정성껏 네. 그려지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0: 그랬을 때 관객이 또 자신의 통증으로 느끼기도 하고
1: 네.
0: 자기
1: 연결되기를
0: 삶으로 연결되니까
1: 네네네.
0: 그렇군요. 연극이라는 이 장르, 예술 장르는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같은데 연극 연출자로서 느끼는 연극의 즐거움을 제가 질문드리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1: 공연 3일 전만 아니면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할 텐데 죄송합니다. 네.
0: 아니 이미 오늘 막 신나서 그 이 연극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만
1: 다행입니다. 네. 제가 내년에 하게 될 작품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되게 유명한 저보다 두 살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역상 제가 48인데 50살의 여배우가
0: 네.
1: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러 클리닉에 다니는데 그 배우가 무슨 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 삶에서는 실패가 너무 많은데 무대 위에 있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주인공, 그러니까 그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그거를 뚫고 나가는 어떤 인물들의 행동과 그런 대사들을 부여받잖아요. 배우라는 삶은. 근데 내 일상과 삶으로 돌아가면 거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0: 그렇죠.
1: 내가 치워내야 되고.

0: 그 문제들을 정말로 해결해내고
1: 네.
0: 그 문제들을 가치 있다고 바라보는 저의 인식과 관점이 생기고 삶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연극하는 즐거움이라는 건
1: 네.
0: 그런 삶의 문제들을 희곡에서 만나고 작업하면서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용기 있게 뭔가 제 자신이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연극할 때.
1: 네. 네.
0: 대답이 길었습니다.
1: 아니에요. 너무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에서 모를 때
0: 네.
1: 문학을 읽고 네. 그렇게 연극도 보고 공연을 보는 그런 네. 이유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0: 네.
1: 자, 7월 24일에 선보일 신작 단층선 이외에 또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연출가로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0: 네, 빠르게 말씀드리면
1: 네.
0: 일단은 저희가 8월 달에 그 비밀통로라는 연극의 지방 공연이 대구에서 있고요.
1: 네.
0: 9월 달에는 그 백상예술 대상을 받았던 젤리피쉬의 지방 공연 세 군데가 있어요. 제주도, 네. 부산, 광명 공연.
1: 아, 재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네요.
0: 지방 공연들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내년 5월에는 또 젤리피쉬의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좀 본격 재상연이
1: 예.
0: 이제 시즌 두 번째 재상연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12월에는 또 저기 대전에서 이 말씀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1: 네.
0: 대전에 있는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1: 네.
0: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1: 네.
0: 제가 각색하고 연출하게 됐어요.
1: 예.
0: 대전에서 배역 오디션을 열었는데 그 10년 동안 대전 역사상 최다 인원이 이제 배역 오디션에 지원을 해가지고
1: 예.
0: 704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이랑 이제 배역 오디션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1: 와.
0: 그 7월 그 12월 달에 연말에 올라가는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한여름밤의 꿈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엄청 계획이 네. 촘촘하게 네. 많이 있습니다.
0: 생활형 연출입니다.
1: 네. 계획하시는 모든 작품들 관객들과 가까이서 잘 만날 수 있기를 네, 응원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학로 여행자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 단층선 네. 작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극단 청년단 대표이자 연출가 민세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대화의 말맛이라는 연출가님의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연극 많이들 보시면 좋겠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연결이 보이지 않아도 배운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어집니다. 민세롬 연출가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두 여자의 이클립스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인생 2막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인생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모여서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몸을 움직이는 법이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채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배움에 앞서서 학교 문을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첫 수업이 있는데요. 바로 내려놓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온 지위와 또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권위의식을 비워낼 수 있어야만 비로소 다음 계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가득 찬 잔에는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진짜 시작은 움켜쥔 손을 좀 가볍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죠. 오늘 여러분의 손끝에는 어떤 생각들이 아직 쥐어있나요? 잠시 손을 풀고요. 마음을 덜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은 심박서클의 연주예요. 해독 전해드리죠.

신박서클의 연주로 해독,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중장년의 아름다운 도전을 돕는 어른 학교, 인생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역사 이야기꾼부터 오디오북 낭독까지 정말 다양한 삶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음가짐이요, 바로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근데 긴장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게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죠. 뭔가를 새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깨를 누르던 그 삶의 권위, 부담,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고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랫동안 정말 그 단단하게 굳어진 습관이나 또 지나온 삶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못할 건 없죠. 조금씩 덜어내려는 노력이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윤주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사철가 준비해봤어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윤주희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사철가 전해드렸어요. 나 여기 이 순간에 살리라 이런 노래말이 나오잖아요. 자연에 집중하면 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훨씬 더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뭔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만큼 괴로운 상태도 없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네요. 1178님께서 오늘 여는 말 들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내려놓기라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가를 느끼게 해주네요.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연습해보려고요. 하시고 6642님께서 친구분께서 고위공무원 출신이시래요. 근데 지금도 모임에서는 그 지난 시절의 권위에 젖어있는 듯해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냥 밝고 친구들과 잘 어울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는 말에서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참 좋아요. 근데 잔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더 좋은 맛있는 음료가 있어도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느 정도는 비워냈고 내려놓아야 되고 한다는 건데 다른 더 좋은 걸 채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생각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딱 정말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말을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해주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전에는 비가 싫었는데 이제는 일의 특성상 비를 맞으면서 배달을 해야 하는데 비 오면 일이 많아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우리 영디바라기님은 항상 긍정적이시고 그런지 다만 정말 이제 비 오는 날 배달하시면 더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더 이제 그 올라가잖아요. 정말 그 안전 운전 꼭 안전하게 헬멧 꼭 착용하시죠. 안전하게 배달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곽준명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식물들이 살아가는 나름의 생존 비법과 지혜에 대한 글 만나보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귀벌레 현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음악이 생각났다. 아니면 이 얘기로 나는 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들 부담 없이 가볍게 이곳 통해서 우리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권선정의 대금연주인데요. 모닝 애프터 전해드리죠.

권선정의 대금 연주로 모닝 애프터 전해드렸습니다. 7740님께서 예전 아주 오래전 그 휴가철 얘기 보내주셨어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신 후에 친구분들과 해남을 놀러 가신 추억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이 여름 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이 여름 어디로 휴가 계획 세우고 계세요? 휴가와 관한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소소하게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자,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새 노래와 연주로 사이에서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일곱 번 넘어져도 팔딱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팔딱 일어나라. 험난한 인생길을 걸으며 수없이 좌절하더라도 끝내는 네가 설 곳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끝까지 하면 결국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곡 사이에서 듣고 올게요.

그리고 한옥 찻집,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식물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연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식물의 노화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물이 노화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열매와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물의 노화 조절 메커니즘을 제대로 밝혀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식물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재배하더라도 곡물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곡식이나 열매의 크기를 필요한 만큼 키울 수도 있다. 식물은 뇌가 없으므로 식물의 학습은 모두 세포를 통해 이루어진다. 세포가 기억을 남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환경 변화에 대한 기억을 세포의 단백질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DNA에 흔적을 남겨서 저장하는 것이다. 단백질을 이용하는 첫 번째 방식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특정 신호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의 전사 과정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세포 안에 비활성 상태로 유지하다가 필요할 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후성 유전학적 방법은 유전자의 구조를 변형하여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2016년에 독일의 식물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파리지옥의 인지 능력은 숫자를 세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파리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파리지옥에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와 곤충이 달라붙을 때를 각각 상상해보자. 먼지는 살아있지 않은 무기물이므로 올가미를 자극하더라도 처음 날아들었을 때

쓸 때 한 번에 그친다. 반면 곤충은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올가미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파리지옥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자극이 두 번 이상 감지되면 올가미를 닫는다. 게다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자극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자극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파리지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식물이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가까움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식물은 상처를 입으면 칼슘 이온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1, 2분 안에 전신으로 전달한다. 식물은 비록 신경계는 없지만 동물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이용하는 글루탐산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를 세포 신호 전달에 이용한다. 식물은 세균이나 벌레 공격을 받으면 휘발성 화합물을 발산하여 주위의 식물들에게 위기를 알린다. 이러한 화합물은 다른 식물의 기공을 통해 인지되어 확산되며 먼 관계인 식물에게는 오히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자신과 가까운 식물에게만 경고를 주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김준형 어린이의 노래로 풀꽃의 노래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곽준명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곽준명 작가는요, 식물세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데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에요. 인간만이 뭔가를 인지하고 학습하고 기억한다는 그 편견을 깨부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놀라운데요. 8의 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신기하죠. 이게 먼지인지 곤충인지 그 움직임을 세서 올가미를 엿닫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데요. 이걸 통해서 식물들은 세상의 수많은 자극 앞에서 신중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말과 정보, 또 수많은 감정의 자극 속에서 쉽게 피로해지곤 하죠. 모든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를 놓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식물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헛된 자극에는 반응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동물도 식물도 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생존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 이렇게 나름의 구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신비스럽죠. 흔해서 지나쳤던 식물들, 오늘은 색다른 눈으로 좀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곽준명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와 함께 해봤어요. 어반포레스트의 음악이에요. 청산의 풍류가야금 전해드려요.

새소리가 참 평화롭게 느껴지는 풍경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는 것 같은 음악이었어요. 어반 포레스트의 청산의 풍요 가야금 듣고 오셨습니다. 남도잡과 화초사거리를 소재로 한 곡 다음 곡으로 만나볼까요? 몽환을 일으키는 상상의 식물과 수면에 부유하는 연꽃의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그렸어요. 마주엔 장서윤의 노래와 연주로 로터스 듣고 올게요.

마주엔 장세윤의 노래와 연주로 로터스 전해드렸습니다. 7208님께서 공주로 휴가 가요. 8월 14일에서 17일까지요. 와, 딱 좋을 때 휴가 가시네요. 그때가 진짜 휴가철이잖아요. 아, 공주. 저는 공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공주 하면 유명한 게 뭘까요? 먹을거리로도 또 유명한 것들이 있고 갈만한 곳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아유, 재미있게 계획하시고 잘 다녀오시고 또 다녀오셔서는 아직 뭐 기간이 있지만 다녀오셔서도 어떻게 즐겁게 다녀오셨는지 얘기도 꼭 전해주세요. 자, 음악 이루는 바로 1부 끝곡은 새가 날아든다 준비했어요. 아리수의 노래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천방자 지방가 월동 조기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해금 그루브의 연주로 버드나무 아래에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해금이라는 악기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재주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어쩔 때는 굉장히 막 해학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다가 또 어떤 곡에서는 굉장히 그 서글픈 느낌을 주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잔잔한 선율을 선물해주는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악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음악 이루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귀벌레 현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2919님께서 여름 휴가 때 고마운 분을 찾고자 포항으로 떠납니다 하시면서 79년에 해병대 군 복무를 하셨는데 그때 포항 흥해 오도리 제1소초에서 해병 방위병들과 닭싸움 하면서 거기에서 모기 참 많이 잡았습니다. 해안가가 모기가 엄청 독해요 하시면서 그때 같이 방위병으로 근무했던 고마운 분들을 찾기 위해서 오도리를 세 번을 방문하셨는데 못 찾으셨대요. 그때 근무한 오도리에 거주한 해병 방위병 분들 그리고 오도리 이장님 그리고 주민분들 국악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 주세요. 엄청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셨는데 1979년 그리고 오도리 또 해병대 군 복무 이 단어들과 좀 공통점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문자 주세요.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샵 0302번 열려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9653님께서는 이민 갔던 그러니까 예전에 79년도에 이민 갔던 친구분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그래서 만나셔서 대구 시내를 활보하고 계시다고요. 와, 79년이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4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분이신가 봐요. 오래 떨어져 있었던 기간만큼 반가움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아, 또 대구 시내를 뭘 하시면서도 활보하고 계실지 살짝 그 모습이 막 그려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750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 0582님께서 서울에서 사랑하는 딸 남효와 시정이가 내려와서 가족들이 창평으로 콩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마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근데 가족들 오면 뭔가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재미가 또 크잖아요. 창평 담양으로 가셨나 봐요. 담양군에 있는 창평 맞죠? 이쪽이 또 콩물국수가 유명한 곳이 있나 봅니다. 여름에 또 콩물국수 시원하게 또 고소하게 맛있게 점심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 지금 전해드려요.

0: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음악이 흐르는 마루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세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다면 서울 경기 지역은 살짝 불편하셨을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서울 경기 지역 방송이 기술적인 상황으로 잠시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봤어요. 영화관이나 미술관 또 공연장 같은 문화 공간을 자주 찾는 분들일수록 신체적인 생체 나이가 훨씬 젊게 유지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일본의 한 대학 연구였거든요. 그런데 문화활동을 자주 즐기는 분들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혈압이나 폐활량 또 근력 같은 이 신체 지표들까지 한층 더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뭔가를 감상하고 또 마음을 올리는 과정은 우리 안에 그 숨은 감각들을 깨워주는 일인 거잖아요. 어두운 극장 안에서 고요하게 화면에 몰입할 때 전시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주하는 그 화려한 색채 일렁임들 그리고 눈앞에서 울려 퍼지는 무대 위 소리들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감동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뭔가에 몰입한다는 것,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 설렌다는 것, 그 자체가 충분히 자극이 되고 또 활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활력이 우리 몸의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게 만들어주는 셈이니까요. 꼭 뭐 자리 잡고 앉아서 보는 공연이나 근사한 미술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시안구절도 좋고요. 길거리에서 만난 공연, 또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 한 곡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작은 설렘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생기 있게 채워줄 겁니다. 자, 이 곡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충분하게 채워보시면서 신체적인 건강까지 함께 누려볼까요? 박동진의 소리, 한일섭의 북장단으로 진공명산 전해드립니다.
1: 진공명산!

대통령 생대 태평 아이고 눈물 만만세 지금 다행이라 연봉공공대 이런 큰 얼굴 구축 황국단풍

우울 창창 한강 유수는 호호양양 주상 지난 원 찬산 수류같이 사

천천 만 만세 두릇 태평으로 만

단지덕구들로 부귀와 공명은 세상 사람에게 모두 다 줬고 가다가 처음을 걷던 산 좋고 물 좋은 이 명당을 가리고 가려 오간 팔짝으로 황황도 방금지 올리고

0: 늘어앉아 땅콩풍악을 지며 일모가 두공토록 한얀등어수 들벅쏘갈며 커들어가 대고 놀아오시
1: 진공명산 전해드렸어요. 박동진의 소리, 한일섭의 북장단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승희의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 준비했는데요. 깨끼풍류 감상해 보시죠.
2: 거기간 거 기기거 거.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들었던 노래 한 소절이나 길가 가게에서 잠깐 스쳐들은 멜로디가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봐도요. 귓가에 계속 맴도는 이 현상. 흔히 우리말로는 귀벌레 현상, 영어로는 earworm이라고 부르는데요. 강렬한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현상으로 일명 수능 금지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 같지만 알고 보면요. 뇌과학자들도 재미있게 연구하는 실제 현상이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는 셈인데요. 재밌는 건 노래 전체가 아니라 주로 짧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 한 소절만 무한 반복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떤 노래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찰싹 잘 붙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멜로디가 단순하고 리듬이 신나거나 일정한 곡,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노래일수록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요, 재미있는 멜로디를 들으면 그 짧은 조각을 자꾸만 이어 부르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우리가 멍하니 있거나 지루할 때, 혹은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가 머릿속 빈틈을 메우려고 익숙한 노래를 꺼내서 틀어주는 거죠. 결국 머릿속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는 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즐거운 선율을 좋아하는 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셈이에요.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선율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귀로 직접 들리는 게 아닌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자기 의지로 멈추기 힘든 경우가 많죠. 다른 소리를 상상하는 것으로 잠시나마 멈출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일시적이라고 해요. 자, 이럴 때는 다른 노래를 틀어서 멜로디를 바꿔주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노래가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1: 그때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가로 즐기는 니

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날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 단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어깨구이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별별 재미가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여 준양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인자는 박업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노는

민현경의 소리로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사랑가도 귀벌레 현상의 대표적인 곡이죠. 근데 자꾸 그 맴도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노래 있으실 것 같아요. 0582님께서도 시로에 모퉁이 돌면 자주 청해 주시고 2346님 같은 경우는 솔솔에 걸어요. 0750님은 바게리 쑥대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특 특히 좋아하는 곡 자주 청해 주시거든요. 아마 이런 그 귀벌레 현상으로 자꾸 이제 노랫말이 맴돌고 생각이 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신청해 주시는 곡들 저희가 일정한 간격 두고 또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전해드릴게요. 정말 그 종일 머릿속에서 노랫말이 떠나지 않는 현상, 이걸 귀벌레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걸 귀벌레 현상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는 걸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뇌과학자들도요. 연구하는 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더 신기하게 다가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전통음악, 그러니까 국악이야말로 이 귀벌레 현상의 원조가 아닐까요? 근데 어릴 때 우리 골목길에서 신나게 부르던 노래

할 때 그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뭐 이런 전래 동요나 또 주고받는 흥겨움이 매력적인 남도 작가의 어기여차 하는 후렴구들. 또 한 번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 태평소 선율. 정말 한 번만 들어도 종일 귓가에 아지랑이처럼 맴돌곤 해요. 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그 밭일이 고됐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또 적적한 일상을 달랠 때 이렇게 입에 착착 감기는 입타령과 반복적인 후렴구를 만들어 불렀죠. 그러면서 지루할 틈 없이 일상의 빈틈을 흥으로 채워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자꾸 왜 이 노래를 흥얼거리지? 싶다가도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억지로 멈추려고 하기보다는요. 귓가에 맴도는 그 흥겨운 멜로디에 그냥 마음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휴식법이 될 것 같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선율이 흐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였고요. 아, 이 곡도 참 많이들 청해 주시는데 이 곡도 맴도는 그 부분이 좀 있죠.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타령 듣고 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어요. 상자루의 연주로 경복 스윙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 타령이었습니다. 김인설님, 파리사이님, 6642님 문자 잘 봤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덥고 습한 요즘 날씨 청취자분들 모두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따라 불렀던 계속 귓가에 맴돌던 그 곡 범 내려온다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예요.

며칠 전에 동네를 산책하다가요. 한가득 피어난 연꽃을 만났어요. 일부러 찾아간 곳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초하게 핀 연꽃이 더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여름철 거친 빗줄기에 강렬한 햇볕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도 어쩜 그렇게 맑고 환하게 꽃을 피워내는지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관심 있게 바라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풍경들이 참 많죠. 스쳐 지나갈 뻔했던 순간을 알아채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발견의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반짝이는 발견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국악 콘서트, 타악 판타지, 통이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강원도 원주 매진농악 전승자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 아우리 무대에 오르는데요. 우리 장단과 연희를 바탕으로 농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창작 연희와 연희극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실력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강원도의 정서를 담은 메나리 토리와 매진농악의 장단, 그리고 진풀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숨결과 공동체의 신명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전통 생소명주곡 수룡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태초의 공기를 시작으로 설장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맥, 박진감 넘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흥을 느낄 수 있는 창작 판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의 웅장한 울림과 태평소의 시원한 선율, 힘찬 장단이 한데 어우러지며 전통 연희 특유의 신명과 에너지를 객석 가득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장 연령은 만 6세 이상,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공연 관람과 관람 신청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붓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현, 태평소 연주자 남기문과 오영빈 등이 흥겨운 가락을 더하고요. 또 소리꾼 장지훈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이야, 이렇게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 장단이 되고 익숙한 풍경이 신명나는 연희판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여름 양평 5일장에 들려주는 흥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아트홀에선 궁중춤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 예술연구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공연 제목처럼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은 궁중정재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정원이라는

않는 친숙한 공간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정제는 조선 궁중에서 연행된 노래와 춤, 음악을 아우르는 궁중예술을 뜻합니다. 무대에선 학과 연꽃을 통해 이상세계를 표현한 학연화대 합설무, 신라 처용설화를 담은 처용무, 북을 치며 흥을 더하는 무고, 무사의 기상을 담은 검기무, 궁중무용수의 역할과 의상을 소개하는 여령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궁중춤을 이야기와 함께 쉽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올여름 조선 왕실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궁중예술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남북으로 진동하는 정체 전선 때문에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폭염이고요. 중부지방은 폭우가 쏟아집니다. 걱정들이 많으시죠?
1: 수해 지역은 복구까지 해야 돼서 온열질환과 식중독 위험까지 2차 피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 건강관리에 좀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2: 네, 당부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월드컵 결승전 저는 못 봐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챙겨봤는데 네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했더라고요.
1: 네, 맞아요. 그 무대에서 마돈나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어요. 네. 이제는 뭐 거의 당연한 느낌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K-POP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요.
2: 네, 저는 그 얼마 전 15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한 올해 68세 예, 마돈나가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1: 이야, 이게 될까요?
2: 이른이 내일 모른데.
1: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 그리고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앤서니 홉킨스 같은 배우는 올해 89세인데
2: 89.
1: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클래식 작곡가로 다음 달에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2: 야.
1: 이 방탄소년단 같은 청춘의 에너지도 멋지고 마돈나나 앤서니 홉킨스 같은 소년의 에너지도
2: 노년의
1: 에너지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2: 근데 마음만큼은 소년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2: 멋집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네오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참 우리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0: 네.
1: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합타임쇼를 한 것도 놀랍고 그 무대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선 것도 놀랍고
0: 네.
1: 마돈나도 놀랍고 진짜 다 놀랍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결승전 이 쇼에 방탄소년단이 섰다 그러면 막 온 나라가
1: 난리죠.
0: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놀랍다 하는데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편으로 궁금해요. 방탄소년단이 언제까지 계속 이런 탑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마돈나처럼 88세.
1: 아, 뭐 그럴 수도
0: 68세까지도 갈 수 있고
1: 인기라는 게 좀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네.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68세의 나이에 15번째 앨범을 발표한 마돈나. 아, 그리고 89세에 이루는 영화배우 앤서니 홉킨슨의 이 작곡가의 꿈.
1: 아,
0: 대단하죠.
1: 4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10대 때부터 작곡을 꾸준히 해왔대요.
0: 그러니까요. 네. 네.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만 잘 챙긴다면 네. 꿈을 이루는 게 나이와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1: 진짜 그거를 입증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네.

0: 이제 노년과 소년은 굳이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1: 진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
0: 맞아요.
1: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 60대, 80대라도 해보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0: 네.
1: 오랫동안 품고 있던 여러분들의 그 꿈, 나이가 들어서도 도전해보고 싶은 여러분들의 꿈은 뭔지.
0: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세대는 부모님들의 지원을 받고 네. 꿈을 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그 윗세대는 사실 본인의 꿈을 이뤘다는 경우가 별로
1: 희박하죠.
0: 없더라고요. 정말 없어요.
1: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0: 우리 산업의 어떤 흐름상 네.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 꿈을 그냥 그래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꾸던 거 어떤 거를 도전해보고 싶으신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0: 네. 네.
1: 아니면은 판소리 뭐 음악을 배워서 내가 저기 청국장에 꼭 신청해 버리라.
0: 네, 이럴 수도 있는 거. 꿈일 수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0: 혹은 늦게라도 이제 한번 소설을 써볼까. 컴퓨터는 다 누구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소소하게 나 한번 전국 일주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어.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예, 다양하게 숨겨왔던 여러분들의 꿈, 늦게라도 도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꿈에 대한 이야기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물론 헐원 뛰어 다니면서 얼씨구절씨구절씨구 채워대죠. 태평가를 불러보세요. 얼씨구절씨구절씨구 채워대죠.

0: 김용우의 입산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랫동안 품고만 있었던 여러분들 네. 꿈.
0: 네.
1: 그 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꿈을 가슴속에 품고 계세요? 보겠습니다. 일단 김영기님께서 장맛비는 오지만 빗소리와 바투의 상사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1: 은근히 저희가 또 빗소리랑도 어울리죠.
0: 완전
1: 완전까지는
0: 어울리죠.
1: 아니지만
0: 어울리죠. 네. 중후한 맛이 있잖아요 저희가.
1: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0: 그렇죠.
1: 굳으면 굳은 대로.
0: 다 맞춰드리니까.
1: 저희는 목소리 튜닝 가능합니다.
0: 커스터마이징이 다 되니까.
1: 다 가능합니다.
0: 네네. 예. 또 뭐 신나게 해주세요. 바로 아! 아!
1: 여러분.
0: 그리고 오늘 또 아 대길이가 또 오늘.
1: 아, 예.
0: 아, 또 준비가 돼 있고.
1: 나오죠.
0: 아, 나오죠.
1: 아, 대길이.
0: 예.
1: 어!
0: 그렇죠. 끌목.
1: 어!
0: 예, 국악계 끌목.
1: 예.
0: 조금 이따가 기다려 주십시오.
1: 예. 460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 하고 싶은 일.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은행에 가면 꽃꽂이 멋지게 된 것도 참 보기 좋아서 꽃꽂이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하셨어요.
0: 저도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고.
1: 아, 예. 네.
0: 진짜 부러워요. 이런 분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예쁘다 안 예쁘다.
1: 그런 걸 떠나서.
0: 그런 걸 해보고 싶다고.
1: 아.
0: 나는. 이게 왜 이쁘지? 를 모르겠어. 그래서
1: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그러니까 그 능력을 좀 예, 키우고 싶고
1: 예.
0: 옷도 좀 잘 입어보고 싶고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미적 감각이
1: 미적 감각
0: 너무 없으니까
1: 네. 예.
0: 좀 그런 거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예.
1: 뭐 굳이?
0: 아니 제 꿈이라고요. 왜 제 꿈을
1: 아, 예, 예, 예.
0: 왜 평가하시고 왜
1: 아, 평가라기보다
0: 네네네.
1: 아니 지금 있는 능력 가지고 네? 뭘 하셔도 하실 게 엄청 많은데
0: 아니,
1: 굳이 관심도 없고 그런 걸 힘들게 그렇게 하셔야 되나.
0: 오늘 토크 주제잖아요.
1: 아니
0: 얘기해야죠.
1: 잘하시는 거 많잖아요 상호 씨.
0: 뭘 잘하죠?
1: 고치는 거 잘하죠.
0: 아, 그렇군요.
1: 뭐든 문제가 발생했을
0: 아, 문제가
1: 때
0: 발생했어요.
1: 그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고 네. 계획적으로 네. 디테일하게 잘 수리하고
0: 예.
1: 고치고 만들어내는
0: 네.
1: 그런 걸 잘하시죠.
0: 그것도 이제 예쁜 쪽으로도 더 해보고 싶다. 그런 거죠.
1: 좋아요.
0: 네, 네, 네.
1: 유산균 선물을 460 하나님
0: 네.
1: 드립니다.
0: 장구가 굉장히
1: 눅눅하죠.
0: 갑니다.
1: 우리 국악기들이 날씨를 많이 타요.
0: 좋다.
1: 이게 자연 친화적인
0: 네.
1: 악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0: 지금 최고로 쪼인 거죠, 지금 장구를.
1: 예, 더 이상 쪼일 데가 없어요.
0: 한번 더 쳐보세요.

0: 울죠, 울어. 장구가 지금 울어요.
1: 성음이 네. 아 지금 뭐 한
2: 면조 약간 네. 이런 게 개면조
1: 한오백년이네요. 네. 오늘 청국장 있는데 네. 반주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0: 아, 일단 지금 에어컨이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고 마르지 않을까.
1: 아 네네. 6179님께서 어렸을 적에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오. 지금은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 사람이 됐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부럽네요. 저는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0: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면 잊고 살아온 게 너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 그치, 해야 될 그치. 일만 부지런히 하느라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사실상
1: 없죠
0: 없죠
1: 맞아요. 네. 근데 가끔 뭐 이런 기사나 신문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개인 경비행기 자격증이랑 그거 구비하셔가지고 구매하셔서 타고 다니시는 국내에
0: 우리나라요?
1: 네 있던데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너무 보면 부럽더라고요.
0: 와, 네. 멋지시다. 네. 그게 뭐 가능한 줄 몰랐어요.
1: 해외에 막 어마어마한 스포츠 선수들이 타는 그런 전세기 말고
0: 그러니까 작은 경비. 네. 그래도 내 자동차 이건 말이 되는데 내 비행기야.
1: 그쵸, 그쵸.
0: 이거 약간 어색하잖아.
1: 아무튼 네.
0: 네. 2919님 아들 딸 결혼하면 다 되는 줄 알았으나 손자 손녀 공부 잘하는지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1: 그쵸, 그쵸.
0: 공부는 다음이고 건강하게만 커주세요.
1: 아이고.
0: 그리고 체중 감량이 목표인데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모자 눌러쓰고 물 4병 가지고 집 뒤 야산에 가서 4시간씩 걷고요. 이야. 그리고 오면은 땀에 젖은 건지 비에 젖은 건지 분간이 안 돼요.
1: 어이구.
0: 체중이 2-3kg 줄었습니다. 또 먹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좋아요. 국악방송 가족 여러분들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십시다.
1: 야, 2919님 대단하시네요.
0: 실천을 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4시간씩 확실히 그 좋아지실 겁니다. 몸이.
0: 네.
1: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0: 건강을 챙기는 2919님 너무 멋지십니다.
1: 네.
0: 네.
1: 9820님께서 어릴 적의 꿈은 의사였어요. 지금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그리고 공조냉동기계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보일러 위험물 산업안전기사 등을 가지고 일하는 산업계의 의사로서 교대 근무하면서 열심히 아내도 보조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고요. 더 이상 바람은 진짜 없어요 하시면서
0: 이야,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1: 이야, 산업계 의사라는 표현이 참 멋지네요. 진짜.
0: 그러게요.
1: 네, 훌륭하십니다.
0: 와 언제 이런 걸 다 공부하셨지?
1: 그러니까
0: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공조 냉동 기계 기사는 뭐죠?
1: 공조 냉동
0: 공조기 같은 걸 이제 고치시는 건가요?
1: 냉동 기계, 그런 거 설비 건물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랄지 뭐 그런 등등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조 기계 이런 거 이제 고치시거나 관리하시거나
0: 거기에 가스 보일러 소방 설비 야 그러면은 뭐 진짜 못하시는 게 없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신 거죠.
0: 전기 가스. 와, 다 대단하십니다.
1: 공부도 많이 하셨네, 진짜.
0: 그러니까요.
1: 에.
0: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예, 매일매일 꿈이 이루어질 수 있죠.
1: 네, 네. 맞습니다. 6142님께서 저도 목수 일을 배우고 싶어요. 집에서 쓰는 의자나 탁자, 소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0: 그래요. 상화 씨랑 비슷하네요. 상화 씨도 이런 장인 정신이 있다니까요.
1: 아 그래요.
0: 6142님도 어떻게 보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하루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씩이라도
1: 조금씩.
0: 시간을 내시면 요거는 바로 해볼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리고 DIY들이 워낙 요즘에 잘 돼 있지 않나요?
1: 그럼요.
0: 네.
1: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또 직접 공부해 보려고 인터넷 찾아보면 또 되게 많이 나오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이 목수일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저는 할 수는 없지만 능력이 네. 없어서
1: 네.
0: 진짜 그 못 같은 거 안 쓰고
1: 네.
0: 본드 같은 거 접착제 안 쓰고
1: 네.
0: 그 규격 딱 맞춰 가지고 나무 네. 딱 집어 넣을 때
1: 한옥,
0: 유격이 딱 없이 맞아들 때
1: 한옥 짓듯이.
0: 네. 네. 와 그런 거 보면 그런 가구들 보면은
1: 격자로
0: 놀라워요. 놀라워.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떡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맛있게 드십시오.

0: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0: 계속 문자가 들어오지만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초월의 소리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2: 흥보 내호관에 박을 따다 놓고 박속을 끓여 먹을 작정으로 기운이 없지만은 톱소리를 먹여가면서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네?

끼리야.

타서 타서 박속을 낭은 끓여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마주 주소.

즐거운 시리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즐거운 식사 고가 박이쩍 벌어지니 박속은 횡 어느 도적놈이 다 긁어먹었는지 얌전하게 붙여놨겠다. 흥보가 헹 복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날로 두고 이런 말이로구나. 박속을 먹으려고 탔는디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먹었을까. 생각다 모자 썩 살펴보니 괴도 쩍이 있지. 괴를 들고 보니 흥보시 개택이라였거나 옳지 이걸 날 보고 뛰어보라는 말이로구나. 열어보아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되 무서운 것이 나오면 어떻겠거나 걱정을 하다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하고 또 한 괴짝을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하여노니 흥보가 어찌 좋았던지 여보게 마누라 이제는 우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거니 우리 괴두짝을 한번 떨어 부어봅시다. 얼마나 돈과 쌀이 나오는가. 흥보 내오가니 흥에 기고 괴두짝을 한번 떨어 부어보는디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들어서 으따 열고 보면 쌀과 돈이 하나같득 톡톡 떨고 들어서 열고 보면 돈과 쌀이 하나같득 톡

0: 박초월의 소리로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 듣고 왔습니다.
1: 음질 파일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사실 박초월 선생님의 이 음원은 굉장히 오래된 음원이에요.
0: 그렇죠.
1: 네.
0: 귀한 소리 듣고 왔습니다.
1: 이제 박초월 선생님은 안 계시지만
0: 네.
1: 소리는 이렇게 남아서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기어원님께서 제주도 엄청 덥네요. 박초월 명창 소리가 우리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 같아요 하셨는데 맞아요.
0: 맞아 할머니와 같은 느낌도 있고
1: 일부러 우리 소리는 그러니까 막 일부러 꾸미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에서 이제 확장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목소리랑 비슷하네 이 말씀도 맞습니다.
0: 4198님께서 저는요 죽기 전에 바닷속 풍경을 보고 싶어요. 스킨스쿠버를 배워보고 싶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닷속 풍경이 너무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1: 그렇죠. 이거 꾸미신 분들 많을 거예요. 스킨스쿠버.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바다의 표면만 보고 살지.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안을 들여다보고 살지 못하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 완전 다른 세계인 거죠.
0: 기왕이면 또 스킨스쿠버도 좋고 그런 그 장비 잠수함 타고 조금 이렇게 심해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
1: 그게 있다면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그것도 해보고 싶고 우주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1: 근데 무서워요.
0: 그죠.
1: 좀 겁나요.
0: 맞아, 맞아.
1: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감이 좀 무섭습니다.
0: 아니면 애들이랑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크루즈 유럽 투어.
1: 아 크루즈.
0: 네. 그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그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크루즈도 그 진짜 배 안에 다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하나의 그냥 우주더라고요.
0: 도시가 딱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네. 2508님 저는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요. 결혼하고 일하느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들 다 크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싶네요. 철학 같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0: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1: 이게 응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0: 네.
1: 제가 그러니까 와이프랑 결혼한 날 아버님께서 대학시험 입시를 치셔가지고
0: 합격하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셨어요. 4년을 무려 다니셨죠.
0: 사업하시면서요?
1: 네.
0: 이야.
1: 4년을 다니시고 나서 어휴 아버님 대단하시다고 여기까지겠거니 대학원, 생각을 했어요.
0: 대학원도요?
1: 석사를 가셨어요.
0: 어머머머머.
1: 석사를 가시더니 아버님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0: 와.
1: 경영학을.
0: 응.
1: 석사 졸업하는 날 제가 가서 학사모 쓰고 있는 저희 장인어른 사진도 멋지게 찍어드리고

0: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1: 설마 박사까지?
0: 박사를 가셨어요.
1: 가셨어요?
0: 박사를 가셨고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과 식사를 했는데 논문 그 연구계획서 통과됐다고.
1: 와, 그럼 이제 권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
0: 그래서 바로 아이고 권 박사님 제가
1: 권 박사님이네
0: 말씀을 드렸는데 논문까지 쓰시려고 지금 마음을 이야, 잡수셨어요.
1: 대단하시다.
0: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를
1: 와.
0: 그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걸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더니 박사까지 그래서. 가셨다니까요.
1: 그럼 이제 사위도 해야죠. 박사.
0: 뭘요?
1: 사위도. 장애론도.
0: 아유 저 석사면 됐어요.
1: 에이 가야죠. 김 박사.
0: 저도 박사라고 불리기 싫어요.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1: 어우.
0: 네.
1: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 더 소개할까요? 3582님께서 디자이너가 참 멋져 보여요. 근데 대학을 못 갔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작은 미싱을 하나 사서 탁자보나 커튼을 만들고 아이들 옷도 만들어줬어요. 지금이라도 디자이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뭘 좀 좀 만들어볼까 싶어요 하시면서.
0: 좋죠.
1: 해보십시오. 네. 해보십시오.
0: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대학 가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책도 사서 보고 이러는 게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 해보십시오 진짜.
0: 네, 대학 가면 막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591님 태교할 때 자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손 놓고 있었는데 다시 자수를 해보고 싶어요. 전통 자수장 한번 도전해볼까요?
1: 해보십시오. 손재주가 있으시구나.
0: 네.
1: 멋지죠.
0: 너무 좋죠.
1: 요즘 또 인기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 또 압니까?
0: 네.
1: 이 취미와 재미가 또 다른 어떤 나의 제 2의 인생을 만들어줄지.
0: 그럴 수 있죠.
1: 그거 진짜 모르니까.
0: 맞아요.
1: 물론 이제 그거 해가지고 찍고 또 약간씩 홍보를 하시면서
0: 네.
1: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0: 부업이 될 수도 있다.
1: 네. 6058님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0: 네.
1: 저는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꿈이에요. 카메라로 세계 일주 사진도 찍어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힘들겠죠? 하시면서 아유 또 모르죠. 예, 기회가 되면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예,
0: 네.
1: 크루즈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0: 카메라 작가들 중에요. 진짜 대단한 작가들이 많지만 그 똑딱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심도 막 이렇게 깊고 그런 사진이 아니라 똑딱이 하나로 진짜 엄청난 작품들 많이 찍는 작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1: 네네네. 네,
0: 사진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1: 그렇습니다.
0: 복숭아님께서 우리 남편은 저랑 같이 테니스 복식으로 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포기하더라고요 하셨는데 무릎 아프시면은 안 되죠.
1: 안 되죠.
0: 안 돼요, 안 돼요.
1: 건강이 우선인데.
0: 그럼요. 테니스는 진짜 이 하체 쪽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손목 쪽이나.
1: 엄청나죠.
0: 네. 네. 그래서 적당히 하시는 게 좋고. 배드민턴 하세요. 배드민턴.
1: 그거는 안 아프다.
0: 그래도 좀 테니스보다는 낫지 않나요?
1: 그래도 어쨌든 움직여야 되니까.
0: 그러긴 한데.
1: 무릎 쪽이 아프셔서.
0: 그래도 라켓이라서 좀 가볍고.
1: 그럼 탁구 어떠십니까?
0: 탁구. 그것도 괜찮아요.
1: 아무튼. 네. 꽈배기님께서 저는 제과제빵을 배워서 할 수만 있으면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열어가지고 빵이랑 커피랑 이런 거 한번 팔고 싶어요.
0: 네.
1: 제철 과일 나오면 주스랑 잼 만들어서 쓰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좋죠. 제과제빵도 배워두면
0: 네.
1: 꼭 뭐 오픈을 안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안 하더라도 집에서 소소하게 만들어서 친한 지인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진짜
0: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보다는 네. 이렇게 즐기시는 쪽으로.
1: 맞아
0: 네. 왜냐하면 빵과 커피는 지금 이미 포화 상태
1: 너무 많으니까
0: 네, 네. 경쟁을 하지 않는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 같아요. 너무 맛있게 또 빵 만드시고 커피 만드시면 저희에게 인증샷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꿈 약간 정리되셨죠. 여러분들의 꿈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2부 화요일 2부 코너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나 한번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 주 것도 신청 받습니다.

0: 아,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 주세요.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2: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1: 바투의 상사디아.
3: 가슴을 태워줘.
4: 언제나 나 김치 먹고 싶어. 새김치도 좋고 묵은지 얼마나 좋아.
5: 김치? 어우 참. 야 대길아, 너는 정말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4: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찾는데.
5: 아 그렇긴 하더라. 예전엔 김치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더니 건강에 좋다니까 김치 수출이 엄청 엄청 늘었대. 농수산식품부 발표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8,600만 달러래.
4: 케이푸드 얼마나 좋아. 인기 정말 좋아. 김치 얼마나 좋아.
5: 맞아 맞아. 근데 2016년 8천만 달러 때였던 연간 김치 수출액이 10년 새에 2배 이상 증가했대.
4: 우리나라가 김치를 수입하는 나라도 2020년 85개국에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어섰대.
5: 야 이런 추세면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 같다더라고. 빠르면 7월에 김치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할 거래.
4: 김치 수출액 40%가 북미 쪽이라는데 올해 쪽 미국 행정부에서는 생활 지침에 장 건강을 돕는 발효 식품으로 김치를 언급했다고. 장에도 김치 좋아.
5: 그래 맞아. 알겠어. 그렇게 좋아? 아이고 참. 그리고 갓 담근 새김치도 좋고 잘 익은 김치, 오래 묵은 묵은지도 다 맛있지. 외국인들이 깍두기,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이런 맛도 알아야 될 텐데. 대길이 넌 무슨 김치가 제일 좋아?
4: 원년아.
5: 어?
4: 김치는 다 좋아. 보리밥에 열무김치도 좋고 깍두기도 좋고 갓김치도 좋고 얼마나 좋아.

0: 이희문 프렐류드의 남봉가 듣고 왔고요.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이 김치 수출 확대. 반가운 소식입니다.
1: 그러게요.
0: 진짜.
1: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김치 그러면 아우 그 냄새나
0: 맞아요.
1: 혹은 놀림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는 뭐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요. 김치 수출 물량 대부분을 교포가 아니고요. 현지인들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참.
1: 김치 맛 설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무슨 맛이다. 뭐 이거 어려운데 그걸 알아버렸다니. 놀랍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현지인들이.
0: 예. 그 현지인들이 직접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1: 와.
0: 그러지 않을까요? 인터넷 막 정보 찾아봐가지고
1: 그럴 수도 있죠.
0: 재료 사서
1: 네.
0: 직접 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뭐 파스타 만들듯이
1: 그렇죠.
0: 예, 예, 예. 예.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1: 그런 문화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겠네요.
0: 회냉면님께서 봉영 씨 목 괜찮으세요 하셨는데
1: 왜요? 안 괜찮게 들리나요?
0: 그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게 봉영 씨의 고충이에요.
1: 어떤 고충이요?
0: 이 대길이의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1: 대길이
0: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투로 해야지
1: 예.
0: 그 톤이 유지가 되잖아요.
1: 맞아요. 갑자기 너무 착해지면 뭐지 이 캐릭터는
0: 예.
1: 이렇게 됐다가 저도 순간 이러면 안 돼. 야! 이렇게 되는
0: 그런 또 고충이
1: 약간 있어요.
0: 있어요.
1: 이 목 쓰는 게 달라가지고요.
0: 맞아요.
1: 내려오면 안 되더라고요.
0: 예.
1: 아 그래서 목 괜찮냐고.
0: 네네네.
1: 끝나자마자 저는 끊어냈네요. 아 까먹고 있었습니다.
0: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장맛비가 계속 오락가락 할 거라고 하던데요. 장마철 낙상주의보 떴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엉덩방아를 찧으면 골반이나 척추까지 충격이 전달되고 특히 등뼈와 허리뼈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힘이 집중되기 때문에 빗길에 넘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장마철에 젖은 바닥은 모두 이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젖은 바닥은 무엇과 같을까요?
0: 1번 아스팔트,

0: 2번 빙판, 3번 계단.
1: 네.
0: 자, 장마철의 젖은 바닥은 이것과 같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하셔라. 그만큼 조심하셔야 된다.
1: 그렇죠.
0: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낙상주의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1: 네, 네. 낙상주의보.
0: 그렇습니다.
1: 김연아 자. 선수가 떠오르죠.
0: 저도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1: 아, 그런가요?
0: 이상화 선수.
1: 이상화 선수도
0: 떠오르죠.
1: 여기에 여제들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네.
1: 어떻게 여기 위에서
0: 네.
1: 그런 기술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술로 승화하는 걸까요?
0: 대단하셔요, 진짜.
1: 네.
0: 자, 아무튼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찌우면 큰일 나죠.
1: 특히
0: 조심해야 됩니다.
1: 그 인도 같은데 도로와 경계에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데,
0: 아우
1: 거기가 정말 미끄러워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넘어지는 순간 모서리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네. 큰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0: 그 요즘 그 이제 여름철이다 보니까 뭐 저도 신고 있는 이런 그 슬리퍼 제품들 네. 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난 애들은 완전 미끌미끌해요.
1: 마모돼 있을 때 네. 거기 밟으면 그대로 미끄러진다.
0: 그렇습니다. 봐야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1: 자, 미끄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 아스팔트, 빙판, 계단 중에 정답은 뭘까요?
1: 미끄러지는 건 하나밖에 없죠.
0: 그렇습니다.
1: 네. 발표할까요? 정답은
0: 2번 빙판이 정답이었습니다.
1: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빙판이에요.
0: 미끄러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군요. 주의보가 떴을 정도니까.
1: 그러네요. 지금 문자로도 저도 다리가 빙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고생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10781님. 그렇다니까요. 진짜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요.
0: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진짜.
1: 맞아요. 빙판 갈 때, 그러니까 빙판처럼 미끄러운 데는 주머니에 손 놓고 걷지 마세요 하신 483 하나님 맞는 말씀이시죠.
0: 맞아요.
1: 네. 자, 참.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0: 네.
1: 그분들 중에 떡 선물은 5124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고요.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따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두 번째는 유산균이 걸려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는요 고산 윤선도 서거 355주년을 맞아서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서 24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산의 현, 마음을 주유하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고산 유적지 내 충원각에서 해남 윤씨 가문에 전해지는 이것을 비롯해서 어부사시사 등 해남 윤씨 고택인 노구당의 음악 유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고산의 현, 마음을 조율하다, 특별전의 현, 이 현은 무엇일까요?
0: 1번 생황, 2번 해금, 3번 검은고.
1: 일단 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0: 현.
1: 현. 네. 현악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0: 부는 악기는 아니라는 거죠.
1: 부는 악기는 아닌 거죠.
0: 네. 네. 현. 자, 생황, 해금, 검은고 중에 고산의 현, 마음을 조율하다에서 이 현은 무엇이냐 이걸 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힌트를 또 드려야겠죠.
0: 네.
1: 뭐 허윤정.
0: 아, 허윤
1: 교수님이라든지
0: 사람으로 가네요.
1: 이재아 씨.
0: 네네.
1: 만초 이거 잘하시는 김목일 명인 계시고요.
0: 네.
1: 김영재 명인 있으시고요.
0: 네네. 저는 섬이 떠올랐어요. 섬. 그래서
1: 비슷한 섬이 있죠.
0: 도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1: 네.
0: 끝에 도.
1: 네.
0: 자, 생황도, 해금도, 검은도.
1: 검은고 도라고 하시죠.
0: 아, 그런가요? 검은 검은고도.
1: 뭐요?
0: 검은고도. 도를 붙이면 섬 이름과 아주 유사한
1: 네.
0: 이름이 하나가 있죠.
1: 알겠습니다. 예. 예로부터 선비들이
0: 네.
1: 차를 마시며
0: 네.

0: 시를 짓고 네. 이것을 타는 걸
1: 네.
0: 아주
1: 선배 덕목으로
0: 덕목으로 치고 네. 그리고 이 악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됐죠.
1: 에이, 네.
0: 그럴 정도로 귀한 악기. 네. 다른 말로는 금이라고도 합니다. 금.
1: 자, 생황도, 해금도, 거문도라고 저는 붙여봤습니다. 네.
0: 저는 이렇게 드릴까요? 상원 씨가 평소에 입는 네. 티셔츠의 색깔,
1: 네,
0: 요 색깔을 많이 입으시죠.
1: 그렇습니다.
0: 네. 칙칙한
1: 집에 한 10벌 있어.
0: 바꿔 입어도 바꾼 줄 모르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놀라운. 때타도 때탄 것처럼 보이지
1: 절대
0: 않는.
1: 절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묻지도 않아요.
0: 아, 예.
1: 무슨 색 사?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네. 사줍니다.
0: 자, 흰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흰색일까요?
1: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정답은 3번 검은 고. 그 정답이었습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거문고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아, 그러세요?
0: 모든 악기 다 통틀어서 전 세계 악기를 통틀어서 그럴 정도로 거문고는 정말 멋있는.
1: 한번 악기. 배워보세요. 잘하시고
0: 배웠다니까요.
1: 더 해보세요.
0: 안 된다니까.
1: 안 돼.
0: 저는 능력이 안 없어요.
1: 네. 네. 네.
0: 감상하는 걸로.
1: 네, 네.
0: 네. 9808님도 선비의 악기인 거문고. 노구당에도 비가 내리겠지요. 빗 속에 울려 퍼지는 거문고 소리가 멋스러울 듯. 비 오는 날도 아, 기가 막힙니다.
1: 그쵸.
0: 처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질 때 거문고 슬기동 하면서 탁.
1: 좋죠.
0: 정말 너무 좋아요.
1: 네. 네. 2372님께서도 아침 9시에 나가서 강의 듣고 운동하고 지금 점심 먹고 있으면서 듣고 있어요.
0: 네. 그리고 0016님 검고 정답 외치시면서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꼭 배워보세요.
1: 배워보세요.
0: 정말
1: 네.
0: 좋아요.
1: 네, 조금이라도.
0: 네. 네.
1: 자, 어떤 분께 정답 유산균 선물 드릴까요? 저 0016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려요.
0: 자, 오늘 2부에서는 청국장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물정 0301로 마음껏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잘 못하시는 분일수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니까 언제라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블랙스트링의 길고 낙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명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방학? 나도 가고 싶다.
1: 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하는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말하는 거지?
0: 그래 그래, 국악을 전공하는 국악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 국악 전공자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국의 청소년 국악 전공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래.
1: 국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할 거라는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이신 김청만 명고부터 국립국악원 정학단 이상원 예술감독에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예능보유자인 김영길 명인까지 진짜 명인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이네.
0: 그래 그래, 혼자 하는 연습에 지쳤다면 최고의 명인들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1: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부터 고1 17세까지 전국에 있는 국악 전공 학생이라면 누구나 7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는데, 8월 2일부터 교육이라니까 진짜 멋진 여름방학이 되겠는걸?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21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이준 윤도희의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합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름방학이 되면은 진짜 다양한 캠프들이 있죠. 많죠. 그중에서도 이 국악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캠프도 이렇게 많은데
0: 네.
1: 눈에 띕니다. 이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0: 명인분들이 또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1: 네.
0: 더 기대가 되고요. 사물놀이 캠프부터 전통 공연 예술진흥재단이 여는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6박 7일간 국악 여름 캠프가 펼쳐지는 거고요.
1: 네네.
0: 8월 2일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1: 충북 영동군 국악체험촌에서 펼쳐지고요. 이 여름 캠프 24일 금요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0: 네.
1: 무용부터 시창청음 그리고 타 아쟁 민요의 기초 기악 정악까지 여름에 연습하기 힘든데 같이 상공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0: 그리고 여기 국악체험촌 저는 가봤지만 정말 좋은 곳이에요.
1: 네.
0: 네, 주변에 진짜 소리 연습하기도 좋고요. 네네. 공기도 좋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1: 8385님께서 제보를 하나 남겨주셨네요. 몇 주 전에 김봉영님이 예약

0: 장에서 귀 노래하시는 거 보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1: 오, 보셨구나.
0: 함께 진짜 함께 사진 찍고 싶었는데 너무 인기가 있으셔서 못 찍었어요. 다음에 꼭 찍어주세요 하셨는데 그런 저한테 엄청 비난하지 않으셨나요?
1: 그 제 상황을 알면은 비난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이 이건용 선생님의 팔순 기념
0: 사람이 그
1: 팔순 기념
0: 사진 찍는 게 뭐라고
1: 그 창작악단의 공연이다 보니까
0: 이렇게
1: 그날 듣고 계세요? 세상에. 저기요?
0: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1: 거기에 진짜 부각계 인사들이 다 오셨고. 에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쪽에서 팔 잡으시면 여기 인사드리고 차를 잡으시면 이러느라고 제가 여계가 없었어요. 저한테 찍어달라고 했으면 저 아이고 예 하고 감사히 찍었죠. 안 나가는 사람보단 낫다.
0: 언제 사람들 진짜
1: 로비로 아예 안 나가고 바로 칼퇴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2: 로비 나가지 말랬어. PD님이 나가지 말랬어요.
1: 저는 로비는 나갔어요.
2: 나 그때 나간다 해서 혼났었어요.
1: 사실 저 로비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에이. 근데
0: 8385님
1: 지휘자 선생님이 안 된다고 나가자고
0: 다음에 꼭 찍어주실 거예요. 봉영씨가 네,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나갈 겁니다.
1: 저는 그래도 로비에는 꼭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 어쨌든 네. 여름 캠프요.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부터 고1 17세까지 전국의 모든 국악 전공 학생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청국장 가볼까요?
3: 전국장 알아 이거 참말이야
0: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 자랑 저희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대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 청국장 코너 여러분들 부담 없이 놀러와 주세요.
0: 청취자분들의 국악 놀이터 청국장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4: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5: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 사는 혼동어매입니다.
1: 아, 혼동어매님이셨구나.
0: 아,
1: 와, 드디어 왔습니다.
5: 아~
1: 와,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아니, 일단은 혼동어매님.
5: 네.
0: 포항은 날씨가 어때요?
5: 아 오늘 되게 더워요.
0: 아 비나
1: 많이 덥고
5: 쨍쨍해요.
0: 서울은 지금 비가 좀 제법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1: 근데 원래
5: 너무 쨍쨍해요.
1: 지금 네. 직장 다니고 계시지 않나요?
5: 퇴근하고 이제 프리랜서 강사라서
1: 네.
5: 퇴근하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 졸음쉼터에 있어요.
0: 아 고속도로로 가시는 어떤 그 업무이시군요.
5: 네 산업도로 쪽으로 해서 포항에서 네. 경주로 넘어와가지고.
1: 예.
5: 다문화 아~ 초등학생들 한국어 가르치고 있거든요.
0: 아, 훌륭한 일 하시네.
1: 훈동어매님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마 닉네임을 아실 테고
0: 그렇죠.
1: 저희에게 사실 바투의 상사디아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훈동어매님은. 근데 이제 소리를 배우신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5: 네.
1: 근데 언제 참여하실까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연락이 된 겁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신 겁니까?
5: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저희 모소회 선생님 대자 발표회가 있었어요.
1: 네.
5: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1: 네.
5: 이제 이 여기 참여를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긴장 상태라서 전화를 네. 못 했는데
1: 예.
5: 연습하다 정신없이 있다가 핸드폰을 끄고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1: 네.
5: 참여자가 없더라고요.
1: 네.
5: 그래서 아 내가 오늘 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아~ 하면서 근데 너무 긴장 상태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1: 긴장되죠 솔직히.
5: 네. 그래서
1: 방송이고 하니.
5: 네. 토요일에 이제 대자 발표회 무대를 하다 보니까 화요일에 너무 긴장 상태였거든요.
1: 네.
5: 그래서 전화할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럴 기력이 없었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5: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끝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네. 네. 근데 긴장이 풀리니까 또 목이 아프네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아, 그러니까 목소리에 네. 약간 힘이 없어요, 지금.
5: 네. 일도 하고 왔고, 아, 좀 그러니까. 긴장도 풀리니까.
1: 네.
5: 목이 조금만 이제 소리를 내도 뒤집어지고 있어서
1: 아 그래요
5: 아쉽네요.
0: 그러면 뭐 이렇게 네. 힘 내서 하지 마시고요.
5: 네.
0: 나른한 판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나른.
1: 네.
0: 어디 저기 목욕탕 뜨거운 물 네.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도 괜찮아요.
5: 네. 아, 시조탕은 못 배웠는데. 네.

0: 아니 그러면 지금 소리 배우신 지는 네. 얼마 되신 거죠?
1: 아 저는 좀 띄엄띄엄 배우고 있어요.
2: 네네네.
1: 그래서 선생님 제자 발표할 때마다 살짝 투입되는
2: 아.
1: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 제자 발표회 할 때는 중사령으로
2: 오.
1: 들어가고 이번에는 안심맹인 이제 만나는 대목으로 들어갔어요.
2: 아하.
1: 네, 그래서 준비 기간 좀 짧고
2: 네.
1: 그런 편이라서 준비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0: 그러면 그 전에
1: 상태로 무대 섰어요.
0: 네. 아 그래요. 그 전에 그럼 판소리 그냥 듣기만 했을 때랑 직접 배워보고 나서 약간 다르던가요?
1: 아 일단은 20대 때 할 때랑은. 네.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고요.
2: 아.
1: 20대 때 쉽게 외우고 쉽게 소리 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전에 냈던 목인데 왜 이 목이 안 나올까
2: 안
1: 하는
2: 나오나.
1: 것도 많고 네. 또 왜 가사가 안 외워질까 하는 부분도 많고
2: 네.
1: 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걸 느끼고
2: 아하.
1: 또 저희 선생님이 제가 20대 때 배웠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2: 아하.
1: 그래서 제가 무슨 이자람 씨도 아니고
2: 네.
1: 제가 취미생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같은 동초째인데도 다 새로 다듬어야 돼서
0: 다르죠 완전히.
1: 네. 네. 소리 놓는 방식이나 뭐 그냥 같은 거 제외하고라도 이런 가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한땀한땀 다 다듬어서 가르쳐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위 쿠세라고
2: 네.
1: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들
0: 습관.
1: 소리가 제가 기억하고 있던 소리에 좀 변질된 부분도 있고 제가 기억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게 이제 백지에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했던 사람을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을 다듬어주기가 훨씬 힘드실 텐데
0: 어렵죠.
1: 네, 선생님이 엄청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2: 이야,
3: 그리고 네. 다시 공부하시는 그 느낌이 좋으실 것 같고.
1: 네.
3: 오늘 심청가 그러면 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3: 어떤 대목을 불러주실까요?
1: 안심맹인 상공 만나는 대목.
0: 아, 제자 발표했던 네. 대목.
1: 네네네.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준비되어 있으니까.
3: 아, 네. 네네네.
0: 어떻게 나른한 네. 버전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힘찬 버전으로 가시겠어요?
1: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긴장이 되면 사람이 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음도
0: 맞아요.
1: 막 올라가고 네. 박자도 네. 막 뒤틀리고 해서 정신없이 할 것 같아요. 나른하지도 않고 정신없을 네. 것 같아요.
3: 딱 저희가 원하는
0: 그렇죠. 그걸 원하는
1: 네.
0: 겁니다.
1: 네. 네.
3: 그냥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3: 네.
0: 가볼까요?
3: 갑니다.
1: 이렇듯 방아 찍고 밥어도 먹고 사랑방에서 편히 잔여 누워 아침밥까지 잘 얻어먹고 다시 황성을 올라갈 때 또 석양을 당도하여 한모퉁이를 돌아드니 어떠한 여인인지 저기 가시는 게 신봉사시오. 신봉사시면 이리 좀 오시지요. 신봉사 혼잣말로 이곳에서 나랄 사람이 없는디 괜히 이리로다. 따라가서 집안으로 들어가 외당에 앉히고 저녁을 잘 대접한 여누어 여인이 다시 나오며 봉사님 내당으로 들어가시지요. 내당으로 들어가니 내당의 어떤 부인 시비를 부르더니 저를 주워 앉지 누워 그 부인 하는 말이 당신이 분명 신봉사시지요. 또 어떻게 아십니까? 하는 도리가 있답니다. 세상은 안가옵고 싶대 전함.

떨어져서 물에가 잠긴 것을 잡이 선뜻 건져내요. 도매가 안 왔으니 천상의 돌이란 바람을 한다.

0: 그시면 경쟁하니 없겠네다.
1: 여기까지.
0: 공공다수로.
1: 아니, 더 가셔도 돼요.

0: 어이.
1: 김봉사 속으로 어떻게 좋든지 두부자루 터진 듯이 웃던 것이었다. 그 말이사 좋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쉬울까 몰라. 김봉사와 안시맹인과 그날 밤 지낸 일이야 이해할 수 있으리요. 동방화촉에 호전몽을 꾸었다.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리고 잠시라도 즐기더니

건을 안씨맹이 묻는 말이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은 후 적은 평생 소원을 이뤘는가 없는디 무슨 걱정이 많으신지 섭이 도리어 불안하옵니다. 김봉사 듣더니 하는 말이 기내 팔자 기박하여 평생을 두고 증언 못해

안심맹이님 말 듣고 묵묵히 앉았더니 뜨끔 정이 좋다이다. 해몽을 이를 깨들으시오. 지남 화중언이 배북을 가지라. 몸이 불 속에

이상이라 가죽을 벗겨 속을 내어 쳐보이니 고정은 궁성이라 몸이 궁중에 들꿈이요 낙엽이 귀근하니

0: 훈동!
1: 이야!
2: 잘한다!
1: 아, 훈동회님, 그동안 열심히 하셨네요. 이야.
2: 너무 잘하신다.
1: 2390님께서, 아유, 훈동회님, 문자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반갑고요. 소리가 씩씩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귀여워님도, 훈동회님 너무 잘하시네요. 슬픈 부분을 특히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아니 저도 청국장 신청하려고 했는데 기죽어요 이렇게. 회냉면님도 너무 잘하신다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2: 8385님도
0: 못했을 것 같아요.
2: 네. 얼쑤 하시면서 8385님도 네. 문자 주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훈동어메라는 닉네임은 아는데 이렇게 소리도 잘하신다라는 걸 지금 다들 깜짝 놀래하고 계십니다.
1: 혹시 네, 그 쌍둥이 네. 아이들도 소리나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나요?
0: 아, 그 우소혜 선생님이 무대에 자꾸 세워주셔가지고 제자 발표회 때마다 아이들 그 초등학교 국악 오케스트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대금 소금으로 작년에는 그 꽃의 동화 또 올라가고 네. 올해는 또 그 가요 인연으로 또 올라갔어요. 어허. 그래서.

0: 애들도 계속 이제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애들 방학하니까 애들도 네. 이제 출연시킬까 싶어요.
1: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저 연결 좀 네. 시켜주세요. 네. 우리 네. 산둥이들. 네. 너무 귀엽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연결해 주셔가지고 아주 귀한 소리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훈둥어미님 항상 네.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다른 분 계시나 봐요.
1: 맞아요. 네. 역시 눈치도 빨라.
0: 제가 조만간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소리를 또 한참 못하게 됐어요.
1: 무슨 그래서 수술이요?
0: 그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소리를 한동 소리도 못하고 이제 주말마다 또 대금 동호회도 나가고 있는데 네. 한동안 또 쉬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 수술하기 전에 또 천국장 또 피마를 것 같아서 아이고. 또 힘을 보태드리려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늘 고생 많으세요.
2: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0: 네, 네,
2: 수술
0: 알겠습니다.
2: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예, 훈둥어미님 운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아프지 마세요.
0: 네. 네.
2: 아이고.
1: 아, 수술 전에 또 이 코너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훈둥어미님이니까 우리 방송에 지분이 많아요. 수술도 잘 끝나길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2: 자, 이제 두 번째 청취자 만나볼까요? 하!
3: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4: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부산에 사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2: 아,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반갑습니다. 예.
2: 어, 김완수님.
4: 예.
2: 부산에 사신다고요?
4: 네.
2: 어, 예. 지금 부산에 일단 날씨는 어떻습니까?
4: 날씨가 이거 비는 아, 비가 영 안 오네. 뭐 하늘은 새까만데. 아. 예. 예. 며칠째 지금 비가 안 옵니다. 거의. 아.
1: 우중충하고 날씨는 비가 안 오는군요.
4: 예. 아. 덥기는 엄청 덥고요. 예.
1: 덥고.
2: 아. 습하고 예. 덥군요.
1: 그러니까.
4: 맞습니다. 예.
2: 알겠습니다. 자, 김한수 님. 일단은 예. 어, 국악 방송은 언제부터 청취하셨을까요?
4: 어, 최근부터 좀 들었거든요.
2: 아, 얼마 안 되셨어요?
4: 예, 그, 저기, 라디오 이제 주파수 돌리다가.
2: 네.
4: 이래 들었는데, 이제, MC님들 이야기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2: 네.
4: 케미도, 예, 케미도 좋고, 막.
2: 네.
4: 또, 어, 예.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여떠그라고. 그, 국악 노래들도 제가 들으니까.
2: 네.
4: 좀, 우리 가락이 이렇게. 좀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2: 어,
1: 혹시 뭐 그러면 네. 어렸을 때 예, 국악과 관련된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4: 아, 저희 친할머니가 네. 좀 뭐 이 전에 이제 일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소리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 막 이렇게 아. 막 이제 친할머니가 좀 애환이 많으시거든요.
2: 예.
4: 예, 그래갖고 그 일하시면서 막 이렇게 좀
2: 하시던 걸 좀 들었는데
4: 예 그렇게 하시던 걸 보고 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좀 뭐 구수하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2: 그럼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시던 소리를 많이 들으셨었고 그 예.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국악을 배운다든지 아니, 그런 거는 아니셨네요 그러면.
4: 예 그 이제 예 배운 건 전혀 없고요.
2: 예
4: 근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국립 부산 국악원도 있거든요.
2: 아, 있어요. 그 예, 근처세요?
1: 국악원이 있죠, 부산에.
4: 예,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도 막 보고 이제 그 막 걸려져 있는 뭐 글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2: 네네네.
4: 그 굉장히 크더라고요.
2: 아, 예. 그러셔가지고.
4: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관심도 이제 가지시고.
2: 네네네.
4: 또 방송도 이제. 이제 MC님들 방송도 듣고 이래 하니까 아, 용기 내서 이제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2: 아, 잘하셨어요.
4: 예, 예. 아니 그러면 잘하시 예예.
2: 네 궁금한 게 어 그러면 어, 버, 예. 어 우리 완수님께서는 어, 소리를 배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예. 것을 해주실까요?
4: 아 제가 그래 그거 쑥대머리 오이. 그거를 이제 하려고 아예 하려고 했었는데
1: 아, 예. 놀라지 마세요.
4: 예.
1: 괜찮아요. 예. 아, 하려고 했는데.
4: 어려워서 좀, 저, 영 못하겠고.
1: 네, 어려워요.
4: 세타령을 하려 했는데, 이것도 제가 또 어제 또 한번 막, 그, 이제 고강하시는 분들 그 유튜브 보고 막 이래 했는데도.
2: 아, 네네.
4: 와, 이것도 어렵더라고요.
2: 아, 어렵다.
4: 달타령이 있죠.
1: 아, 달타령.
2: 달타령은 어떻게 좀, 조금 그래도 되던가요?
4: 아니, 저, 아니, 그, 그냥,

0: 연습 조금 해봤는데, 자, 예, 이제 국악 이런 이제 이 장르를 아직 불러본 적은 없어가지고.
1: 좋아요, 좋아요.
2: 뭔지 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확실히, 김한수 님이 귀가 트이셨네. 쑥대머리도 그렇고, 세타령도 그렇고, 가장 또 좋은 소리들을 골라주셨었어요.
1: 그렇죠.
2: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가볍게
1: 달타령.
2: 달타령으로.
1: 네. 네. 가사, 예. 가사 보시면서 하는 거죠?
0: 예. 보고.
1: 그래요, 그래요.
2: 지금 많이 긴장하신 상태인가요? 어떻습니까? 청취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긴장하신 것 같다고.
0: 앞에 분 때문에. 와, 이거.
1: 앞에 분이 뭔가 좀 잘못했을까요?
0: 예, 아니,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1: 너무 잘하셔가지고.
0: 예, 앞에 너무 분이... 잘하셔가지고. 아하.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냥 노래만 좋아하고. 아하. 예, 이제 예, 국악을 이제 들어볼라 하고. 예,
1: 그러니까.
0: 그런 아저씨라서.
1: 네. 예.
2: 아, 그러니까 훈둥어맨님은 예. 오래전부터 이제 소리를 배우신 거고, 김한수님은 예. 그야말로 국악을 사랑하고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예, 예,
2: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달타령 아무렇게나 하세요. 자유롭게.
1: 달타령.
2: 음정 박자 안 맞히셔도 돼요.
1: 예. 자,
0: 예, 무반주로 예, 하면 되죠.
1: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2: 제가 장구로 쳐드릴게요.
1: 자, 김한수님의 달타령입니다. 자, 갑니다.
2: 가자.
1: 시작.
0: 달아 밝은 달아
2: 이거 좋아요.
0: 이태백이 놀던 달아
2: 잘하시는데.
0: 정월에 뜨는 저 달은
1: 헤이
0: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1: 헤이
0: 동

탄생한다. 달아 달아 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0: 와, 너무 좋다.
1: 저는 지금
0: 김한수님,
1: 김한수님의 매력에 네, 네.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2: 아, 지금 거의 지금
0: 특히 예. 인상적인 게 맨 처음에 예. 들어갈 때 타라 이것과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털. 하고 이거 페이드아웃. 아, 예술이었습니다.
1: 완수님.
2: 아, 예, 감사합니다. 예.
1: 지금 응원의 뭐 문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 네, 네.
1: 3014님께서 와, 처음 하시는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잘하시네요. 5642님. 부산 취임새 해 드렸습니다. 헤이. 너무 잘하셨어요. 임무 완수 축하드린다고 해주셨고
2: 예.
1: 3272님께서 너무 잘하십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해주셨고
0: 아,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1: 회냉면님께서 귀여우세요 이렇게도 남겨주셨고 홍명숙님이 많이 긴장하셨군요.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0: 잘한다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8397님께서 아, 청국장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익어가는 방송이 되었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1: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예.
2: 오, 잘한다.
0: 만수님 용기내요. 예. 한번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막상 딱 해보고 나시니까.
1: 해보고 나니까 와 기분이 좋네요. 막 그쵸? 마라톤 뭐 완전히 완주한 것처럼.
2: 네.
1: 지금 예 등대리 땀도 지금 좀 나 있고.
0: 나죠. 아 그러셨구나.
1: 예, 와, 예, 좀 딱 뭐 카타르시스 이런 게 다 올라오네요.
2: 아 오죠 오죠 오죠.
0: 완수님.
1: 예 예.
0: 살아 있네 예.
1: 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매력적이셨어요. 오늘 진짜. 팬들 많이 확보하셨습니다. 예. 김완수 팬.
1: 아, 예, 사인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
2: 좋아요, 좋아요.
0: 또, 그, 완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국악원도 예. 있다고 하니까, 국악원에서 예. 하는 공연들도 많이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악방송도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네.
1: 예, 안 그래도 저희 가족들도 좀 뵙고, 아들하고 뵙고, 국악원도 좀, 예, 보고,
2: 네.
1: 또 뭐라고 이제 국악방송도 좀 홍보도 하고, 또 좀, 제가 더 열심히 좀 듣고, 또
2: 아유.
1: 예, 그래, 공부도 하려고, 예.
0: 아유,
2: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예. 이제 쑥대머리 예. 세타령 부를 수 있는 날,
0: 네.
2: 저희에게 예, 한 번 더 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저 고맙습니다. 예.
2: 예,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네요. 그 응원 다 받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좋은 소리, 매력적인 소리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2: 예, 지금까지 예. 부산에 거주하시는 예. 우리 김완수님.
0: 네, 고맙습니다.
2: 연결해봤고, 아, 진짜 매력적이네요. 네.
0: 0218님께서, 와, 찐, 완주 축하드립니다. 진짜 살아있네요. 하셨고,
2: 네.
0: 6855님께서, 이 프로그램, 청국장 프로로 인해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네. 재밌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이 코너는 잘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자유롭게 자기 그쵸? 소개하고 싶은
0: 네.
2: 그런 분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0: 자, 세 번째 분 만나 뵙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15시 3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지역은 임진강 연천군 임진교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번부터 8번까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요.
0: 네.
2: 자, 이제 세 번째 소리꾼 만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로 달맞이 띄워드릴게요.

0: 이난초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달맞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15시 4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인데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께서는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위쪽은 비 피해가 심각하군요.
1: 그쪽이 대체적으로 그러네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네. 안전에 여러분들 더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들어오는 대로 네.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0: 네.
1: 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우리 청취자 우리 청국장 주인공을 만나 보겠습니다. 하!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포천에 사는 조성준 님. 추천으로 추천받은 남양주에 사는 이수연입니다.
1: 아, 네, 어서 오세요.
0: 이수연님은 남양주에 사시고 포천에 거주하시는 조성준님 추천으로 하게 됐다고요?
2: 네.
0: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인가요?
1: 같은 문화에서 배우신가요?
2: 아, 예. 처음에 제가 이 민요 배울 때 그 문화원에 갔거든요.
0: 네.
2: 거기서 처음으로 뵀어요.
0: 아,

0: 뭐라고 추천을 하던가요? 요거
1: 음악
0: 해보라고.
1: 방송에 노래하는 코너가 있는데
2: 네.
1: 나가보라고 하셔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 아하.
1: 네,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0: 아하.
2: 저희가 이제 나름 국악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근데
1: 네.
2: 지금 우리 이수연님은 목소리가 딱 소리하시기에 좋은 목소리 같아요. 여보세요?
1: 네.
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네, 경기 목소리에 타고난 목소리라고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 그쵸. 저희가 느끼기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소리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0: 오래 되셨네. 7년이면.
1: 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그
2: 아.
1: 다음에 또뭐 손주도 봐주고 해서.
2: 손주요?
1: 네.
2: 오. 실례지만 지금 손주가 몇 살인데요?
1: 손주 4살입니다.
2: 4살. 아, 손
1: 네.
2: 많이 갈 때잖아요, 그러면.
1: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둘째를 낳아가지고 손이
2: 아이고.
1: 많이 갑니다.
2: 아, 힘들진 않으세요?
0: 좋으시면서
2: 혹시 환갑은 지나셨어요?
1: 아직 환갑이 안 됐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1: 네.
2: 굉장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0: 그러면은 이수연님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되게 빨리빨리 결혼하시고 아기를 가지셨네요.
1: 네, 엄마가 빨리 가니까는 아이들 빨리 신유장가를 간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수연님 목소리로 손잡아 주느라 얘기하는데 갑자기 오 깜짝 놀랐어요.
0: 그러시구나.
2: 혹시 그러면 육아 스트레스 뭐 이렇게 받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소리로 좀 풀어내시는 편이세요?
1: 손주 봐줄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2: 네.
1: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아예 그냥 마음을 접고 손주를 봐주면서 손주 앞에서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2: 손주 표정은 어때요?
1: 근데 지금 이렇게 민요를 들려주면은
2: 예.
1: 이렇게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0: 오. 그러면
1: 어려서부터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지.
0: 네.
1: 네.
0: 우리 이수연이 오늘 그러면
1: 네.
0: 소리해 주실 때 손자들 앞에서 노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어떤 민요 해주실까요?
1: 상구 타령하고요. 노래가락하고 청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요세 곡은 어디 공연 가거나 예를 들어서 어디 봉사 갈때 기본 세팅값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2: 경기 민요 대표 민요 아니에요?
0: 혹시
1: 근데, 네, 그렇죠. 경기민요가, 아니, 상부타령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2: 맞아요.
1: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 좋아요. 자, 어제 목좀 풀리셨어요? 바로 갈까요?
1: 네, 세곡 그냥 다 같이 하면 되는
0: 네,
1: 겁니까?
2: 그럼요.
0: 그렇습니다.
2: 그냥 쭉 이어서 불러주세요.
0: 네,
1: 네,
2: 갑니다.
1: 네.
2: 아!

0: 와!
1: 와, 이수연님 완전 공연을 해주셨어요, 공연을. 와! 지금 조성준 님도, 아이고, 우리 동생 잘한다, 올시고 지화자,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2: 와,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지금 메들리로 부르는 게 엄청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 1709 님도 와 너무 잘하시네요 하셨고, 아 부작용도 있네요. 3272 님께서 아 이러시면 어쩝니까, 우리 초보자들은 용기를 못 내요 좋아하셨고, 0888 님도 아 조성준 님, 개축자 님께서도 어 이렇게 다양한 대단한 분들이 청국장에 참여를 하시는군요 하시면서 추임새 남겨주셨어요.
1: 어떻습니까, 지금 스트레스 확 풀리셨나요, 아니면은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을까요? 어떠세요?
2: 개운하실 것 같은데요.
0: 아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됐는데 그쵸? 이제 하면 할수록 예, 이제 풀어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와. 아 그래도 이렇게 전화로 혼자 집에서 하는데도 떨리네요.
2: 아 그럼요.
1: 아무래도.
2: 아 그리고 어디에서 프로 냄새가 나.

0: 냐면 이렇게 막 부르시다가 약간 큰 소리 나기 전에 약간 수화기를 멀찍이 이렇게 마이크 조절을 하듯이
1: 맞아요.
0: 하시더라고.
1: 왠지 막 자격증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소리 하시는 거 보니까.
2: 네, 국악 지도사 자격증도 있고요.
0: 그렇죠.
2: 네, 있습니다.
0: 역시
1: 우리 소리로 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특히 뭐 이제 방학이니까. 아이들 네. 혹시나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은 소리 많이 전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금 더 네. 기량을 닦아서 갈고 닦아가지고 아직 제가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2: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더 이제 이렇게 그치.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연결, 귀한 소리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앞으로도 네.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네,
0: 연결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최고였습니다. 네. 이수연님과 통화 연결했습니다. 아,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1: 그러니까. 자, 이 화요일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용기를 내서 신청까지 하느냐 이제 이게 네. 문제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투 방송 시간에 우물정 0302번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거나 땡스타그램 바투의 상사디아 DM으로도 신청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0: 곧 방학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청국장도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우와 폭염이 넘나들고 있죠.
0: 네.
1: 건강관리부터 산사태 또 피해 지역 없도록 우리가 잘 조심 준비해야겠습니다.
0: 네.
1: 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

0: 있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공래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아리랑 타령 보내드립니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오래전에 녹음된 노래인데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국내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아리랑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진도아리랑, 네.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관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앞서 들으신 아리랑 타령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더 깊은 그늘을 만들고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리는 오래된 노래들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사연을 품게 되죠. 사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을 견뎌낸 것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스갯소리를 좀 하자면 그래서 더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우리 곁을 지켜온 문화유산도 그렇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한 곡의 노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산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가 되어서 열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축하 공연인가요? 예. 김유리 씨가 또 소리꾼으로 나와서 엄청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유리는 잘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은 이제 어떻게 지키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서로 모으는 그런 자리인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갯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대 등재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걸 2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 그리고 보성, 순천 갯벌 등 이 네 개가 등재가 되었는데 여기에 서산,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을 추가하는 것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 유산위원회를 통해서 이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과 또한 반가운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함께 또 응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또 늘 고흥 이한식님께서 문자 사연 보내주시는데 이한식님 생각도 더불어 나네요. 오늘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들 노래가 좋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것들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제가 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한옥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머리가 정말 하얀 은발

0: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더 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잘산 것에 대한 훈장 같은 느낌, 표시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예전 어른들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단가 신백발가 보내드릴 텐데요.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오한 세상 부님 네들 나의 말을 들어보소.

되는구나. 인생은 이로해라 꿈속어 꿈일러니 가련하구나. 인생이야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아볼까.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또 한 손에 갈퀴 들어

오며 은혜 녹초 건져들고 강산 풍요 흥비도 가누고 지상 신선이 나뿐이냐 세월아 봄아 한철 오면은 갈지를 얼마나

세워라 하지 마라 6.25 사변으로 부모 형제 처자가군을 남북에다 갈라두고 서로 보기 원활한 천재민 동포들이라는 건다.

여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너는 잠깐 머물었다. 조국 광명 오거들랑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세. 요새 젊은 오라 늙고 병들면 못 논하니

0: 한가할 때 틈을 타서 곤고 힘써가며 놀아보자.
1: 김일구 명창의 소리로 단가 신백발가 보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 곡조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자라는 그 노랫말로 보통 단가들이 많이 그 끝을 맺는데 역시도 놀아보자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 예, 바쁠 때는 일하고 예, 할 일 다 하고 놀아보자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럼 못 놀겠네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예, 그런 단가 신백발가였습니다. 공연 초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전주에서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열리는데요. 8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산조의 밤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조의 밤은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대표 브랜딩 공연 중 하나고요. 올해는 아쟁과 피리 산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박대성 명인이 선보이는 섬세하고 깔끔한 박대성류 아쟁 산조와 박범훈 명인이 연주하는 힘있고 깊은 음색의 박범훈류 피리 산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공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한 분당 티켓 두 장씩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그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소식 전해드리면서 고흥의 갯벌 소식도 보내드렸는데 고흥 이한식님께서 원래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고흥 이한식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위원회의 결과만 순조롭게 난다면 세계유산 속에서 지내는 분이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2009님께서는 이곳 광주는 아주 찜통 더위입니다. 34도까지 올라갔어요. 노래가 좋다 황디님 더위 좀 씻어주세요. 땀을 너무 흘려서 어지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서울 경기 중부지방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르군요. 오늘 오전에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 예. 저는 오전에 요즘 야외에서 뛰는 걸 잘 못해서 아내랑 함께 비가 조금밖에 안 오니까 우리 낭만 있게 비를 맞으면서 좀 뛰어볼까 해서 3km를 뛰러 갔는데 준비 운동한다고 100m 걷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니야 괜찮아 하고 뛰어가지고 예, 둘 다 그 물에 젖은 생쥐 물에 빠진 생쥐 걸로 예, 집에 들어갔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온몸이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예, 비 장마철에 우중런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꼭 건강 상태 체크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찜통 더위 34도까지 올라갔으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드는데 특히나 낮 시간대에는 아마 지금 스튜디오 밖은 비가 와서 이제 어둡거든요. 날씨가 어둑어둑한데 이 날씨가 쨍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아마 햇살이 햇볕이 강

강하게 내리쬐고 있을 텐데 그늘 잘 찾으셔야 되고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성금연 명인이 만든 세가락 별곡을 준비했습니다. 세가락 별곡 전통곡인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요금 연주자들이 꼭 익혀야 하는 전통 레퍼토리이긴 합니다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1964년 한영숙 명인의 태평무 반주를 위해서 작곡된 짧은 가락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창작된 곡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곡조가 너무 좋고 무용 반주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이 곡이 뭔가 이 변화와 또 이렇게 구성을 더 쌓아가면서 예, 더욱더 큰 곡으로 발전해 갔는데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작품을 만나고 새로운 가락을 만나고 장단을 만나면서 또 다른 생명력을 얻기도 하는데 바로 세가락 별곡이 그런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가락, 말 그대로 새로운 가락을 뜻하고 별곡은 특별한 노래라는 뜻인데요. 특별한 노래라는 뜻과 더불어서 독립된 작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곡이 처음에 이제 태평무 반주를 위한 곡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음악 듣고 있으면 춤사위 춤추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감상평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속에서 이제 유명한 설화죠. 바리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거기서 받은 감흥을 표현한 곡이라고도 합니다. 바리공주 설화는 제가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야기가 좀 길다 보니까 옛날 어느 왕에게 이미 딸이 여섯이나 있었는데 일곱 번째 아이마저 딸로 태어나자 왕이 크게 실망해서 갓난아기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바리대기, 바리공주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불치병에 걸리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저승에 있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여섯 공주는 모두 위험한 길을 거절을 하고 자신을 버렸던 부모를 위해 나선 사람은 이 바리공주, 바리대기였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저승을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을 가서 마침내 양물을 구해 와서 그 부모를 다시 살려내게 되는데요. 그 공덕으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그러니까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무조신에 관한 설화입니다. 가장 짧게 정리한 건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요. 예, 또 AI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버림받은 아이가 부모를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공주 설화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이 효, 정신, 그리고 용서, 생명의 회복, 그리고 결국엔 화합을 뜻하는 어떤 그런 가치가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금연 명인의 세가락 별곡에 이런 정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면별로 이 예를 들면 저승을 걸어가는 바리대기의 발걸음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을 설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영화 같은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세가락 별곡, 성금현 명인과 따님인 지순자 명인이 함께 연주한 곡이 있고요. 또 진

예술가 명인이 연주한 곡이 있는데 오늘은 성금현 명인의 연주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완곡을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분량이 더 긴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2년 4월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 음원인데요. 세가락 별곡, 지순자의 가야금, 윤호세의 장구, 최희연의 징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2002년 4월 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 음원이었습니다. 세가락 별곡 들었는데요. 지승자의 가야금, 윤호세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세가락 별곡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음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절묘한 그런 평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비나리 들어볼 텐데요. 이수영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관복을 구할 적에 북탈미나 봄윤전 시화연풍 돌아든다. 삼각살이 기풍하야 삼각살이 떨어져 어정주춤 다린 줄기 풍하기는 지생겨우구나 보강 눌러 털을 낳고 하그를 눌러라 대구를 짓고 대굴 앞에는 육조로다 우유몽은 하강산 왕시인이는 청중대오 두야 발레메코로다 인왕산이 주산대고 동적이 수고맞고 남산이 전봉대오 관압산이 전봉대래여 준기무구행이라 헌당거리 그 명자여 사바를 세계로 다담 사르리 부조잡아라 해동무병 대한국 경기도라 서울 내지는 37관 마련하고 강원도로 들어가면 26관이 마련인데 충청도로 들어가서 53관 마련인데 전라도로 들어가서 26관이 마련인데 경상도로 들어가서 71조가 마련인데 근데 뭐가니냐 이때 멸래라 대 멸래여 이때 동정 대 동정인데 명절은 이대 하중 작년 같은 해우현은 꿈결같이 보냈거니와 신년 새로 접어드니 꿈조대로 푸두루에 어떤 꿈이 들어오나 인복은 따로 들어 진대복은 서려 들어 증세기며 홍세기며 좌불당하듯 폈는데 그래도 허련이와 건병은 전기대 가족에 호구역살 씻다 하면 호구역살을 풀고 가자 강남은 수한국 우리나라는 대한국 12제국의 12나라 조공받으러 다니시던 호구별상 손님마마 신삼불이 나온다 신부는 떨어져서 이대 자손병가복을 정의하고 다만삼분이 나온다 어떤 손님 나오셨나 말자라는 기변손님 글자를 하는 군장손님 활자를 쏘는 고반손님 삼분이 내려와서 앞에는 해들을 지고 하늘 몇사 넘어지며 물은 맨물을 끊어떠냐 앞으로 잡아라 12강 뒤로 잡아라 12강인데 가류건길 14 수불리강을 끊어가냐 사구가 배잡어라 어떤 배를 집어 당하라 나무 배나 복구를 싣고 물 빼기다 벽을 싣고 병과 북을 가득 싣고 억지금이 끊어가니 하인이 타버린 옷 쓰고 육간부산에 유로를 두면서 사구가 쳐다봐라 대주 우리 둥둥 떠 다 들고 도땅하라 허리 가운데 하자야 강남에서 떠나구나 서쪽을 뺑 하이패비냐 그년 그래도 허련이와 실롱씨의 번호를 받아 동사를 철하지 때보니라 동사를 지어볼 때 어떤 농사를 지었더냐 아래 운명이 정상배 여중이 천자차배 질포통이 일당 두개 일당 황새잘 먹고구나 냉개잘 차보라되니 잘 여기저기다 심었는데 하진주 때를 심어보자 물콩불콩 청대콩 이팔청춘 부르대콩 방전마다 중년이 있고 여기저기다 심어놓고 가진 향임을 심어보자 어떤 향임을 심어던가 안패들까 드들게 우이같이 슬퍼 마룰까지 여기저기다 심었는데 10월이던 지대니 하대 동네 쓴모심 우리 동네는 쓴모심 신수일자이나 베겼나 군뱅이 물고 참뱅이 꼭 구멍나서 둘러고 참은 도사고 가다 거리며 아싸바삭을 비어다가 위드로 우저롱 걸어오니 행보가 등려한 힘들 동아리에 바쳐 여디리고 황소같은 모심들은

딱 뿌리 우버 뿌리 애갈래게 사주발에 농검등에 필백에 공지 없는 등가소 여러 백필 들었는데 나갈 적이는 빈발이 두를 적이는 잔발이 백.

0: 까짓가 부르다가 앞마당에는 앞노조 뒷마당에는 뒷노조 다들 복도 많으시듯 내가 중인우주 이긴데 뒤로 간대는 뒷노조 다들 복도 많으시듯 내가 중인우주 이겨라 앞으로 갚을 때인 노조 만석되었으니 그 무장자이 아닌가 글견 그래도 허련이와 정치로는 이팔월 상구로 사시월 오동지로 육숙달 일견이면은 열두달 과연은 열승달 삼백이라 예순날 한달이면은 삼십일 하루하고는 열두시 주야하고는 이십사시 일월같이 음악을 들을 적에 이라 오늘 해건 2월 영등막을 해고 2월 한 달이 드러내고 3월 삼진막을 해고 3월이라 드러내 4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관등불로 막을 해고 4월 한 달을 드러내 5월이라 단원날 오락가락이 추천하던 근로줄로 막을 해고 9월 한 달이 드러내 6월 유도막을 해고 6월 한 달을 드러내 건 7월 칠성막 그래고 7월 한 달이 드나 말해건 8월이라 한가위 날 우리 생편을 막아내고 8월 한 달이 드나 말해건 9월 9일 막아내고 9월 한 달이 드나래 10월 3달 막아내고 10월이라 드나래 동짓날 아침에 밭중한 그를 덜미를 깊어 수문장에 부렸더니 오는 귀신 가는 귀신 온 밭중 뒤집어 쓰고 아이고 뜨거라 도망가고 동짓달이 드나래건 그 딸이라 그 봄날 시로 떡을 두드리며 이제 저님 나라 먹던 쟁반구이로 막아내고 스달이라 드너래 내전적을 연락은 날 구국자 국밥을 많이 하야 삼돌이 거리 성나서서 이리저리 저리 딜딜이냐 삼계팔랑 관제구설이 은박을 숭별하니 그런 영화 또 뭐였나
1: 이수영 명인의 그 언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젊은 시절의 목소리 이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을 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 목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은 똑같은데 더욱더 힘이 실려 있으니까 아 뭔가 그 자동차로 치면 배기량이 더 높은 그런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오방진굿 준비했습니다. 유순자의 꽹과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물렁나 아이가 물렁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서영여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인천의 군음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창부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노래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신청곡 빈도나 또 좋아하시는 어떤 반응으로 봤을 때세 손가락 안에

없는 노래이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늘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길게 준비해 봤습니다. 안비취, 지화자, 최창남의 소리로 창부타령 12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하리라.
1: 아니 노지는 모탈이라가 아니라 안 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안비취, 지화자, 최창남 세 분의 소리였습니다. 1790님께서 예전 최창남 명창의 모습이 선합니다. 안비취, 묵개월, 이은주 명창과 함께하며 신나게 장구치며 소리를 이끌던 모습. 지금 소리꾼들의 무대와는 다른 그 예전의 멋스러움이 그립네요. 긴 음악을 들으며 퇴근하다 보니 퇴근길이 짧아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참 방송 통해서 수다를 많이 떠는데 좋은 노래들 들으면 수다 떨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 DJ로서 진행자로서 좋아야 되는 건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가 좋다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775님께서 창부타령 얼씨구 좋다 신나 신나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 더 신나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조감룡의 소리입니다.

조합룡의 소리로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어서 들었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더워도 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예, 몸은 덥지만 마음은 어떻게 노래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더욱더 내야 할 예,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서도 잡가 배따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배따라기는 어부들의 고달픈 신세 한탄이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는 구태여 뱃사람이 되어서 먹는 밥은 사잣밥이요 자는 잠은 칠성판이다 라는 노랫말이 등장하는데요. 사잣밥은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이고 칠성판은 관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곁에 두고 산다는 뜻이겠죠. 배따라기는 서도 지역의 업노동요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도 잡가로 정착된 곡입니다. 지난주 우리 노래 잡학사전에서 소개해

드렸던 평양의 선소리패죠. 날탕패가 서울중앙무대에서 불렀던 대표곡 중 하나가 배따라기였다고 하고요. 당시 서도 명창들의 흥행을 성공으로 이끈 노래도 바로 이 배따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SP 음반의 서도 작가 중에서 배따라기 계열의 음악이 수심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방 이전에는 배따라기가 서울식과 서도식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도식 배따라기는 문영수, 이정화가 처음 녹음을 했는데 현행 서도 작가 배따라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식 배따라기는 박춘재, 김홍도가 처음 녹음했는데 경기 작가와 유사한 선율과 식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 명창, 묵계월, 김옥심 두 분의 소리로 배따라기 들어볼 텐데요. 1968년에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경제로 노래를 하고 사설은 옛날 사설로 옛날 스타일의 사설로 부릅니다. 김옥심 묵계월의 소리로 서도 잡가 배따라기 자진 배따라기 보내드립니다.

0: 배따라기 자진 배따라기를 김옥심 묵계월 두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뭔가 그 이 두 분이 함께 노래하는데 뭔가 치열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예, 제 생각일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도 보기 좋아. 나도 좋은 걸. 내가 더 좋을 걸. 내가 더 좋지 않니?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심청가 중 범피 중류 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강도를 당도원이 배인 마이다 조판 놓고 건장한 선인들이 각 제비를 단속은 다.

망망헌 창해

술로만 돌아든다. 유령을 온다 문소리 어디야.

tune in.

등아 황황 누르을 당도하니 일모향관 하차 아구시영 윤파강사가 사인수나 최호유기로나 동항대를 당도하니 삼사는 반락 청천요 수중분패노주난 이태백이노든태요 신명강을 통도

상흥하여고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범피 중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신쾌동 명인의 가야금 산조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 명인 명창들은 뭐 이제 그중에서 가야금으로 일가를 아예 또 이루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야금을 이 전통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반려자, 동반자 같이 입문할 때부터 배워서 평생을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신의 전공 분야 하나를 이렇게 깊게 파는 문화와는 상당히 또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리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악기를 하는 분들에게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일단 뭐 줄 수도 많고요. 그 때문에 조의 변화나 또 가락의 어떤 세밀함 그리고 장단을 또 그대로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또 그런 걸 이렇게 접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 종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를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쾌동의 가야금 산조 중무리 중중무리 대목을 오늘 생방송 끝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신쾌동의 가야금 김재선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지방 곳곳에서도 한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국악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공명콘서트 기린자리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문화재단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첫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무대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공명은 박승원, 송경근, 강선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60여 개국, 200여 회가 넘는 해외 공연을 통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 공연엔 판소리 신유진, 전통무용가 장수지를 비롯해 건방과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이 함께하고요. 기린자리, 전쟁과 평화 등 모두 14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음악의 세계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 7시 남원 국악공연장 청아원에선 청년예술단체 청연과 LED 무용팀 달빛유랑이 함께하는 빛나는 밤의 청연이 펼쳐집니다. 여름밤의 어둠을 아름다운 빛과 신명나는 연희로 채워가는 공연인데요. 빛을 따라 펼쳐지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속옷춤, 번화놀이, 꽃춤, 죽방울놀이, 부채춤, 용기놀이까지 우리 전통 연희의 흥과 화려한 LED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여름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 음악과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황의 매력을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7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인천 트라이보울에선 2016 트라이보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숨, 구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김효영은 우리 전통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생황의 매력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연주자이자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은 제목처럼 숨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생황의 깊고 맑은 숨결이 전통음악과 전자음악 그리고 무용과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창작 공연입니다. 이렇게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생황의 신비로운 울림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김효영의 이번 공연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 보내보세요. 우리 전통 성악의 가장 깊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는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제7회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가 열리는데요. 가곡풍류보존회는 2017년 창단 이후 우리 전통성악인 가곡풍류의 보존과 연구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단체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통가곡의 기틀을 세운 금하 하규일 선생이 이왕직 아악부에서 가곡과 가사, 시조를 전수하기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이를 기념해 남녀창,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웠던 가곡의 노랫말 12곡을 엄선해 소개하며 익숙한 가곡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매력과 깊이를 새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무대엔 국가무형유산 가곡이수자인 강권순 명인이 여창을, 홍창남 명인이 남창을 맡아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여기에 가야금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피리 박영기, 대금 김상준, 장구 김웅식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 가곡 특유의 품격 있는 선율을 완성합니다. 또 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인 하주화 교수가 해설을 맡아 가곡의 음악적 특징과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우리 전통 성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요즘 신호등은 참 친절해졌습니다. 불빛이 바뀌기까지 몇 초나 남았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곧 신호가 바뀔 거라고 초록불이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다였는데요. 그 곳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으니 뛰어갈까 포기할까 망설일 수밖에 없던 그 시절.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과 하윤주의 연주와 노래로 카페 구운몽 들으면서 7월 21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신호등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 초록불이 깜빡이면서 곧 꺼질 거라고 예고하는 정도였지 지금처럼 초시계로 남은 시간을 보여주진 않았었잖아요. 요즘은 초록불 잔여 시간 표시 등은 거의 기본이 됐고 이제는 빨간불까지 잔여 시간을 표시해주는 신호등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혹은 포기해야 하는지 서둘러야 하는지 여유를 가져도 되는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횡단보도 건널 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근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사랑도 타이밍이고 인생 모든 일에 적절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상의 타이밍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경험이나 반대로 타이밍이 어긋나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타이밍 때문에 웃고 타이밍 때문에 울었던 그때 그 시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만나러 오시는 신호등은요. 7시 반까지 쭉 초록불이니까요. 타이밍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보미님 공연 잘하고 오셨어요. 저녁에는 만나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공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반갑게 저희 인사 나누었죠.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갯 맺꽃입니다. 지난 5월에 찍은 꽃인데 맺꽃과 비교하기 위해 이제 보냅니다. 맺꽃과 색깔과 크기가 비슷한데 이파리가 다릅니다. 갯 맺꽃은 바다에 피고 지는 대표적인 꽃인데 제가 찍은 곳은 4차선 옆 도로가입니다. 지난해도 그 자리에서 찍었었는데 올해도 찍었죠. 해마다 길가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꽃.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계속해서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제 보내주신 맺꽃과 좀 닮은 듯도 한데 또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 저는 이 꽃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790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걸 정확히 또 구분해내시네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자 0118님께서요. 언제든지 자세를 고쳐잡고 앉아 풍악을 울리는 우리의 전통악기 해금. 바람과 비가 해금줄을 지나갈라 치면 연주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네요. 어제 음원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때쯤에 저의 산조 음반 음원이 맞냐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함께 보내주셨던 그 기억 나는데요. 아유 잘 들어주셨다니 너무나 기쁘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0118님처럼 깊게 또 진중하게 그윽하게 들어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연주자들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한음한음 닦아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바람바람님께서요. 부릉부릉 만나 시간 딱 맞춰 시동 걸고 퇴근합니다. 힘들었던 오늘 하루 멋진 우리 소리들로 힐링 부탁드려요 해주셨네요. 아유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많이 또 돌보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안전하게 네,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요. 6시 신호등 맛있는 라디오 신호등은 7시 30분까지 초록불이에요.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

안전하게 건너서 만나러 오시면 돼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신호등에 숫자가 있어서 편해요. 버스 정류장도 그렇고요.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화요일, 늘 푸른 신호등 만나와 함께 저녁으로 즐겁고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렇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화요일도 네, 초록불 켜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오셔서요, 여러분. 문자도 남겨주시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4835님께서는요, 봄디 목소리 그리웠습니다. 맛있는 저녁 맛있게 먹으며 맛있는 라디오 즐겁게 듣겠습니다. 화이팅 만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히 무사히 공연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이치현의 노래, 김건우의 소금, 이강산의 해금, 이종헌의 아쟁 왜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페이트.

이치현의 노래, 김건우의 소금, 이강산의 해금, 이종헌의 아쟁 연주로 페이트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신호등 없어도 언제나 멈춰 행복한 곳 만나와 그곳에는 언제나 곱게 어울려주시는 보이님 사람 사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사람 사는 곳에 신호등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요. 자 3033님께서는요. 신호등 건널 때 세상 많이 좋아진 걸 느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신호등에 숫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안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는 큰 타이밍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너무나 이 숫자 나오는 그 초식에 나오는 게 익숙해져서 옛날에는 어땠었나?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 신호등 자체가 깜빡거리던 네, 그 시절이 있었네요. 6714님께서요. 나의 타이밍은?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해도 빛이 안 나고 남편이 청소하면 시어머니께서 오늘 깨끗하다 하세요. 아, 이거 정말 타이밍이네요. 그쵸? 아유, 정말. 근데 우리 시어머님들은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유, 드는 그런 문자입니다. 자, 4311님께서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마누라가 사면 오르는 집값. 마누라 말이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이건 정말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가정이 이 법칙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내분들께서 이런 참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는 뭔가 촉이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저녁 6시 타이밍 만나지요. 이제 저녁 먹고 다시 뒤집어져 있어요 해주셨어요. 오늘은 조금 저녁을 일찍 드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히 쉬는 시간 보내시고요. 간단히 님께서는 보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고 좋네요. 보고 싶었어요. 체코 공연 잘하시고 오신 거죠?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 나라도 덥나요? 여긴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제가 다녀왔더니 한국은 정말 습하고 더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체코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쌀쌀할 정도로 선선해서 긴팔 입고 다니고 낮에는 한낮에는 그래도 태양이 쨍하니까요. 그래도 낮에는 조금 덥긴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네,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습해서 굉장히 더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어요. 모두 건강 네, 유의하시면서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놀나이다.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의 일부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따궁따구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부리가 중간에 튀어나왔죠. 자,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따궁따구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창부타령의 후렴구가 먼저 나왔고요. 바로 이어진 노랫말은 지리하구나 님 이별은 생각사록 목이 메고. 여기서 지리하다라는 말은

현대 국어 사전에는 지루하다의 비표준어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노랫말 안에서는 단순히 무료하다는 의미의 지루함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괴롭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사록은 현대어로 바꾸면 생각할수록인데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임과의 이별을 생각할수록 목이 메서 괴롭다는 얘기죠. 자, 이 뒤에 바로 따궁따구궁 없어 못 보느냐 라는 가사가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과연 따궁따구궁에 가려진 말이 무엇일지 여러분의 추측을 좁혀 드릴 보기부터 드려 봅니다.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정말 보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필요연, 7번 자매결연.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말이 될지, 자, 다시 한번 보기 읽어드릴게요.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필요연, 7번 자매결연.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따궁따궁따구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자, 오늘 따궁따구궁에 가려진 단어는요.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여온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꼭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일 또는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도 이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서 드린 보기들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을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피로연, 7번 자매결연. 네,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자,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 정답 문자가 많지 않은데요. 우리 1790님께서 3번 사연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은요, 조금 어려우니까요. 지우개 힌트를 한번 써볼게요. 자, 3번 사연, 땡, 오답입니다. 요거 한개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배속 하이피치 버전의 음원도 화끈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리실 겁니다.

네. 너무나 빨리 지나갔죠? 정답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3033님께서요. 어우,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자, 볼게요. 저의 이것은 새 직장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저한테는 큰 이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정말 이 문자 자체가 여러분들 힌트입니다. 2924님 정답 주셨고요. 4835님께서 많이 어려워요 해주셨네요. 자,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피로연, 7번 자매결연 중에 네, 한개 맞춰주시는 건데요. 아까 3번 사연은 우리 지우기로 했죠. 자, 2305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는데 이것인 줄 알고 남편과 결혼했더니 어째 복권처럼 이렇게 안 맞는 건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아유 제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요. 아, 그래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네, 서로 조금씩 맞춰가는 게또 부부의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생각이 드네요. 자,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우리는 만나하고도 이것이 있지요. 어머, 저 창부타령 신청하려고 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또 더욱 반갑지요. 자, 그리고 4802님께서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6714님께서 아이고, 어렵지만 내 보내보신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3437님 정답 주셨고요. 7237님께서 도 만나와 이것으로 함께하는 친구처럼 따뜻하고 좋아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4311님께서도 국악하고 이것 됐어요 해주셨네요. 맞아요. 이렇게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김인설님께서는요. 6시 맛있는 라디오와 우리는 이것이죠. 가수 이선희님의 노래도 있어요. 해주셨어요. 와, 이거 굉장한 힌트입니다. 그쵸, 여러분? 자, 윤혜성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5330님께서 국악방송 중 이 시간에 만나 듣는 것도 이것이겠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좋습니다. 자, 2723님께서요. 매일 저녁 만나는 만나도 이것이지요 해주셨고요. 4835님께서 드디어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1790님 네, 수정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2813님께서도 저와 국악방송에 이것 또한 좋으시고 해주셨어요. 0750님도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3515님 우리 부부도 이것 된 지 35년 해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5205님도 정답 주셨고요. 0118님 맞아요. 이 말이 딱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이것. 이제 아시겠죠? 자,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피로연, 7번 자매결연 가운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샵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도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아까 우리 3번 사연 요거는 지우기로 했습니다. 노래 시작하자마자 정답 들리는 힌트곡 띄워드립니다. 국악 실내악단 초하의 연주한 노래로 사랑가.

국악실내악단 초하의 연주한 노래로 사랑가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사랑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뜻하고요.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피로연, 7번 자매결연 중에서 정답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5330님께서요. 수많은 라디오 중 이 시간에 만나 듣는 애청자들도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이것으로 만났습니다. 자, 8738님께서요. 짝사랑했던 첫사랑 그 사람과 11년 전에 충무로역에서 우연히 만났고 7년 전에 신발가게에서 그리고 3주 전 예식장에서 만났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만나면 이것이라 생각하고 고백하려고요 해주셨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이것이네요. 그렇죠? 아, 저는 아는 사람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와, 이거 다음에 네, 만나시면 꼭 고백하시길, 그리고 그 후일담도 저희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5226님께서요. 수많은, 아, 요거는 중복돼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7813님께서는요. 좋은 이것은 인생의 낙이죠.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3437님께서 불교에서는 이것 작복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3098님께서 버스 놓친 덕분에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단한 이것이죠. 신기해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1415님께서는요. 가수 이선희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문제가 어려운데 빠르게 듣기로 듣다가 웃었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 이것이란 것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퀴즈 정답이 또 이것이라서 재밌네요. 오늘 답답한 일로 이선희의 이것을 점심 때 제 연구실에서 대금으로 불어봤는데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나 멋졌을 것 같아요. 우리 바람바람님의 대금 연주 궁금합니다. 1078님께서는요. 이거 잘 맺어야 되겠죠. 저는 국악방송과 이것 맺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와, 우리 찐 애청자님이시네요. 자, 그리고요. 7564님께서는요. 솔로입니다. 저의 이것은 언제 나타나는지, 살아는 있는지 해주셨는데요. 인터넷에 좀 아직 네, 솔로이신 분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로 남겨주신 거 봤는데 그 신에게 태어는 났나요? 제 이것은?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만화로 네, 적어놓은 것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유, 곧 만나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보나명님께서는요. 창부 타령이 익숙한데 주관식이라면 몰랐을 뻔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과도 연관된다는 말에 이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원해도 내가 원하지 않게 비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피로가 가시는 보미님의 목소리 오늘도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말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되죠. 맞아요. 자, 1302님께서 보미님, 우리가 만난 것도 이것입니다. 오늘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듣고 있답니다. 창부타령 좋아요 해주셨네요. 우리 모두 이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바람바람님께서 악연도 이것이니까요 해주셨네요. 하, 맞죠. 네, 악연도 이것이란 얘기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간난이님께서요. 저도 옆집이랑 좋아서 만났는데 진짜 복권보다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보디랑 이것이 최고지요. 이렇게 알게 된 것이 행복이네요.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도 또 잘 맞춰서 가셔야 되겠죠. 네, 7564님. 아, 이거는 이행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배속 하이피치 버전의 힌트 한번 들어보시고 바로 이어서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까지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안예은의 원곡, 서도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홍연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확실하게 네, 정답 들렸죠? 자, 그럼요. 오늘의 정답 이제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의 일부를 전병훈의 목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인연이었습니다. 7564님께서요. 이행시 인, 인어공주는 연, 연두부 매니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재치 만점입니다. 이 창부타령은 원래 굿에서 불리던 무가가 속화돼서 민요가 된 건데요. 굉장히 연원이 오래된 노래라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으로 꼽히고요. 그만큼 많은 민요 명창들이 저마다 불러온 노랫말이 방대한 분량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전병훈 소리꾼은 그 방대한 사설을 주제별로 정리해서 창부타령 모음집 음반을 냈고요. 오늘 들려드린 부분은 이별을 주제로 한 사설만 모아 부른 창부타령 이별편의 한 소절이었습니다. 지리하구나 님 이별은 생각사록 목이 메고 인연 없어 못 보느냐 이런 가사를 갖고 있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갑니다. 오늘은 경남 거창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거창 창포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축구장 66배 크기의 대규모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사계절 내내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이곳에 지금은 연꽃이 절정을 지났고 목수국이 활짝 개화한 상태입니다. 거창이 고향이시라는 만라 가족 1716님을 생각하며 이곳에 왔으니 이 또한 인연이겠죠.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확대되며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에 최대 60mm, 남부에는 5에서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계속된 비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 낙석이나 흙이 무너지면 바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반면 비구름이 닿지 않는 제주는 벌써 2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남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겠고요. 내일은 서울 30도, 강릉 33도, 광주와 목포 32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D.E.K. 김도훈의 노래로 태평가 699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97님께서요. 새싹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태평가도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사과밭 놀러 오셔요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과밭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다 함께 네, 놀러 갈 수 있을 텐데요. 어딘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0389님께서는요. 우리 이웃 21년 동안 정말 좋은 인연이 됐어요 해주셨어요. 와, 21년 동안 이웃 사촌으로 이렇게 지내셨으면 거의 뭐 가족이죠. 그렇죠? 네, 속속들이 정말 서로의 어떤 슬픔, 기쁨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인연입니다. 승승장구님께서는요. 듣기만 했는데 우리말 돌보미로 가사를 알아가서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사를 알고 들으시면 좋음. 네, 두 배입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타이밍 때문에 웃고 타이밍 때문에 울었던 그때.

그 시간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연주한 노래로 여름비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물속에 빠진 어미가 무명된 기덕에 살아나고
1: 일고받을 바느질로 곡간이 불어나고 장기 두자던 여인은 여산 부인으로 둔갑하고 아들 간 꺼내려고 아비는 칼을 가는 일이 말이나 될 법한가
0: 싶으실지 몰라도 이 소리판에서 소리꾼들 재담으로 무슨 이야긴들 못 만들다.
2: 거 이야기라 하는 것이 옛말에 이르기를
3: 그렇게 만들어진 데에 다 사연이 있지 않나 싶지.
0: 그리하여 소리꾼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려보자면 책간으로 달아나던 노일저대는 변속관 디딤돌에 목매달아 죽고 체면 없는 남선비는 정주목으로 달려가다 정낭의 목이 턱 걸려 죽었다지. 또 이 이야기 들으시면 사람 죽는다는 말 어찌 저리 쉽게 하나 하실지 몰라도 노일저대는 그렇게 측간신이, 남선비는 정주목 정살지신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산 부인과 일고받들은 어찌 되었는지.
4: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장명서의 노래로 내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타이밍 때문에 웃고 타이밍 때문에 울었던 그때 그 시간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237님께서요. 남편이 29년을 청춘을 바쳤던 회사를 구조조정으로 그만둬야 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퇴직금 일부를 분식집 한다고 쓴다고 하고 어렵게 허락받아서 가게를 시작하고 1년을 못 버텨냈어요. 타이밍을 잘못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젠 장사 말을 안 꺼냅니다. 여보, 미안하고 직장생활 잘하니까 믿어주세요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7237님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셨겠어요. 그쵸? 그래도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남편님 좀 잘 믿어주시고 서로 다독이면서 네 그렇게 잘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8738님께서요. 할머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과일 장사를 하시다 팔을 다쳐서 제가 가게 일을 이틀째 하고 있어요. 다행히 방학이라서요. 잘 판매하고 싶은데 손님들한테 말을 잘 못 걸겠어요. 가게에 만나 크게 틀어놓고 힘내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우리 그 애청자분 중에 이렇게 또 물건 예 가게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노하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8738님 상호명을 알려주세요.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네, 아유 너무나 기특한 진짜 손주분이시네요. 그래요. 이 할머님 네 빨리 팔 쾌차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으시면 좋겠어요. 2379님께서요. 피디님, 작가님, 제작진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디님이 고생하셨는데 잘해주셨어요. 우리 보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체코에 가셔서 공연 잘하고 잘 지내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부디가 운이 참 좋네요. 김치 선물도 주셔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감사해요. 저녁 하면서 만나 흥겹고 신나게 잘 들을게요. 사랑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왔어요. 그리고 우디가 이렇게 또잘 지켜주셔서 제가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신청곡으로 국악동요 떡두꺼비 아저씨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분량은 약 2분 대지만 간단한 신청곡이니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탁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찾아봤더니요, 지금 현재 국악방송에는 이 음원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요, 가능하면 네, 저희가 찾아서 준비해서 금요일에 틀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감성 듀오 우드, 그리고 염정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너영, 나영.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대한민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19일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개회식을 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1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에는 유네스코 고위 관계자들과 155개국 대표단, 학계 전문가 등 2,929명이 참석하고요. 올해 위원회가 검토할 안건은 신규 세계유산 등재 후보 30건과 기존 유산의 확장, 수정안 3건 등 총 33건입니다. 이번 회의 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이병현 전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맡아 전반적인 심의를 주재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신청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안이 통과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기존 서천, 고창, 인천,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무안, 고흥, 여수, 서산 갯벌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한국의 갯벌은 지난달 세계유산위원회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으로부터 경계변경 승인, 즉 확대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확실해 보입니다. 역사 왜곡 및 개발 갈등과 맞물린 국내외 유산들의 보존 상태 점검도 핵심 쟁점인데요. 특히 일본 사도광산의 경우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초안이 지난 15일 공개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갯벌들 추가 등재됐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도 바로잡아서 올바른 역사와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여러 곳이 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좋겠네요. 창부타령, 태평가, 너영, 나영 좋은 곡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6시는 모두 너영, 나영 맛있는 라디오 해주셨네요. 그래요. 너영, 나영 모두 함께한 만나 네, 마칠 시간 이제 됐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선물 세트는 0118님 그리고 7564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433 6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는 2305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화수목의 연주로 좋은 날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고강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학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 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주군께 빼빼 마른 빨간 머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바로 뒤에는 애니라는 이름이 따라옵니다. 상상력이 누구보다 풍부했던 소녀 빨간 머리 애니인데요. 1979년 일본에서 제작되어 우리나라에는 1985년에 방송 전파를 탔는데요. 아직도 빨간 머리 앤을 오래 기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건 아마도 앤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특별한 긍정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아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지 참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원필이 쓴 시에 이웅이 곡을 붙인 봄날의 왈츠, 소프라노 한경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빨간 머리 주근깨 소녀 앤 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빨간 머리 앤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다 보면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석훈 씨, 김수진 작곡, 연, 포레스텔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문호 씨, 정환호 작곡, 님이여 그때만을, 소프라노 손지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포레스텔라가 부른 연, 소프라노 손지수가 부른 님이여 그때만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한여선 시 산이 날 부르네에서 뽑았습니다. 속사랑 다 못 준 어머니 같이 산이 날 부르네. 산이 날 부르네. 빈 마음만 오라네.

베이스 정도진이 부른 한여선 씨 정영택 작곡 산이 날 부르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안정준 작곡의 아리아리랑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빠. 이 말 역시 빨간머리 애니 한 얘기인데요. 기대한다는 건 내일을 믿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망할 걸 두려워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는 앤의 말처럼 말이죠. 우리도 내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을 잘 마무리해야겠네요.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낙 나무도입니다. 예찬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M구학당 오늘은 지난 6월 21일 국립구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장윤서의 검고독주의 실황과 함께합니다. 검고 연주자 장윤서는 국립구학중학교와 국립구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술사와 예술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는데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난계 국악경연대회, 또 KBS 국악대경연, 악성 옥보고 검곡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도 입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검구산조 이수자이자 신쾌동류 검구산조 보존회 회원으로도 재직하고 있고요. 또 영동군 난계국악단 그리고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비상임 단원으로도 활약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크게 두 곡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신쾌동류 검구산조 그리고 남도작가 육자백이 흥타령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신쾌동류 검구산조입니다. 이 산조는 검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의 가락을 토대로 그의 제자였던 신쾌동이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더하여 완성한 유파입니다. 1967년에 신쾌동 명인이 국가무형유산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평우조가 많고 또 힘이 있고 선이 굵은 가락들로 짜여져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면조는 슬픈 분위기의 조인데요. 이러한 개면조 역시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는 게 이 산조만의 특징입니다. 개면조이지만 담담하면서도 우직한 느낌의 평개면과 또 우개면조가 주를 이루어 슬픈 진개면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문고에서는 술대로 현을 내려쳐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주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점, 중점, 소점 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내려칠 때의 그 소리의 음량들도 다양한 형태로 연출이 되고요. 이러한 술대법은 물론이고 가락의 붙임새와 선이 굵은 농연 그리고 산조 전체 구성의 탄탄한 짜임새가 신캐동료 산조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산조를 전바탕으로 선보인다면 총 6개의 장단으로 구성되어 약 50분가량 소요되는데요. 이번 무대에서 장윤서는 약 34분가량 선보였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다섯 장단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러한 장단을 통하여 거문고 산조만이 지닌 긴장과 이완의 묘미를 잘 담아낸 연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장윤서가 신캐동요 거문고 산조 보존의 회원인데요. 그래서 이날 공연에서 첫 번째로 올린 신캐동요 거문고 산조는 단순한 레퍼토리 선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전승 계보와 또 음악적 정체성을 무대에 위해서 잘 드러낸 선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 전에 장윤서가 이 산조를 놓고 힘있고 선 굵은 가락 속에 담긴 담담하면서도 우직한 성음이 돋보인다. 또 명확한 술대법으로 빚어내는 호쾌한 맛이 일품이다. 무엇보다도 역동적인 생명력이 돋보이는 산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장윤서의 거문고 독주의 그 첫 번째 곡으로 장윤서가 연주하는 신캐동요 거문고 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34분입니다.

국립공원 풍류사랑방을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탄법과 주법이 돋보였던 무대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장윤서가 선보인 검고독초의 그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한 신캐동류 검고산조 들었습니다. 장윤서의 검은고, 김태형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흥을 더욱더 배가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남도 작가 육자배기 흥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육자배기와 흥타령이 그 중심을 이룬 무대였는데요. 특히 이 두 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남도 소리의 진수를 검고를 통해서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선보인다고 한다면은 민요 소리꾼을 초빙하여 그 흥을 더욱더 배가시키기도 하지만은 이번 무대에서는 검고를 통해서 그 노래하는 순간을 맛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이 벌어질 때 함께하는 이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립고학원 민속악단 단원인 김승철의 아쟁, 전주대사슴놀이 기악부 장원의 박종현의 대금, 그리고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긴굿 이수자인 김태형의 장단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러면 장윤서의 검은고 연주로 남도 작가 육자배기 흥타령 듣겠습니다.

김승철의 아쟁과 박종현의 대금이 민속음악의 선을 그어나가고 장윤서의 거문고, 김태형의 장구가 그 사이에 아주 흥겨운 점을 찍었던 남도 작가 육자백이 흥타령이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21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장윤서의 거문고 독주회를 통하여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그리고 방금 전 들어보신 남도 작가 육자백이 흥타령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장윤서가 또 다른 민속음악과 또 음악적 에너지를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에 물을 대주듯 상처에 눈물을 대주듯 끝물을 바닥에 밑을 대주듯 한 생을 뿌리고 거두어 벌린 입에 거룩한 밥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정급별 시인의 시 세상의 등뼈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일 상대가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7월 21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바람 곧 현악부의 우리에게 위로 전해드리면서 7월 21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어요. 네, 오늘 오프닝에선 정급별 시인의 세상의 등뼈에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몸을 내어주고 등을 내주는 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등을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강해질 수 있겠죠. 사랑은 항상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0507님, 와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듣네요. 어플에 문자 보내기 버튼도 생기다니 월요일 시작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직 일이지만 푹 잘 자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라고 월요일에 또 사연 보내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도 오랜만이에요. 퇴근하며 찍은 무궁화 보냅니다 라면서 또 무궁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요즘이 딱 무궁화 철이거든요. 진짜 아유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여름이라는 생각이 참 잘 들어요. 그리고 능소아님도 월요일에 그런도 한 시간 너무 짧게 느껴져요. 이번 주도 힘내세요. 으쌰으쌰 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111님 시애님 목소리는 청심환같이 마음이 차분해져요. 좋은 글귀 읽어주실 때마다 그냥 참 좋아요 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요. 다들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그리고 아 3033님은 아 저도 연애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네, 아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네, 화이팅 하시고요. 외롭고 심심할 때 저희 그론도가 친구가 되어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1021님 친구들과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10년째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10년째 이거 봉사활동 한 번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10년이나 하고 있다는 건 보통 정말 대단한 일이 또 아니 아닙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희 그론도 함께 또 편안한 휴식되는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마시멜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보미 여러분의 연주로 마시멜로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부터 9시 동안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 마련됩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 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더쿵 국악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홍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89님, 시어머니 댁에 반찬해드리고 왔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딱딱한 음식은 안 좋아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근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근데 뭐 어떤 반찬해드렸을까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기 시작하고요. 네, 그 시어머니도 정말 고맙게 그리고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미님, 아마 이거 오프닝 듣고 보내주신 사연 같아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생각나요.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서로 기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 세상의 등뼈라는 시였죠. 네, 진짜 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지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주말이랑 오늘까지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어제 비 많이 왔는데 별일 없으셨는지요?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글과 음악의 온도 오래오래 진행해 주셔요. 아셨죠? 오늘은 생방이라 참 좋아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말 동안에 그냥 어떻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다행히 비도 피해 따로 없었고, 제가 주말에 사실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주에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제주에 비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가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네, 그렇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1861님도 인찬님 안녕하세요. 비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셨나요? 오늘도 신나게 잘 듣고 힐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다행히 정말 날씨를 진짜 잘 피해가서 너무너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1861님이 신청하신 음악, 에루화의 사랑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준양아, 내가야 대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그저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 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이 좋겠느냐.

네, 에로아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1861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헤브론 소크라테스님, 아까 전해드렸던 음악 듣고 또 보내준 사연이에요. 지금 나오는 곡이 마시멜로군요. 자주 들었는데 참 경쾌한 리듬이 좋습니다. 공원의 풀벌레 소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좋은 밤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공원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근데 진짜 밤 공기가 좀 선선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좀 아유 참 괴롭다 하긴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덕분에 좀 온도가 내려가서 좀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또 남부지방에서는 또 푹푹 찌고 무덥다고 또 그런 이야기 들려왔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여름 정말 여러모로 날씨가 참 괴로운 시절이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모두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는개님 새싹 사연인데요. 지루한 장마로 집안이 꿉꿉하네요. 눅눅한 거 기분 딱안 좋지요. 그렇다고 보일러 돌리기도 그렇고 어서 맑고 시원한 날 오면 좋겠습니다. 욕심이지만 봄 가을만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여름은 진짜 더운 것 더운 건데 이 눅눅하고 습한 게참 괴롭죠. 근데 아, 근데 봄 가을만 저도 사실 봄 가을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봄 가을만 있으면 또 뭔가 약간 섭섭하긴 할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는 수박도 먹어야 되고 이 여름의 날씨, 여름의 음식들도 이거 즐겁긴 하니까 아유 참 여름이 좀 너무 길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지독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한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9171님, 와 제주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온종일 빗소리 듣고 있자니 습해도 앞산 우거진 산 허리에 구름이 넘나드는 풍경에 눈호강 했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그래요, 이게 비가 오고 있는데도 그 산허리에 막 구름 움직이는 게 보였군요. 아 이거 너무너무 또 멋진 풍경이네요 진짜. 네, 정말 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 나름의 운치와 즐거움이 또 있고요. 어디에서는 삶의 아름답고 멋진 부분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171님도 그렇게 오늘 하루의 멋진 부분 잘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0632님, 하루 일과 마무리하며 듣는 국악방송 그론도 최고, 엄지척 힐링입니다. 어느덧 7월 하순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1일이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지금 7월 사실상 다 끝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이러면 곧 8월이고, 곧 12월이고, 곧 27년 되는 거죠. 아우, 어떡해, 진짜. 남은 하반기, 모두 모두 힘내시고, 저희 그론도 함께 또 잘,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와 코넬대 연구진이 칭찬에 관해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건넬 때 그 말이 상대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할지 실제보다 낮게 짐작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민망해하거나 불편해할 가능성은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하죠. 우리가 칭찬을 아끼는 이유도 그런 까닭이라고 하는데요. 별일 아닌 말처럼 들리면 어쩌나, 또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혹여나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며 칭찬을 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종종 그러는데요. 누군가의 행동이나 성취를 칭찬하는 말을 하려다가도 어쩐지 부끄럽기도 하고 멋쩍기도 해서 말을 삼키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했다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죠. 어쩌면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칭찬을 너무 아끼는 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칭찬 자주 잘 하시나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알태규가 노래하는 잘했어 듣고 올게요.

네, 시알테규의 잘했어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칭찬을 어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상대에게 신뢰가 될까봐,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칭찬한다고 생각할까봐 등등 여러 걱정되는 마음이 칭찬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뢰가 되는 칭찬이 있기도 하죠.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건드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는 칭찬,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상대가 선택한 것,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죠. 다만 신뢰가 되는 칭찬이 아니라면 칭찬을 조금 더 자주 하려고 애쓰는 게 좋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요, 칭찬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멋진 사람입니다.

0: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잘 발견하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를 북돋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멋진 사람이라는 건 아주 분명한 일이기도 할 테니까요. 네, 저희 그런데도 항상 좀 칭찬을 더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항상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능소환님, 저는 주위 분들께 진심 한 스푼 넣은 칭찬해주는 거 좋아라 하는데 내 마음까지 좋아지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자주 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능소환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라고 또 제가 또 한번 칭찬 살짝 얹어볼게요. 그리고 밥방면 밥방면님 뜻상사연인데요. 아, 닉네임 너무 재밌네요. 칭찬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인님께서 최근에 들은 가장 기분 좋은 칭찬 무엇이었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근데 약간 뭐랄까요. 제가 제 글쓰기에 대해서 오는 말은 칭찬도 비판도 약간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듣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냥 뭐 그렇게 읽으셨군 이라고 오히려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태도가 있는데 뭐 그런데 잘 듣고 있어요 뭐 이런 말들 이게 요즘 제일 반가운 칭찬. 아, 그 제주에 가서 행사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누가 아우 저 그 번호 뭐뭐뭐뭐예요 너무 오랜만에 요즘 못 듣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또 나눴었죠. 실제로 어디 이렇게 그 오프라인에서 그런데 듣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분 좋은 말 중에 한 것 같은데 어머 진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내 눈앞에 있군요 라는 말이 막 그 사실이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요. 그러니까 혹시서 마주치게 되면 꼭 그런 듯 듣는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난이님, 저도 칭찬 많이 받다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칭찬하면 진심이 아니고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잘했어 잘했어 노래 들으니 위안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들어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칭찬, 건성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니 약간 이게 뭐랄까요. 누가 이렇게 와 좋다 어쩌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절대 없는 말이 나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칭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가진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도 그거를 뭐 10배, 20배로 불릴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칭찬은 항상 내가 가진 것에서 온다는 거 뭐 그런 점을 생각하면 조금 저는 칭찬 들으면 또 그게 어쨌든 내가 뭔가 잘하고 있군, 좋은 것을 갖고 있군, 좋은 점이 있군 이라고도 생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노래로 잘했어 잘했어 말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아주 기분이 좋아지죠. 0507님, 시인님 목소리가 정말 좋아요. 포근한 이불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칭찬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잘했다 뭐 너무 좋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전해드리는 곡입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학교라도 아주 심하다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덩덜어덩 덩덩덩덩덩쿵

0: 유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 듣고 왔습니다. 2111님 힘든 시간 동안 놓고 있었던 영어 회화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안 하다 하려니 귀한 들어오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영어 회화 진짜 저도 해야 되는데 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너무너무 잘한 거고요. 진짜 이미 다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8849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둘째를 낳은 며느리가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어 사랑스러운 첫째 손주 돌보려고 아들 집에 와 있습니다. 매일 밤 손주를 안고 토닥이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는데요. 24개월 된 우리 손주는 멍멍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꼬꼬달가 울지 마라 하는 예쁜 노랫말에 전통 자장가를 참 좋아한답니다. 가사는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정확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네요. 국악 버전으로 조용히 들어볼 수 있다면 노랫말 잘 익혀서 오늘 밤 우리 손주 귀에 더 따스하고 잠이 솔솔 오게 불러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또 이런 신청이라면 무조건 또 전해드려야죠. 좋습니다. 바게리의 노래로 자장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박예리의 노래로 자장가 감상하셨습니다. 8849님 신청곡이었어요. 갓난이님, 저도 갓난인데 자장가 듣고 자야겠어요. 진짜 잠이 올 것 같네요. 저장해놨다가 잠잘 때 틀어놓고 자야겠습니다. 덕택에 잘 들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인차님도 좋다 잘한다 좋다 그론도 정말 좋다 잘하신다 좋다 외쳐드릴게요.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칭찬 듣고 또 어깨춤을 또 추게 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민님, 예상치 못한 칭찬 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쿨하게 보이고 싶은데 항상 당황하게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근데 아까 예상치 못한 칭찬 받았을 때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뭐 쿨하게는 뭐 그냥 뭐 이미 알고 있다 말 고맙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쳐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뭐 예상을 했든 못했든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그래 네가 알긴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도 막 이래저래 직업적으로 뭐 평가를 듣거나 뭐 칭찬을 듣거나 혹평을 듣거나 이런 거 할 일 많은데, 생각해보면 이 칭찬을 좀 이렇게 너무 뭐 알고 있는데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또 상대편에서 건방진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글쎄요, 뭐 사람 마음을 우리가 다 맞춰줄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또 아이고를 앞에 붙이는 게 무슨 상황이었든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쿨하게 꼭 보여야 될까요? 그리고 9258님, 종일 잔소리하는 게 직업인 사람으로서 없는 말 잘 못하는 성격에 칭찬이 인색하지만, 아니 그래도 내가 하는 칭찬은 진심 찐이다 라는 합리화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잘한다 잘한다 노랫소리에도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칭찬의 효과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에서 대학의 싹송들 가르칠 때 이런저런 잔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지적도 하고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는데, 아,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일부러 난 칭찬 더 많이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학기 끝날 때쯤 학생들이 선생님은 너무 칭찬을 안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속으로 아니 저는 항상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꼭 칭찬하거든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는데 사실 뭐 없어도 없는 거 만들어서 또 해줘도 또 마냥 없는 건 또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간에 열심히 칭찬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칭찬하는 일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코너 급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에서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현대적인 국악 창작곡과 역량 있는 음악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이후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마음껏 펼쳐지는 꿈의 무대로 자리 잡았죠. 얼마 전엔 20회를 맞이한 올해 대회가 성대하게 마무리됐는데요. 총 64개 지원팀 가운데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참여해서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스타의 산실, 실험의 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들이었죠. 그리고 대상인 대통령상은 이 팀이 차지했는데요. 이름이 개호주 밴드입니다. 개호주란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젊고도 맹렬한 기세를 통해 전통민요에 블루스, 로커빌리 같은 장르를 결합해 새로운 음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들려준 음악은 경기잡과 장기 타령과 서양 블루스를 결합한 곡 장기 블루스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블루스 화성을 절묘하게 엮어냈다는 찬사를 받은 무대였어요. 전통잡과 장기 타령엔 중국 고사나 인물, 덕담, 경치와 정서를 담은 시들이 사설로 담겨 있고 마지막엔 이 장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장기 타령으로 불립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장기 블루스, 개우주 밴드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개우주 밴드 장기 블루스 들었습니다. 아, 혹시 이번 대회 놓치신 분들 다른 수상곡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일산멋쟁이님 새싹사연인데요. 개우주 밴드 장기 블루스 노래 너무 좋아요. 울 재휘 잘한다. 아마 지인분이신가 봐요.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진짜 곡이 참 매력적이네요. 정말 아유, 좋습니다. 아 그리고 9414님은 시인님 안녕하세요. 즐겁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힘들 땐 어째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근데 진짜로 뭐 웃을 일이 없고 힘이 안 나고 남들 웃는 것만 니들은 왜 웃음이 나오냐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럴 때도 저는 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좀 웃긴 거 찾아보는 편이에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좀 보고 웃긴 거좀 보면서 괜히 헛웃음 혹은 실실 웃고 뭐 이런 거 조금 하다 보면 웃으면 진짜 기분 약간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 웃음 나오는 것이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질 때까지 그냥 푹 쉬고 눈 감고 자버리는 것도 기분 전환할 때는 참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사일사님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고레아와 서사무엘이 함께하는 왔단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야와 서사무리 함께한 왔단다였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드립백은 0632님, 0507님, NK365유산균은 9414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국립국악원창작단의 연주로 좋구나 매화로구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익히 아는 단어들인데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아 이거였지 새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고온 다습 같은 단어들 아, 오늘 아주 생생하게 느끼셨죠? 에어컨 있는 실내에 있다가 밖에 나갔더니 뜨거운 수건이 몸을 감싸는 것 같고 널어놓은 빨래는 영 눅눅한 느낌이고 아주 조금 걸었을 뿐인데 이마에서 땀이 배어나고 맞아 무더위란 게 이런 거였지 고온 다습 이거였어 새삼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여름날 잘 견디고 오셨습니까? 시원한 바람 같은 휴식 시간 시작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유피의 바다 시원하게 들었어요. 뉴스 보니까 뭐 무더위, 고온 다습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보이던데 당분간 이런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지치지 않게 체력 관리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온열질환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피치피치님께서 오늘 제가 사는 지역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습도가 정말 높았어요. 제습기랑 에어컨을 하루 종일 풀 가동했는데도 얼마나 습한지 제습기 물통을 몇 번이나 비웠는지 모르겠네요. 얼른 비가 그치고 뽀송뽀송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이 더위는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습도가 높으면 진짜 너무 힘들죠. 예,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날, 습도가 높지 않은 날. 이런 날은 좀 그래도 살만한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빨리 뽀송뽀송한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4595님, 택배 시작한 지 6년 차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번 주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6년 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일도 좋고 뭐 다 중요합니다만 건강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1, 2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써야 되는데 100년 길게 보면 100년 써야 되는 몸인데 아껴서 쓰셔야죠. 예, 귀한 꿀 같은 그런 휴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8066님 오늘도 야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운동도 못 가고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일만 했네요. 하루는 금방 가는데 일주일은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만 지나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길 기대해 봅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게요. 하루는 금방금방 가는데 일주일은 분명히 뭐 이거 일곱 개 쌓이면 일주일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게 참 체감이란 게 이렇게 묘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휙 가버리기도 하고 진짜 안 가기도 하고 예, 모쪼록 예,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는 좀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임병수 씨의 노래 들어볼까요? 아이스크림 사랑.

아이스크림 사랑 임병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요즘 그 월드컵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우리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스페인어를 좀 많이 들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월드컵 우리 떨어지고 나서는 잘 보지도 않았네. 스페인이 우승한 건가요? 예,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아, 참 우리나라가 너무 조기에 탈락해가지고 남의 잔치만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들 수고 많으셨고 스페인 팀은 예, 축하드리고요. 갑자기?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래.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마지막에 또 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텐데 우승하고 끝나나 했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보다는 스페인이 더 축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이번에 아르헨티나는 매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긴 있었어요. 메시 빼고는. 총평을 좀 해보자면 되게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던 월드컵인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진상짓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황당했던 건 그 미국 선수가 한 명 퇴장을 당했는데 다음 경기에 또 나온 거. 이게 야구는 그러니까 축구는 야구나 농구 이런 게임이랑 달라서 다 아실 거예요. 퇴장을 당하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못 나옵니다. 야구나 농구는 퇴장 당해도 다음 경기 나오죠. 뭐 근데 이제 퇴장을 당한 건 똑같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뭐 반칙을 심하게 했느냐 뭐 얼마나 비매너 플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몇 게임 출장 정지 뭐 이런 건 이제 추가로 결정이 되는 사안이고 일단 축구는 다음 경기는 무조건 못 나오는 게 저는 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회장한테 전화 한 통화 넣고서 무조건 생떼를 부린 건 아니겠죠. 뭐 그 통화를 우리가 듣질 못했으니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원래 그 퇴장을 당할 만한 반칙이 아니었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했겠죠. 예. 근데 아무튼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징계를 유예해가지고 다음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 퇴장당한 선수가 저는 나름 50년 가까이 축구를 보면서 그런 경우 진짜 처음 봤거든요. 유예. 축구에도 집행유예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 아무튼 그것도 그랬고 결승전 때 미국 국가 연주한 것도 사실 코미디였고 거기는 결승에 진출하는 두 나라 것만 하면 되는 건데 거긴 미국 국가를 왜 연주를 하고 마지막은 제일 웃겼던 건 스페인이 우승해가지고 이제 막 그 컵 들어올리면서 막 그 단상 위에서 막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트럼프가 옆에 서가지고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려가라 그러고 뭐 잡아 끌어도 안 내려가고 끝까지. 아 진짜 진상이더라 진짜. 아유 세상에. 뭐 남의 대통령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우리 대통령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너무 재밌는. 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참 재밌게 흘러가고 있구나. 예, 축구 외에 이런 좀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에이, 우리는 참 결과가 아쉽고 뭐 바로 감독님이 또 사퇴하시고 이런 좀 비극적인 월드컵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또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위를 날려보내는 재미 화요일에 가득합니다. 1부의 세 글자 퀴즈 같이 풀어볼 거고요. 뭔지 아시죠? 노래 짧게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맞춰주시는 거. 그리고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되는 것들 양자 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의 투표로 깔끔하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말머리 결정 달고 고민 보내주세요.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도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네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정석 씨의 노래.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연금송 시즌송의 원조라고. 예, 이정석 씨가 여름에는 여름날의 추억, 겨울에는 첫눈이 온다고요. 예, 두 곡으로 아주 뭐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계시죠.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날의 추억 듣고 와서 덩덕흥 우리 저 출석 부를게요.

이정석 씨의 여름날의 추억 듣고 왔습니다. 자, 덩덕궁에 모여 계시는 덕궁이들 만나봅니다. 오늘 1등은 푸른달 님이세요. 그 뒤로 물결 세준, 오키오키, 자몽에이드, 사랑빛, 핑크공주, 일편단심 세준, 무늬만 천사, 피치피치, 토닥토닥, 김인설, 사랑, 날 위에서 박은영, 꽃땡강나무향기, 갓난이.

수기, 너의 나라, 박하사탕, 산세베리아, 금빛 노을, 안잘레나 졸려, 서쪽들, 나무, 김인설, 클로버 지화자, 박은영, 퐁당, 토파즈, 물보라, 민트소다, 여름아이, 디미니쉬, 모란, 바비걸, 시카고몬, 선화, 우리 개꾸리도 왔고, 귀뚜라미님, 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2시간 잘 부탁드릴게요. 자, 날 위해서님, 정말 이제 여름다운 여름이네요 하셨는데, 그래요. 여름 뜨겁게 한번 같이 잘 보내보시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퀴즈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DJ가 들려드리는 라이브도 감상하시고 또 퀴즈도 풀고 거기에 선물도 받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일지 잘 듣고 맞춰주세요. 노래 제목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해보고 일단 노래가 자체가 어려운 노래는 아니에요. 되게 여름철에 우리가 많이 듣고 부르는 그런 노래고요. 아마 올해 이음밤에서도 한두 차례 들려드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최근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한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도 들었던 것 같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이구나. 마음대로 불렀네 가사를. 마음이 이로 시작하는 이 노래 무엇일까요? 아, 굉장히 멋진 남자 두 분이 예, 정말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가요계를 휩쓸었던 그 노래인데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목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 첫 글자가 발음이 좀 센 자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된소리인지 거센 소리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음인지 격음인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그동안 격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거센 소리로. 근데 오늘 보니까 된 소리더라고요. 뭔 소리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뭐라는 거야 더 헷갈리게 만들고 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쿵 소리 나는 노래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꿍한 노래더라고요. 오,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팀 이름은 남자 두 명인데 글자도 두 글자입니다. 이게 쿵한 노래인지 아니면 꿍한 그 된소리인지 잘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거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으니까. 자, 마음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고 뭐 마음이 울적하고 막 이럴 때는 어떡하자고 뭐 이러는 노래인데요. 신나게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오늘 이 노래 예, 아주 신난 음악을 밴드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귀여운 우쿨렐레를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들려드릴 테니까요. 예,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덩덕궁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노래 갑니다.

룰라의 3, 4 같이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 DJ가 들려드린 그 노래, 문제의 그 노래, 오늘의 그 문제, 아, 이 함정이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거의 설명하다시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답을 보내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컬링님께서 아웃사이더도 울고 갈 준디의 속사포랩 실력. 자네 쇼미더머니 나갈 생각 없나? 없습니다. 아웃사이더가 왜 울고 가요? 요즘 우울한 날이 계속 이어지나? 아웃사이더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퍼플님, UN의 파도. 이 뭐야? 갑자기? 이건 그냥 신청곡 보내신 거 아니에요? 푸들푸들님, 아싸라비아. 응? 막 던지시고요. 돌담사이로님, 클론의 뚱돼지 살 빼라. 뚱돼지 살. 어우, 독설이신데요. 꽝다리 잡아라 란 말은 있었는데, 클론의 꽝다리 잡아라. 물보라님, 클론의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에 가 계셨고요. 이영애님, 클론의 꽁 하지 말아라. 더울수록 마음을 넓게 써야 덜 덥더라고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새싹 참여자 두 분이 도전하셨는데, 아, 3098님, 쿵따리 샤바라.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려고 이 노래 틀면 신기하게 다들 혼연일체가 돼서 합창합니다. 9307님도 새싹 사연인데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밤인데도 이 노래 들으니 신나게 춤추고 싶어요. 아, 춤을 추시는 건 뭐 상관없는데요. 아, 어떡해요. 이게 제가 계속, 예, 꿍한 노래인지 꿍한 노래인지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의외로 꿍한 노래였더라고요. 정답 문자 소개합니다. 비와 외로움님,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예, 쿵따리 샤바라 아니죠. 예, 꿍따리 샤바라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도토리 대굴님께서, 예, 꿍따리 샤바라 클론. 아, 저도 여태껏 쿵따리 샤바라인 줄 알았어요. 세상 헛산 기분이다요. 아유, 뭐 그거 가지고 세상을 헛살 것까지야 있습니까? 예, 그냥 다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헷갈리는 건, 예,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귀엽게 힌트 주신 덕분에 맞췄어요 하셨는데, 어우, 다행입니다. 는개님께서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 우쿨렐레 소리 짱 귀엽네요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7397님, 예, 멋진 남자 두 분이 파워댄스로 대한민국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곡이죠. 세준님 목소리로 들으니 더 신나요 하셨는데,

사실 더 신날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약간 그냥 소박하게 샤바라 했던 것 같습니다. 9076님도 맞춰주셨어요. 옛날엔 그냥 신나는 곡으로만 들었는데 요즘은 가사에 집중해서 듣게 돼요. 이 곡도 들으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노래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랩이 좀 나오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린 살아가고 하고 나서 아마 바뀌는 모양이에요. 구준엽 씨가 먼저인지 아니면 강원래 씨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숨 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깊게 들이마시고 한 번에 쭉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해서 무너지게 되던데 이걸 뛰면서 막 하시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덩덕쿵 당첨자는 도토리 대굴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당첨된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맞히기 쉬운 재밌는 노래로 준비하도록 하죠. 아, 303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 씨의 에미랜다,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

하하 원더걸스의 So Hot까지 듣고 왔습니다. 느낌님께서 오늘 선곡이 작정하셨네요. 시원한 노래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더위에 비에 많이들 지치신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 좀 달려봤어요. 자 이제 좀 예, 냉정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님께서 치킨 배달하면서 들어요. 얼마 전 배달 가방 사고 배달 가방 사고 오늘 첫 배달이 무슨 사고가 있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실수 없이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셨는데 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가방도 사고 예 아이템 장착하고 첫 배달 시작하신 귀뚜라미님 응원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예, 잘 마치시기 첫 배달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8399님께서는 평소에 열이 많은 저로선 폭염에 손수건이 없으면 외출 불가랍니다. 열심히 땀 닦아가며 오늘도 살아남았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예, 저 땀을 제가 굉장히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손수건 준비해 다니는 습관이 잘 몸에 안 배네요. 예, 저도 8399님처럼 손수건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열도 식히고 햇빛도 가리고 땀도 좀 닦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던데 오늘 8399님 사연도 봤으니까 한번 다시금 도전해 보도록 하죠. 7397님께서 살 빼려고 걷기 운동하며 듣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은 가면 안 될 것 같아 동네 공원에서 산책 중이에요. 산책 친구 쭌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래요, 현명하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 많이 올 때는 물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산도 마찬가지고 동네 공원, 예 괜찮네요.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저를 산책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마치 저도 좀 걷는 것 같은데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변진섭 씨입니다. 바람은.

현진섭 씨의 바람은, 네, 이어서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들려드렸어요. 두 곡 합치면 바람은 지나간다네요. 변진섭 씨의 노래는 우리가 예전에 그 변진섭 씨 초창기에 히트곡 많이 발표하실 때, 양산하실 때 아주 그 시절하고 목소리가 조금 달랐는지 많은 분들이 변진섭 씨 맞아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예, 변진섭 씨의 목소리, 멋진 목소리 맞았습니다. 5085님께서요, 안과에 다녀왔는데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레이저 치료를 권하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약만 받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눈에 온찜질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음반 들으면서 따뜻하게 눈찜질 좀 하려고요. 예, 좋은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막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유, 저 집에 가서 좀 검색 좀 해보고 올게 이러면 혼나죠,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예, 어지간한 건 그냥 그뭐 인터넷 검색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 여기저기 좀 경험 있는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크로스 체크라고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의사님들은 다 똑같은 분들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 똑같은 의사인데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은 실력으로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치료하겠지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병원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뭐 이런 좀 민감한 얘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지 확실히 알아보고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눈은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 신중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찜질이 좀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덜렁이 마녀님, 너무 이상한 오늘 밤입니다. 세준님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오늘 밤왜 이렇게, 응? 세준님 목소리가 부드럽고 편안하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까요? 오늘 마음 한구석이 살짝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세준님 목소리로 사르르 녹아내려서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유, 정말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좀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와서 좀 목이 좀 지쳐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지친 목소리 안 내려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들리신 건가? 아무튼 예, 덜렁이 마녀님 문자에 제 피곤함도 사르르르 같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9653님께서 김세환님 노래 부탁드립니다. 50년 된 친구가 팬이기에 들려주고 싶어요. 친구가 현재 제 옆에서 누워서 방송 듣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 친구분이 예, 그런 친구였었던 거예요? 예, 저희가 예상하는 그거겠죠? 김세환 씨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 들려드립니다. 1부 끝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아니면 답답한데 그냥 대화를 할까요? 아, 말 걸면은 진거 같은 기분이 점점. 자, 부부싸움을 하고 아예 소통이 끊긴 건 아니고요. 아내분께서 말을 걸어는 오는데 문자로 하십니다. 목소리 섞기는 싫지. 말은 섞기는 싫은데 그래도 뭐할 말은 해야 되니까 문자로 용건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로 계속 대답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 답답한데 응? 말을 할까요? 근데 내가 먼저 말하면 내가 진거 아닌가요? 이런 복잡 미묘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의견을 내주십시오. 문자 혹은 대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혹은 무료인 덩덕쿵으로만 가능합니다. 유튜브 댓글은 집계가 어려워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받는 동안 1279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폴킴의 비.

폴킴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비 듣고 왔어요. 자, 결정사연 첫 번째. 모자이크님,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자꾸만 문자로 얘기해요. 저도 문자로 답할까요? 아니면 답답한데 그냥 대화를 할까요? 말 걸면 진 것 같은 기분이 점점점까지가 전체 문자였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셨을지 먼저 문자로 보내라는 의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882님, 문자. 답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네. 3064님, 문자로 해야죠. 대면하기 어색하고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하, 맞아요. 내가 아직 저 사람하고 말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래서 문자로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구 그냥 문자로 아니 말로 해야지 라는 게 불편을 줄 수도 있겠군요. 저 이 생각까지는 못해봤는데 2923님께서 아내분이 문자로 하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당분간은 문자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군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진짜로 그냥 기싸움이 아니고 나 아직은 진짜 말하기 싫어 이거라면 문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의견이 있죠. 대화. 5085님, 같이 문자로 하면 냉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처음에 사연 보고 제 머릿속에 든 사연은 생각은 이 문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물보라님께서 대화, 모른 척 슬쩍 대화하세요. 대화하다 보면 화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냐 이게 2390님께서 대화하심이 좋을 듯요. 부인께서 어쨌든 말을 먼저 걸어오셨으니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6367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하도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대화요 하시면서 쭌디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그 아까 제 의견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아내분이 진짜로 대화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럴 기분이 아니야라면 또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듭니다. 자, 그래요. 뭐 어차피 정답이란 건 없고 우리의 의견이 어디로 더 모아지는지가 지금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계를 해보도록 하죠. 집계 끝났나요? 우와, 우리 결정해드립니다. 역사상. 역사라 봤자 한 두 달 됐냐? 가장 박빙이었던 것 같아요. 얇은 얼음. 박빙. 52-48로 대화. 모자이크님, 아내분 얼굴 마주보고 예. 내가 저라는 그 표현을 얼굴에 가득 담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의 노래죠. 대화가 필요해. 예, 오늘은 그 자두 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대신에 예, 바닐라 어쿠스틱에 조금 뭔가 좀 깎여져 있는 예,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상을 해봤습니다. 모자이크님께서 대화를 시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모쪼록 아 지금 말하기 싫어! 이런 반응은 안 오길 아 정말 그래요 뭐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이런 뭐 워딩까지는 이렇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잘 이어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나중에 결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비와 외로움 님이십니다. 아, 옛날 그 명곡 제목이죠. 비와 외로움. 아들 생일에 떡 케이크를 맞추려고요. 시범절 내외로 문구도 써준다는데 또 한 살 먹었다 장가 좀 가라 쓸까요? 인생 별거 없다 비 해피 쓸까요? 아드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혼기가 꽉 찼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가신 모양이에요. 아들 생일에 떡 케이크에다가 적어놓을 문구 무엇이 좋을지. 자 여러분 장가 혹은 비 해피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자, 무료인 덩덕쿵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한 살 먹었다 장가 좀 가라. 장가. 인생 별거 없다. 비해피. 비해피. 장가 가서 행복해지면 뭐 부모님도 좋고 본인도 좋고 다 해피해질 텐데 뭐 꼭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의견을 모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의견 모이는 동안 소수빈 씨의 노래 들을게요. 0328님이 청해 주셨어요. 더 아름다워져.

소수빈 씨의 더 아름다워져 예, 듣고 왔습니다. 자, 고민 결정 사연 두 번째 비와 외로움님. 아들 생일에 떡 케이크를 맞추려는데 예, 또 한 살 먹었다 장가가라로 쓸까요? 인생 별거 없다 비해피로 쓸까요? 이게 이제 고민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하... 일단 그 비해피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여름아이님께서 비해피 장가 가란다고 가나요? 괜히 케이크에 맘 상하지 않도록 비해피로. 4278님 비해피 결혼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본인 의사에 전적으로 맡기세요. 6148님 비해피 본인 인생부터 즐겁게 살면 옆에 예쁘고 고운 여친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게 아까 저 우리 그 결정사연 역사상 최고의 박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는 반대로 예. 우리 고민사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한 분이

계시네. 0900님께서 생일은 진지하게 축하해주고 문구는 재밌게 써주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장가 가라고요? 예. 문구를 재밌게 써준 재미로 받아들일까? 아무튼 이런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 항상 우리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또한살 먹었다 장가 좀 가라 하면 맞아요. 워낙에 그 사이가 좋은 또 모자라면 그거 보면서 크크크크 알았어 엄마 미안해 이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혼자셔요. 0900님. 예. 그 만약에 아니었으면 100% 사상 초유의 100%가 나올 뻔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비해피였습니다. 비와 외로움님. 예. 인생 별거 없다. 비해피. 요걸로 가시죠. 바비 맥퍼린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We are the night 이었습니다.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왔어요. 자, 박하사탕님께서 엄마가 입원하셔서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이 너무 추워서 엄마도 이불 갖다 달라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엄마도 우리 박하사탕님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병원 자체가 좀 뭐 에어컨이 예, 시원하게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시니까 더 춥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요. 병원에 이미 이불이 있을 텐데 더 갖다 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 많이 추우신 모양이에요. 자, 박하사탕님 그 바람 그대로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길 저희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예, 곧 지나갈 겁니다. 8399님께서는요. 내일은 정말 가기 싫은 병원 두 군데나 예약이 되어 있어요. 가지 말까요? 준디 힘을 주세요 하셨는데 아유, 이렇게 갑자기 병원 사연들이 밀려오나. 메디컬

방송도 아니고 두 군데나 예, 가지 말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되게 막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급한 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래도 필요해서 예약하신 거니까 가세요. 그거 미루면 또 뭐 탈나고 나중에 또 뭐 결국은 가게 돼 있는데 그땐 또 괜찮나? 예, 잘 다녀오세요. 빨리 다녀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예, 남은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을 누리셔야죠. 우리 개꾸리도 왔고 님께서 내일 여행을 앞두고 짐과 씨름 중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는데 업어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실까 잘 다녀오십시오. 그린 에비님 전 지금 졸음이랑 자꾸 다투고 있습니다. K클래식은 안 빠뜨리고 싶은데 하셨는데 제가 빨리 진행해 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깔끔하게 주무세요.

0: K-클래식 한 잔.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춘향가에서 방자. 이 방자는 꽤 재미있는 인물이죠. 주인공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어린 연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방자의 거동을 묘사하는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광한루에서 목룡이가 춘향이를 좀 데려오라고 했을 때도 방자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집니다. 그 부분 사설을 보면요, 맵시 있고 태도 고운 저 방자, 팔랑거리고 의몽스런 저 방자, 말 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이렇게 다채로운 면모를 지녔다고 하네요. 양반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 눈치도 빨라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하지만 때로는 의몽스럽게 속마음을 숨기기도 해야겠죠. 그런 방자가 어린 도령의 분부에 따라 춘향을 데리러 갈 때 그 속마음은 어땠을까 문득 궁금합니다. 아, 현타 왔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을 오늘날의 감각으로 만들어 본 곡이 있습니다. 방자 분부 듣고 라는 곡, 허준이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봅니다.
1: 그때요 도련님, 광한루 구경 나오셔서 사면 경치를 바라보실제.
2: 방자야, 저것이 무엇이냐?
1: 아따, 이곳 월맷날 춘향이요.
2: 그래, 춘향이? 그럼 어서가 좀 불러오너라. 나와 같이 놀아보자.
1: 방자 도련님 분부 받잡고 춘향이 부르러 건너간다.

조약돌 덜퍽 집어 버들에 앉은 꾀꼬리 툭쳐 후여 쳐 날려보고 장송가지 뚝 꺾어 죽장 삼어서 좌르르르 끌어. 춘향이 부르러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았을 텐데 예, 방자는 그 팀에 돌도 던지고 나뭇가지 꺾어서 질질 끌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티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익살스럽고 흥겨운 노래 속에서 방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효주님, 범 내려온다가 또 떠오르네요. 내기가 왜 이럴 거나 아흑 하셨는데 왜 저도 예, 떠오르던데요. 다만 방자가 춘향이 데리러 가는데 범이 내려오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안 되겠지. 민트소다님, 여자 보컬이 부르시는 방자하면 남자라는 여자 보컬이 부르시니 방자하면 남자라는 고정관념도 깨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렇네요. 그러지 않았을까. 아우 저 어린 녀석이 그냥 내가 아무리 몸종이라 그래도 그 저 아우 저기 그래도 또 춘향이가 워낙 이쁘고 또 이쁘다고 소문나고 했으니 가서 한번 말 한번 걸어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또 옆에 향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일단 딱 춘향이보단 향단이가 눈에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고 진짜 궁금하네. 그 당시에 우리 저 누구야 방자님 만나서 한번 잠시 얘기 좀 나눠보고 싶기도 합니다. 허준이 밴드의 방자 분부 듣고 오늘 K클래식 한장이었습니다. 6185님 고추 따는데 하루 종일 너무 더웠습니다. 빛고을 광주는 매일매일 계속 찜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막 햇빛 보기가 힘들 정도로 비만 오고 어디는 계속 찜통 더위고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이고 오늘도 고추와 씨름하셨네요. 이번에 들을 노래는 싸름입니다. 장효선, 이한철이 함께합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비 온 후 맑음 들었습니다. 907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자탄풍은 다음 8월 첫 주에 이은밤 좋은 밤 라이브에 출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앞서 들으신 곡의 주인공 이한철 씨 8월 8일에 불독맨션 콘서트 소식이 있군요. 예, 축하드린다고 공연 잘 하시라고 내일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신 인사 좀 전해주세요. 아, 사랑빛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따라 신랑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마음 따뜻해지는 포근해지는 사연 감사합니다. 예. 아우 습도 높은데 뽀송뽀송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은밤의 제습기 사랑비님의 사연이었고요. 아, 예전 노래 하나 듣고 싶다. 예. 장덕 씨의 노래입니다. 소녀와 가로등.

이혁 씨, 정모 씨가 결성한 멋진 2인조 밴드 이혁 정모 모십니다. 작년에 20세기 보이즈라는 이름으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밴드명을 바꿨더라고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이거는 권진현 씨의 목소리죠. 예, 권진현 보컬 그리고 한충환 피아노, 강은일 해금, 예, 달빛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연일 비도 오고 구름이 있는가 하면 무더위에 뜨거운 햇살도 번갈아 내려 쬐이고 하면서 이 장마철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이번 장마철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지만 장마철의 날씨조차도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 중에 우리를 압도하는 건 아무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소나기는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잠시만 비를 잘 피하면 눈이 시원해졌고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금세 해가 반짝 나서 신선하기까지 했는데요. 요즘 소나기는 그 성정이 거칠어져서 폭우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과잉의 시대라 이 자연조차 과한 표현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음악의 낭만이 더 필요하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 지름시조 골랐는데요.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루 돋아지도록 안이 돌아온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이로구나. 동자야 달 민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들으셨는데요. 술과 관련된 낭만을 노래하네요. 술 실러 간 배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그걸 기다리는 그 마음 노래했죠.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요즘 날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 오는 날이 많았지만 또 어떤 날은 비도 오고 구름도 끼고 해도 나고 바람도 부는 그런 변화무쌍한 날씨.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이야기는 좀 낭만적으로 이 여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날씨 이야기 하게 됐네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더위, 뜨거운 햇살 이런 것이 압도적이긴 하겠죠. 요즘 같은 장마도 물론 더 여름을 구성하는 것일 테고요. 또 녹음 우거진 숲이나 계곡물, 해수욕장, 연꽃, 매미, 풀벌레 소리, 수박, 참외, 또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공기, 참 많은 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PD는 휴가가 생각난다고 아까 물어봤더니 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을 이루는 것이 참 많구나 싶은데요. 여러분의 여름을 구성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폭우가 와서 아무래도 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긴 했습니다만 이 여름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또 뒷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 여름 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음악이죠. 여밀락의 느긋한 서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여유로운 음악, 여밀락 오늘 1장 보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여밀락 1장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습한 날씨 이야기로 문자 주셨어요. 습한 장마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하셨어요. 요즘 정말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이 보뜰마을님께서 습한 장마철이라 표현해서 생각난 김에 제가 지금 이 시간 습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무려 80%에 달합니다. 와, 굉장하죠. 밤 늦은 시간에는 습도가 95%까지 올라가네요. 참 습한 장마철인데요. 제습기도 틀어놓으시고 또 나름 높은 습도도 다스리면서 맑은 기운 유지하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자진 한입의 구성곡 수룡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룡음은 가곡의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연주하는 음악의 아명을 이루는데요. 피리, 대금, 해금, 좌고, 장구 이런 악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평롱을 연주하는 음악 수룡음 롱을 대금독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원한 서정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의 대금독주 수룡음 롱 감상하시겠습니다.

수령음 롱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지도단원으로 재직 중인 김상준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음악 여밀락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여밀락이 이렇듯 밝은 서정을 띈 곡이었나요? 연일 비가 내려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여밀락에서 맑은 해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우, 6944님께서 여밀락의 밝은 모습을 오늘 읽으셨군요.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풀무치 사진 찍은 거하고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주 토요일 밤새 비 오고 전철역 먹자골목에서 나무와 풀이 없는데 상가 유리에 풀무치가 기어가서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집 앞에 있는 매화나무에 두었더니 안 울어서 아침 출근길 산 칡밭에 놓아주며 새 조심해라 하며 놔주었어요. 80년대 중반 고향집 탱자 울타리에서 밤에 울던 풀무치 40여 년 만에 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우, 그렇게 오랜만에 보신 거예요? 항상 숲길을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풀무치 만남 좋으셨겠어요? 그러시면서 유일한 선수에 관련된 시를 한 수 지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 여자 골프 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대회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차지한 그 유일한 선수와 관련돼서 한 시를 또 멋지게 한 편 지어주셔서 저희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원율 시를 지어주셨는데요. 제목이 영암 금정인 골프선수 유해란입니다. 번역하고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출 낭주 금정동, 월출산 낭주골 금정면 태어난 아이, 영강 유저 해란통, 영산강 물가에 푸른 버들 유해란, 일사대표 국가 등, 14세에 국가대표 발탁되고, 2호세도 평정 중 25세에 세계를 평정했네. 초심불망 겸손신,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하고 삼가하며 항시 각골 월장공, 언제나 각골의 노력으로 실력을 쌓고 위상향리 자부구, 고향의 위상 자부심 오래도록 장쾌타구 인서동, 장쾌한 타구는 여러 사람을 환호하게 합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유해란 선수가 이 시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네요. 유해란 선수 활약 축하하고 또 기대하고요. 우리 지초실님께서 지어주신 시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현악 영산회상을 풀어 타는 음악 해탄가락 준비했습니다. 해탄이라고 하면 풀해자를 쓰는데요.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원가락을 변주시켜서 연주할 때 우리가 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의 해탄가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하연도드리부터 군악까지 나오는 해탄가락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연도드리는 3장과 4장, 또 타령은 초장 끝장단부터 2장의 넷째 장단까지고요. 군악은 2장 첫째 장단부터 넷째 장단까지가 바로 해탄가락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원가락 외에 해탄가락으로 연주하는데요. 검은고의 해탄가락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현악 영산회상 해탄 하연도드리 군악까지 듣겠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영산 회상 중에서 하현 도드리부터 군악까지 연주했는데요. 현악 영산 회상 해탄 감상하셨습니다. 예악 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성혜 이방실의 검은고, 김윤희 강효진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습한 날씨에 현악기의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 높은 습도가 좀 낮아지는 듯하네요.

봄봄님께서 화요일에 국악산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걸음 함께 걷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봄봄님과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 기다렸고요. 말씀대로 행복한 걸음 계속 함께 걷기로 해요. 또 윤혜성님 오늘 출석해 주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앞서 지초실님 시 소개해 드리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지초실님의 칠언율 시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초실님의 멋진 식구들을 종종 방송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초실님께서 계속 중요한 때마다 한시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앞서 풀무치 사진 보내주셨는데 풀무치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자 주셨어요. 풀무치는 수컷만 온답니다. 청정 지역에만 사니 깊은 산 야지 아니면 없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울면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시골 고요한 여름밤에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 풀무치 소리를 듣긴 했을 텐데 그게 여치 소리인지 풀무치 소리인지 뭐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요한 밤에 이 풀벌레 소리 들은 기억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쯤은 들었겠죠. 네, 두 분 주고받는 문자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재밌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입니다. 반우반개 말 그대로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의미인데요. 우조로 시작해서 계면조로 조가 바뀌는 곡을 말하죠. 반우반개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의 앞에 곡은 우조, 이 곡의 뒷곡은 계면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조가 바뀌는 경우 이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이 필요한 거죠. 오늘 들으실 음악, 계락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환계락이란 곡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랑의 무게 혹은 사랑의 책임감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사랑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벗님내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자질려 죽다라는 거는 눌려 죽는다는 말인데요. 사랑의 무게 때문이겠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버리고 가라 하지만 내가 거기에 짓눌려 죽을 망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래하네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승무 한영숙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 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명인 한영숙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80년대에 음악동화에 연재됐던 글을 모아서 2023년에 다시 펴낸 책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우리의 명인 명창 이야기 이 화요일의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승무의 명인 한영숙에 대해 쓴 글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춤을 지켜보고 있으니 당신네 나라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영숙의 살풀이 춤 한바탕을 지켜본 뉴욕타임스 무용 담당 기자가 우리 측 관계자에게 웬 조그마한 여자 하나가 등장해 무대를 압도하며 숨을 못 쉬게 하느냐며 핀잔투의 경탄을 터뜨리더니 그렇게 결론짓더라는 것이다. 1986년 6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 대학에서 열린 아메리칸 댄스 페스티벌에서였다. 한국 대표로 초청받은 한영숙은 평생 가다듬은 기량을 한껏 발휘해 살풀이 춤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미국 기자는 살풀이 춤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한국 민족의 역사를 읽었다는 것일까? 숨을 멈추고 엎드려 번뇌를 내면에 응축시키는 아련한 모습에 이어 불현듯 양팔을 한껏 벌려 긴 한삼을 흩뿌리는 호연한 몸짓, 때로는 앉고 서고 멈추었다 싶으면 문득 도약하고 그 절제된 몸짓 속에 태고의 정적을 감추는 정중동의 은근한 춤사위, 바닥에 휘몰아지는 긴 한삼을 치올리며 창망히 허공을 꿰뚫는 눈, 북소리에 취한 듯 초극의 망화경으로 빠져드는 살풀이 춤의 춤사위에서 한국 민족의 하나로 어울리진 하나로 얼룩진 기도와 회환의 역사를 읽었던 것일까. 살풀이 춤은 남도 무무, 즉 살과 액을 물리치고 안심 임명하며 나아가 집안의 복락을 불러들이는 무당의 의식무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한다. 그러므로 그 춤사위는 우주와 자연질서의 순항이며 산천초목의 항상, 기후와 풍년을 비는 인간의 모든 기도와 희원의 뜻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 하리라. 따라서 춤사위 하나하나에 우리 민족의 애환과 숨결이 진홍색의 언어로, 안목의 언어로 깊이 음각되어 있다 할 것이리라. 한영숙은 건무, 태평무, 한량무, 살풀이 등 전통 민속 무용에 두루 능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국가무용문화재 승무와 학춤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춤은 자신의 신앙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단아한 자태에 자부심이 흐른다. 자기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몸속에 꼿꼿한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이리라. 그 음성도 물 오른 봄 푸송기처럼 매우 탄력이 넘친다. 민속무용 가운데서 예술성이 특히 뛰어나다는 승무는 기도와 희원으로 이루어진 춤이다. 굳이 그 연원을 불교에서 찾을 까닭은 없다 하더라도 음악과 더불어 춤도 원초적으로 주술적 종교적 의식에서 발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볼 때 춤사위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 재난과 질병, 수렵과 파종과 수학, 그리고 전쟁 등 인간 생존과 결부된 절박한 기도의 몸짓을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승무는 연불, 타령, 굿거리, 자진몰이 등 일곱 차례 변화를 거듭하는 장단에 맞춰 능청거리고 너울거리며 연희된다. 혹은 지구 중심에 뿌리를 내린 노송에 내연하는 흥을 연소시키며 한소끔 육중하게 정지시키기도 하고, 또는 문득 한삼소매로 하늘을 걷어올려 거기에 우주의 오의를 싣기도 한다. 그리하여
넋으로 빚어낸 인류의 염원과 기도를 하늘에 구하는 것이다. 한영숙은 13살 때부터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로부터 춤만 익힌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춤은 음률을 모르고는 안 된다며 양금, 해금 등 악기도 철저히 익히도록 했다. 승무 한바탕을 떼고 난 그녀는 잇따라 건무, 살풀이, 발아춤, 태평무, 한량무, 학춤 등을 차례로 익혀나갔다. 17살이던 1937년 10월 부민관에서 열린 한성준

시를 발표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애송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승무의 무엇이 당대 최고의 화성과 시성이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게 했을까? 하얀 고깔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어깨에 진홍색 띠를 두른 우아한

생각을 다시금 허공을 향해 흩뿌리는 자태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일까. 거기서 순간의 경이로운 동작 다 갖추고 있어 부족함이 없는 자태, 일념 귀명의 절대적 순간을 목격한 것일까.

한영숙 류 승무 반주 음악을 실황 자료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들으신 연주는 실제 승무 공연할 때 한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최형선의 승무였고요. 한세현, 황광엽의 피리, 김충환의 대금,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 원완철의 징 연주였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3월 국립국악원 토요 상설 무대 실황 공연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민속무용의 명인 한영숙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한영숙 명인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워서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평생 춤 하나에 몰입하여 사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가운데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춤의 중심이 잡히고 쉰을 넘기고 나니까 비로소 무르익어 완숙한 춤사위가 나오고 예순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춤에 관한 철학이 비로소 싹튼다 싶더군요 라는 말씀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한영숙 명무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이번에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1980년대부터 이미 해금 전공 학생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틀을 갖춘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악보로 남겨진 건 1989년 KBS FM 명인전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한 긴 산조 그리고 짧은 산조인데요. 김영재 해금 창작곡집의 체보가 돼서 악보로 남겨졌습니다. 이후에 그보다 더 긴 산조는 2008년 무렵에 음반으로 발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몰이, 중중몰이, 언몰이, 자진몰이, 단몰이로 이루어진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 해금 연주였고요. 장덕화의 장구연주,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2년에 녹음된 자료라서 한결 젊은 김영재 명인의 해금가락을 들을 수 있는 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남도 작가 흥타령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흥타령 노랫말은 성종의 형님인 월산대군이 지은 걸로 알려진 운치 있는 시조시로 시작됩니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 익자 국화 피자 번

이 모자 다리 돋네 아희야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남도잡가 흥타령 듣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원장현의 대금, 한세연의 피리, 박종선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백인영의 철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고 보지 못한

남도잡과 흥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김수연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요즘 장마철에 참 다양한 날씨를 만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햇빛 쬐이는 그런 다양한 날씨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나기가 와도 예전 같지 않고요. 사나운 폭우가 내리니 이 비의 성정도 좀 거세졌다 싶어서 요즘 같은 소나기라면 황수

원의 소설 소나기와 같은 낭만적인 작품은 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법이야 법이로다. 대리기사 옷이 허탕쳐 쓰린 속 사발면 한 그릇 성찬으로 달래고 타월 공장 초과장은 복권을 긁으며 권고사직 막걸리 축구

새벽반 학원길 취준생 최군이 엄마표 삼각김밥에 투유로 빈속을 채우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가도 가도 갈 길먼 도시의 유목민들 북극성 불빛 따라 허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사발면은 김치고추 주먹밥을 낳고 주먹밥은 즉석어묵을 낳고 즉석어묵은 참치죽을 낳고 참치죽은 보

다시 사발면을 낳고 사발면은 또 허기를 낳아 허기진 일상이 연목처럼 되돌고 뒤섞이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몸도 마음도 목마른 도시의 유목민들 오아시스 물길 찾아 허위

땅구석 스피커에 걸그룹 노래도 흥이 싣고 신락같이 여윈 희망이 날 잡아보라는 듯 가물가물 찬 새벽에 고개를 넘어갈 때 대리기사 옷이 사발면 김서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쓸어버린 입맛으로 사발면 뚜껑 열면 면발처럼 맥없이 불어 터져

가자고 심리만 더 가자고 다시 걸음

아동배의 군자지기교 요집에 이라 십실초리도 충실히 나고 칠세지 아이도 효도를 일삼고 요손 인구 시절도 사용이 있었고 공자님 당년에도 도치기가 났으니 일종 여의를 인력으로 하소연라. 경상 전라 그 두 얼품에 사는 흥부가 놀부가 살았겄다. 놀부는 행이요 흥부는 아윈디 동부동무 소생으로 사람마다 오쟁이 육보로 돼 놀바는 오쟁이 칠보라. 어찌하여 칠봉고 하며 심술부 하나가 위와 갈비대 밑에 가서 장기 궁짝 막내님이 그저 똥도드로 목에 붙어가지고 잠만 자고 일어나서 그저 밥만 딱 먹고 나면 심술이 오고 부르는디 어떻게 심술을 부른 거는 개트림이 나면서 이상시럽게 그냥 사지를 벌벌 떨고 심술을 부리는디 놀부 심술이 또 일어컸다. 대장 고등방 벌목하고 우기방에 집을 짓고 삼살방우 다시 사관고 불불나대 부채질을 그저 활활하고 우방에 말도 받고 길가는 과계장 바채울 뚝뚝 붙들었다 하가나 지표를 대어 쫓고 초라해 보면은 딴다 찍고 거사 보면은 속고 도장 그건 보면은 짐도 적진 예악마도면 화가를 찍고 애매 무인대 동차고 수대를 가보는 부합장하고 그 그대의 겁탈 겁사되기는 되지만 웃고 간진배기는 태극을 차고 비단전에 불총 놓고 부추한테 말을 다니기 옹꽃은 파처로 면 가방 찾아서 찾내기 거둬타기 노루는 농추자는 치고 봉사줄에 다 동치려고 노루에게 집어뜯고 우르내기로 겁탈이기 울기고 호전을 모진 그냥 꾸진 마주고 시암질이다 허망을 얻고 자망 그 변장 끊고 시간 보면은 담대 뛰기 소리 걸어든 뛰자는 소리 중중하는 데다 말을 모르고 길가에 허망을 얻고 어따 이름이 시암수리겠더니 삼강은 아느냐 오주라는 자 인간 불칭한님이야. 상강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는 님이 형제 융진들은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제 금지 오객 같은 동생을 내쫓으려고 비 오는 날 와가라 성음을 내야 제 동생을 부르겄다. 내 이름 흥부야 이렇다 불러놓으니 흥부 듣고 바깥으로 우르르 나오면 아이고 형님 저 불러 계시옵니까? 이러면 너 불렀지 잊어서 가네. 내 걸음자 불렀단 말이냐? 놈벼 처처럼 이게 찰찰했구나. 야 이놈아 광대가리나 쉬고 뭉개바지 입고 골말이 손이나 놓고

도랑으로 그서 시떨이 맞은 대군에 댕기듯이 실실 돌아댕기다가 내방 출은 많이 하야 자석 새끼는 그저 뒤아지 물도 까놓듯 움쭈두두두두 까놓고 아 내가만 뜯어보니 내가 무시러버리냐 이 자석아. 오늘은 그럴 것 저럴 것도 없고 너희 제자 권수 그저 자식들 데리고 모조리 나가도록 하여라. 흥보가 깜짝 놀대면 아이고 형님 무슨 일로 역정을 내신지 모르오나 한 번만 통축해 주시지요. 머시아짜 이놈 이름이 내 성질을 몰라 몽둥이로 이놈 허리를 각시 부지르기 전에 썩 못 나가. 이때 흥보가 나가란 말을 듣더니 하늘에 무너진 듯하고 땡겨 툭 꺼진 듯하자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형집을 불구러 포터의 발언 그 자리 엎쳐서 한번 빌어보는디 흥보가 기가 막혀 나가란 말을 듣더니 말을 듣던 자리가 꾸려졌어. 아유 형님 형님께 웬말이오 이 염동석을 풍경 순당허 자식들을 타리고 어르그 코스로 왔어 산다나리오 점집 한번 동쪽을 하옵소서.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줬냐 단소리 말고 나가그래 몽둥이를 죽여들고 주상과 친구를 놀고라 흥보가 깜짝으로 내가 가를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바로라 형집변 나가라 허니 너 여기라 여기 오병 병 정리했다고 안 가겠소. 자식들을 챙겨보고 큰 자식아 어디 간다 두째 놈만 이리 올라 인삿짐을 챙겨지고 돌을 모아 피가 굳어없죠. 형제은 가디디아 부대아니의 기호지우 찰까거라 흥보가 할일없이 우를벼불 멸당하면서 신세자탄 울음 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자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는 네가 내 것이나 또 없이 벽에 호지우식 먹고 있고 쓰고나 한번 세계에서 가든 유를 몰랐더니 흥보가 신세가 일정하게 될 줄을 어르니까 아르기한테 옆보게 마누라 이런 코스로 갈까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으로 산자건들 백불이 귀하죠 사들 수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이강경 삼부주 사법성 도방

마음들 피디 내가 지 고의적 살 수 없고 주체야 응도가 사자 건들 양반들이 모두 악시여서 그곳으로 살 수가 없어지고 그 곳으로 와서 산단 말이냐. 이렇게 흥부가 울며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그 동네 앞에 빌 물방아 실도 자기 안병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흥연동 폭독초를 당도하였겠다. 여러 날 흥부 자식들이 잘 먹다가 굶어놓으니 모두 아사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음성놀아요 이놈들이 죽 나와서 조르는디 한님이 썩 나서며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배가 고파 못 살겠소 나 육개장국에 살쌀 한 마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 차 입맛 도적이 아니 육개장국에 살쌀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녀석아 또 한 대 왜 난집여 아이고 어머니 나 런종미봉탄게 자죽 좀 먹었으면 좋겠소 어따 이 녀석아 아이 보리밥도 없는디 용미봉탕에 자죽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너희들 나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 한 입이 썩 나시면 아이고 어머니 나 호박닭 한 시리만 먹었으면 좋겠소 호박닭은 뜨거도 달고 식어도 달고 아 이놈은 입이 쫙쫙 뜨는 게 입에서 맛있지요 한 시리만 갖다 주시오 아이고 이 녀석아 호박닭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때 배를 득득 긁고 나오는 놈은 흥부 큰아들이었다 시엠이 가지가 도치갖고 이놈이 이가 쭉쭉 빠져서 요상스럽게 생기갖고 썩 나와서 지금이를 한번 졸라보는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나를 옷도 싣고 밥도 싣고 밤이 날아지나 불매증이 생겨 참아론 병이 있소 흥부 마늘에 깜짝 놀라며 어따 이 녀석아 못 먹고 못 입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 병이나 없이 안 쓰겠느냐 무슨 병이냐 말을 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노라고 나 장가 좀 보내줘 흥부 말 노래 이 바로 듣더니

내가 성시가 백구보변 뒷장계가 곁에 있어요. 죽은 간장을 보고 내기고 인자씨를 베끼었느냐 못 베끼고 본이 핑계 비기 갑자기 타로 오거든.

이라 다시 흥부 마을에 울음을 울고 있을 적에 흥부가 썩 들어오면 여보시오 마누라 이렇게 울음만 울고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내일은 옴니 좀 갔다 오겠소. 아니 옴니는 뭐 하러 가시려고 그러시오? 환자마 돌 호박아 들어가서 환자 시민에 얻어다가 아 우리 군수관이 먹고 살이 할 것 아니니까 그래 가시나 좀 내오고. 아이고 영감 가지 마시오. 아이 왜 내가 가지 말란 말이야. 그 정성에 환자 묻고 도망간다고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절대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허허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꼭 믿고 막 댕기는가. 사구일생이지. 참말 말고 그 가시나 좀 내오. 가서 어디다 뒀어요? 아이 남자 갔둔지도 몰라. 뒤안 굴뚝 속에다 여뒀어. 아이고 얄구잖아. 아 왜 가슴 굴뚝 속에다 였단 말이오. 그런 것인가. 신민전 국상시 조대전에 어느 친구 한 분이 백립이 영이 존존하다고 700개 싫어하니 아 700개 돈이 씨야지. 그시에 몇 그릇 실라고 8시 내오. 그리고 그때 도복이랑 내오. 아 도복은 어디다 뒀어요? 귀한 장안에 들었지. 흥부 마을에 있다가 아 여보시오 우리 집이 무슨 장롱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이 아 탈구장은 자네 장으로 안 한가 그래요. 참말 말고 얼른 내오소. 흥부가 칠층을 들어가려고 의복을 차리고 들어가는데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 지리들 볼 자심 절대 떨어지는 파림 버릴 두둥 조매야 조살 가끈을 달아 현재 터진 흩막은 밥풀 간자주의 나도 뒤통을 하게 조준다며고 떨어진 흥도 먹을 신뒤로 종종지어 퍼붓매를로 뜨고 한 소리에다가 겁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소리에다가는 떨어진 무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다 팔짝을 들고도 걸음어서 길게 뛰어 어식비식 흥부가 의식비식 들어가다가 한 생각이 났겠다. 내가 그래도 양반인디 내가 저다려 허시오 얘기는 그렇고 허소 얘기는 좀 보더니 내 웃음으로 반말로 따질 밖에 수가 없다. 흥부가 대문을 열고 쓱 들어가며 여 호방 귀신인지 모르지 호방이 나오면 아이여 박사하나이시오. 참 잘하나 마쳤구만. 아이고 박사는 어쩐 일이시오. 그 호방아 대하수마 할 일 있어 왔는디 들어주실란지 모르지 안 무신 말씀이오. 그 환자 한 선만 주자. 그 환자 한 선만 주면 어른 자기들 구안하고 내가 가시리 가서 소매 동냥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착실히 갚아줄 터이니 그 환자 한 선만 주지. 아 박시원 형님이 천석궁 부자인디 환자를 야시다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오. 허허 이 사람아 행정한 것도 너무나 갖다 먹으니까 염치가 없더구만. 그건 그렇지요. 박시왕 그럴게 아니라 품 하나 팔아보실라요? 아 도저히 품 같으면 내가 팔고 말고 무슨 핌가 와서 말 좀 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영문이 잡혔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으면 곤장 한 개에 돈이 성냥 썩 30냥은 고바는 돈이요. 말 타고 가라고 해서 마삭 단냥까지 딱 지지기 놨으니 그 품 좀 팔아볼라요.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어찌게 좋던지 내 팔타이니 그 돈 난랑 얼른 길을 내주 그냥 그리 하시오. 정하전 그 두고 하라 그

판다 들고 나 탄저우 단지 핑하지 단저우 박흥공아 우아라고 질척 못 났어라 설별 두 손아

떡국 3kg만 주시오. 떡국을 샀어 마지 먹고 막간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2그릇을 사서 먹고 피자집으로 들어가서 여보 피자 장사 피자 한 모신만 주오 피자로 사서 지구 하게 먹고 어깨를 띄우고 죽통을 백설이고 시골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룸이야 짭짤서 룸나예생이었구나. 저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바로라. 여보게 이 사람아 집안을 아직 어디 갔다가 집안 있다고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것이 도리올지 자네가 이 사람아 단둘이 앉아서

없을 사람 흥보받을 때나 올라 흥보받을 해가 나와 흥보받을 해가 나온다 다자가 한자가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무엇인 줄도 몰랐소 영가 무엇인 줄도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돈큰 뿔을 찾네 안가 돈이 큰 뿔을 찾네야로 몰라 산다 뭐 찰나 찰나 산다 뭐 찰란도 대구성 구로 줄리 받고 저 동굴 동굴이 생겨온 생산을 찍어나 갓진돌 부기 공명이 못한돌 이놈의 돌아 안아 돌아 식구나 졸시오 흥부 많을 때가 달려들며 아이고 여보 영가 뒷돈 큰벌이 면제되어 예수별을 얻어 왔소 원수 차이가 파소별을 얻어 왔소 풍날별을 얻어 왔소 아직도 생한지로 견제 역시 쫄게 없구나 지에게 하다 웃대야 돼 하나쯤에도 꽃이여 공돈단지에 들어왔어 아이고 공돈이라니요 아이 공돈이라니 무슨 공돈이란 말이요 아이 사람아 주순놈과 다름이 없단 말일지 하시오 노상지 재물은 군자의 토리가 아니온디 주둔 사람은 좋거니와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아프겠소 도로 그 자리 갖다 놓으시오 우리 마누라는 언제든지 착한 마음이여 그렇지 여자가 그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외말말로 덜렁덜렁 오대기 무엇이니 내가 그러면 내력을 가르쳐줄 테니 들어보소 다른 게 아니라 우르골 좌수가 병역령문이 잡혔다고 하지 그 좌수 대신으로 권자 10개만 맞으면 권자 한 개의 돈이 성냥색이고 아 우선 바싹 단장 받아왔어 말 타고 가라고 해서 이 돈 갖고 두말할 것도 없어 쌀 팔고 교기 사서 육죽을 누구로 옮기게 좀 쑤소 귀숙이 많으니까 큰 가면 솥에다가

그저 다 푹 쏘. 그래갖고 코끝으로서 그저 중말격이 댕강 댕강 넓지다 몽땅 한번 먹어보시. 흥보마루 내가 이 말을 듣더니 주원간장 몇 번 팔아먹고 산단지 두루지 캄캄하고 사지가

덧석 주장 반지병 아이고 영감 영감 지게 꽤 한마디요.

작병이 졸아 한날 때 불어졌도 또사랑 궁계가 인득은 벌빈이 집안을 덮고 가지마오

영감, 영감 부대 가지 마오. 흥보가 회로 왈칵 내면 야, 이 사람아 시끄럽네. 아, 대장군 사랑아 큰 길을 떠나는디 아, 자네가 가란다고 가고 가지 말한다고 내가 안 갈 것인가? 아, 이 사람아 그런 것 말 한 번은 했다가 내미 알면 네 앞이 가니까 그 조용 좀 해서. 그러면 영감 부대 매아 맞고 오기를 바라겠소. 한 사람 큰일 났어. 아이 매 맞으러 가는 사람이 매 안 맞고 오면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매나 맞고 오기를 바랴. 흥부자익들이 모두 나오면서 아이 아버지 아이 어디 가시나요? 어, 나 저 병영 좀 갔다 올란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면은 다른 것은 소용이 없고 그 패비나 한 그릇 사오시오. 오냐 밥 사다 줄 테니 좀 지달라라. 또 한 입이 나앉으면 아버지 어디 가시오? 병영 간다. 병영 가시거든. 그도 나도 떡이나 좀 한시리 갖다 주시오. 오냐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라. 자기 뜻을 날 내놓고 내 다녀올 테니 마느라 정신 말고 가서 데리고 오시오. 아침 밥을 지어먹고 흥도 평화를 내띠어간다. 하유 하유 내띠어가면 신세가 나갔다는 것으로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박복원 저런 내 팔자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강정 높은 집에 부이기게 예고가 좋아. 아이고 잘 싸.

당신 팔째 아간디 예쁘게 잘 나대게 말이야. 아이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시야 근데 엄청 평양에 물어를 당도하냐 지난다 보냐 대장이요 대장구 뭐지요 숙정패로구나 신사대와 우장같은 육자무침 굴로사정들여 이리 가고 저리 갈죠 이때요 흥보나 본래 쏟던 사람이라 벌벌벌떠 변속 들어가라 벌벌 떨고 들어가서 삼육궁기로 안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에서 매를 만지라고 야단이 났겠다. 흥보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진작 와서 매 맞고 돈 수백냥 버는구나. 내가 한번 엎드려봐야지. 벌그런 볼기를 내놓고 산문 밖에 가서 이만하고 엎드실 적에 사령 한 쌩이 나오며 참여 배경산업정위원 보기들 분놈 생기란네. 흥보가 있다가 매 맞으러 왔지. 아니 매는 잘 맞나? 매라도 속 있는 매야. 한 사령이 딱 보더니 에야 박씨하라이쇼. 참 잘 알아맞췄구만. 박씨한 안두야소. 흥보 깜짝 놀래며 아니 안두다니 뭐가 안두야. 박씨한 대신으로 어른님이 내 솜씨에 혼장 10개 맞고 통 30장기를 모지고 발씨 갔소. 흥보가 기가 맥혀. 아이고 이 사람아 그림이 어떻게 생겼던가. 말 마시오. 시털 시험에 아기야 이님이 간디필이 쭉쭉 빠져가지고 아기야 잘 맛있디다. 옳지 우리 집 마누라가 날 다녀가시오 가지 마시오 밤새 두루 울던지 뒤집게 셈이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하였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박보관 저러고 내 신세냐 내

가시루고 부어들어가 다들 묻고

뜨겁히라지라 평양가신 우리 영감 변개도까지 받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하나님.

살기를 다루고 한편을 받아 못지 자기 영재에 올라오거라. 흥보 만에 우르르 달려들면 아이고 영감 다녀오시오. 비행까지 갔다 오시더니 매를 얼마나 맞았소. 어디 매 맞은 상치나 좀 봅시다. 흥보가 회를 왈칵 내면 놔두게 이 사람. 아 요망치럽게 자네가 가지 말라고 밤새도록 조르고 울더니 뒤집게 세미라님이 날 먼저 발등거리 해버리고 내 매 한 개 맞았으면 사람이 아닐지. 아니 정말로 안 맞았어요. 흥보가 다리를 툭 걷어올리면서 자 매 맞았는가 좀 보소. 여 전부 좀 보소 매 맞았는가. 흥보만 내 좋아라고 아이고 정감 매 안 맞았으니 얼마나 좋소. 이 사람이 매를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매를 안 맞고 오라고 축수를 해야지 그 매 맞을 것인가 이 사람아. 흥보마루래 좋아라 흥보마루래가 좋아라고 주말 주변 도는 구나 날씨고 좋구나 영감이 어깨저께 평영지를 떠난 후원은 나타를 듣고 부대배를 맞지 말고 보다가 뒤돌아 오시라 주자 축수로 빌었더니 미안히 받고 돌아오지 이런 경사도 있기라 옷을 헬멧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나는 졸대 얼씨구나 조시구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 지워다 졸대 이런 경사도 있기라 흥보마늘에 한참 돌다가 아이고 영감 좋은 건 내미오 굳은 건 행지간이라고 아 우리가 시숙댁에서 나온 지가 언제요? 시숙댁에 건네 가서 전국간에 무엇이든지 좀 가지고 오시오. 허허 이 사람 매 맞고 돈 벌어갖고 온다니까 거기다가 축수를 해가지고 매도 못 맞게 오면서 이제 형님한테 가서 전국간에 얻어와 형님이 선심을 써가지고 쌀말이나 주시면 모르되 만약 돈이나 주시면 어떨 것인가? 아이고 영감도 아 우리 성씨 포를 잡고 쌀 찾을 거 뭐 있단 말이오? 아 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요. 자네가 포리 이름을 다 아는가? 아 그건 몰라요. 허허 참 어디 알아보소. 쌀보리 동보리 겉보리 늘보리 회보리 아 그건 모른단 말이오. 야 이 사람아 그 보리가 아닐지 수양산 봉디보리는 자네 모르니 그려. 봉디보리? 아 봉디보리가 따로 있다요. 허허 이 사람이 아이 봉디로 허리를 부지른 봉디보리 말이시. 아이고 영감도 참 아 오래간만에 건네갔는데 그래도 그 시숙께서 그럴 리가 있겠소. 어쨌든 한번 건네갔다 오시오. 그래 매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기를 매사 일바이니 내가 건네가야지. 흥보가 건네가는디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가 건네간다 흥보칠디를 못하시며 절대 떨어져 허파디 퍼디 총총 빼요 허풍배를 더 띄워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3시 20분 경기 안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 씨. 아이.

Thank you.

오, 오.

Thank you.

이렇게. Hey!

Hey.

Huh?

Oh.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름엔 공포영화다. 언제부턴가 공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영화엔요, 묘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연극영화를 전공해서 잘 알거든요. 어떤 법칙이냐면요, 괴물이 훤히 보일 때보다 숨어 있을 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나타날지 모를 때 우리의 상상은 실제보다 더 무서운 장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50여 년 전이죠. 그때 나온 영화 조스 딱 그랬잖아요. 촬영 당시 기계 상어가 자꾸 고장나는 바람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요, 상어를 마음껏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요. 대신 바닷속을 배회하는 카메라의 시선과 또 반복되는 강렬한 음악으로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자 사람들은 더 무서워했답니다. 사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결과를 알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가장 무서운 장면부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막상 별일 없이 지나가기도 했고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순간도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다 지나간 일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남창지름 시조 바람도입니다. 노래의 김호성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창지름 시조 바람도였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여름만 되면 우리들은 공포 영화를 찾는 걸까요? 여름철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우리 몸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긴장감은 높아지면서 피부 혈관이 수축하고요. 이때 일시적으로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제로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 걱정도 공포 영화와 조금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음속에서는 벌써 영화 한 편이 완성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 걱정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쉽게 풀린 일도 있었고 또 뜻밖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고 어쩌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결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면가락 도들이 듣고 오시죠. 대금의 노부영, 가야금의 이종길입니다.

이와 감정을 함께 전하는 것이 좌창만의 매력입니다. 오늘 들으실 초안가는 중국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맞섰던 초안 전쟁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영웅들의 운명과 전쟁의 비장함이 긴 사설 속에 펼쳐지는데요. 과거에는 경기와 서도 지역을 넘나들며 널리 불렸던 노래로 이번 음원에서는 묵개월, 김옥신명창이 전하던 가락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좌창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감상을 시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소리의 흐름에 징과 바라, 태평소 같은 타악과 관악의 울림을 더해 극적인 긴장감과 웅장한 분위기를 한층 살려냈습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최수현은 좌창이 지닌 본래의 멋을 지키면서도 오늘의 청중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표현을 꾸준히 고민해온 소리꾼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사설 속에서 한편의 음악극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보시면 좌창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리의 최수현, 징의 이재하, 장구와 태평소 바라의 이민형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0: 있나?
1: 초한가 듣고 오셨습니다. 최수현의 매력적인 소리로 듣는 사설과 묵직한 장단이 잘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대풍류입니다. 해금의 김선구, 아쟁의 윤서경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김선구의 해금과 윤서경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대풍류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출출하고 졸릴 때 믹스 커피 한 잔, 기분 전환하기에 이만한 게 없죠. 그래서 몸에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데요. 믹스 커피 한 포에는 설탕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잔을 습관처럼 마시면 당 섭취가 늘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기도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설탕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맛이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에픽가루를 조금 곁들이면 믹스커피가 더 맛있어집니다. 또 믹스커피와 함께 과자나 빵을 곁들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달콤한 간식이 더해지면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와 함께 뭔가 드시고 싶다면 삶은 달걀이나 아몬드, 호두처럼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마신 뒤에는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잠깐 몸을 움직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오래 할 건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믹스커피 똑똑하게 마시기 정리해드리면요. 설탕량을 줄이고 달콤한 간식 대신 단백질이나 견과류를 곁들이고 마신 뒤 잠깐 걷는 습관을 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마시는 방식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에 부담은 덜 수 있으니까요. 오늘 믹스커피 한 잔 드실 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흥보가 가운데 구말리 듣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전해옥입니다.

하루 난 제비 한 쌍이 날아들고 날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르거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음막을 찾아주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흘찌함지하야 새끼 세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깐 새끼가 딸기 공부 힘쓰다 거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잘칵 부러지니 흥보가 보고 명태 껍질을 얹고 당사실을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칭칭 동염해 주며 죽지 말고 멀고 먼 만리 강남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미물의 짐승일지라도 흥보씨 은혜를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십 일이 지난 후에 부러진 다리가 다 나아 날개 공부 힘을 한번 써보는디.

1부 마무리곡 호적 신화위였습니다. 호적 연주의 한일섭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수백 년 동안 기록하고 전쟁과 수탈의 시간을 지나 오늘까지 전해온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인데요. 그 가운데 정족산과 오대산, 적상산과 태백산에 보관됐던 4대 사고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의 전환운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보관되어 온 조선 왕조실록 4대 사고본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수정 흔적이 남은 오대산 사고본, 청색 표지가 돋보이는 태백산 사고본처럼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실록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 의궤와 어보 어책, 왕실 복식과 도자기, 군복 차림으로 그려진 철종의 어진까지 조선 왕실을 보여주는 유물 190여 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또 부산에서 열리는 전시답게 옛 동네의 모습과 조선 통신사 관련 기록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와 우리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시간을 내어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의 전환운이. 이 전시는요, 오는 8월 30일까지 부산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왕후를 위한 행진곡 듣겠습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왕후를 위한 행진곡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윤형욱의 피리 연주로 항해 들려드리죠.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으신 곡은 항해였습니다. 피리 연주의 윤형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희종 작곡의 기다림은 오랜 강처럼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김정자의 시 기다림은 오랜 강처럼을 읽은 감흥을 25현 가야금 선율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기다림, 사랑, 붙이지 못한 노래까지 모두 세 악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희종 작곡, 성혜순의 가야금 연주로 듣습니다. 기다림은 오랜 강처럼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겨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표를 보여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편지 보낼 때 붙이는 거죠? 아마 이 정도 아닐까요? 하지만 한때 우표, 네. 이 우표 그렇게 간단한 물건이 아니었잖아요. 새 기념 우표가 나오는 날이면 우체국 앞에 줄을 서기도 했고요. 줄만 섰습니까? 밤샘까지 했었죠. 예. 예쁜 우표를 얻으면 쓰기가 아까워서 고이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편지에는 처음 보는 우표가 붙어 있었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잠시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편지 봉투에서 우표 부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물에 담가 종이를 떼어낸 뒤 반듯하게 말려서 우표첩에 한 장 한 장 끼워 넣었던 그 추억 말입니다. 이 우표 참 묘한 물건이라는 생각입니다. 크기는 손가락 두 마디만 한데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야만 편지가 길을 떠날 수 있는 거니까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골집에서 객지로 떠난 아들에게, 군대 간 아들에게, 외국에 나간 가족에게. 말하자면 우표는 편지 한 통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내는 작은 차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요, 1884년 11월 18일에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무늬 우표라고 부릅니다. 당시 화폐 단위였던 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우표는 단순히 돈을 내고 사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중요한 일을 치르면 기념 우표가 나왔고, 역사적인 인물과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도 우표 안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올림픽도, 경부고속도로 준공도, 또 유관순 열사도, 우리의 산과 들과 문화유산도 이 작은 우표 한 장에 담겨 있었기에 우표첩 한 권을 넘겨보면 꼭 작은 역사책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새벽 편지입니다. 노래의 조이선입니다.

0: 셋,
1: 새벽 편지였습니다. 노래의 조이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표인데요. 요즘은요, 이 우표를 마지막으로 붙여본 게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조차도 그렇거든요. 네. 예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썼었죠. 종이를 꺼내고 펜을 들고 또 다 쓰고 나면 봉투에 넣고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서 우표를 붙이고 우체통을 찾아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죠. 잘 도착했을까? 답장은 언제 올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잘 지내? 휴대전화에 몇 글자 입력하면 몇 초 만에 답이 도착합니다. 사진도 보내고 목소리도 보내고 또 얼굴 보면서 통화까지 하죠. 그러니 우표를 쓸 일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우편물 이용량은 오랫동안 감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7월 1일부터는 국내 우편 요금도 5년 만에 올랐습니다. 일반적인 규격 우편물의 요금은 430원에서 500원으로 70원이 올랐는데요. 생각해보면 500원짜리 우표 한 장, 요즘 물가로 보면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는 돈이죠. 그 우표 한 장이면 내가 직접 쓴 말을 전국 어디론가 보낼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500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체통도 줄었고 편지를 기다리는 일도 드물어졌고요. 취미로 우표를 모으는 분들도 예전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도착하는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써내려가던 그 시간을 종종 그리워합니다. 집안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남아있다면 한번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봉투 구석에 빛바랜 우표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네모 한 장이 아주 오래전 어느 날 누군가의 마음을 싣고 멀리 있는 길을 달려서 나에게 왔던 흔적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백제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백제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그리움은 바람이 되어 함께 하셨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우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저도 뭐 어린 시절 우표를 꽤 모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걸 좀 등한시했는지, 그리고 우표첩 뭐 집에서 찾아보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기억이 참 가물가물합니다. 한때는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했던 그런 물건인데 말입니다.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대금연주의 서승미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대금연주의 서승미였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문 외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요즘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젖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괜히 처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심지어 허리와 관절이 뻐근하다 이런 증상. 아, 비가 계속 내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게을러졌나 기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조금 처져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까지 다 흐린 건 아닐 겁니다. 비 사이로 잠깐씩 비치는 햇살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작지만 반가운 빛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고요한 또 맑고 촉촉한 단소와 피아노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승의 단소 연주, 김택수의 피아노 연주로 평롱 함께 들어와 봤어요. 자, 괜히 처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허리와 관절까지 좀 뻐근하다. 토닥토닥님이 그게 저예요. 얼른 날씨도 제 컨디션도 뽀송뽀송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장마철이 원래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몸이 기력이 나빠졌거나 뭔가 게을러졌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장마 기간 속에서도 가끔씩 햇빛이 쨍 하고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햇빛 바라기를 하면 어떨까요? 창문도 좀 열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햇볕도 쬐이고 몸도 좀 가볍게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 햇빛 비치는 한 시간을 10시간처럼 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즘 빵 성지순례 많이 다니시던데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요. 이것처럼 한 가지 취향을 따라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여행이 인기라고 해요. 오래된 맛집을 찾아가는 노포 순례가 있을 거고 또 지역마다 국밥을 맛보는 국밥 순례. 아, 갑자기 그 아까 입맛 따시는 거 봐요. 광주 거기 가면 애호박찌개 그 진짜 맛있잖아요. 국물 벌게 가지고 한번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외에 또 뭐 있을까요? 독립서점과 헌책방 찾아가는 책방 순례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마음을 쉬어가는 사찰 순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순례를 떠나보고 싶으신지 이 아침 얘기 나눠볼까요?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꼭 찾아가고 싶은 장소 등등등 여러분이 가고 싶은 땡땡 순례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눠보죠. 곧 또 휴가철 다가오는데 별 아이디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귀 쫑긋 들어보시면 좋은 힌트

자, 흥겨운 음악 듣죠?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우리나라에 블루스만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팀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이 팀 제대로입니다. 블루스 연주로 듣는 세타령 함께 느껴보시죠.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흥겨운 음악 듣죠?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 우리나라에 블루스만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팀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이 팀 제대로입니다. 블루스 연주로 듣는 세타령 함께 느껴보시죠.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흥겨운 블루스 연주로 세 타령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땡땡술래, 뭐 노포술래, 국밥술래, 책방술래 등등등등 어떤 술래 다니시고 싶으신지 그 얘기 나눠봅니다. 4129님, 저는 휴게소 순례 해보고 싶습니다. 개그맨 이영자 씨가 그려놓은 맛집 지도 따라서 휴게소 간식도 먹고 근처 여행도 하고요. 라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그 휴게소마다 맛있는 음식들, 그런 것들 막 소개한 적 있었죠. 이영자 씨가. 아, 그러니까요. 맛있는 데가 있어요. 5250님, 제 아내는 제가 쉬는 날마다 빵 먹으러 대전 가자, 막국수 먹으러 춘천 가자 그러면서 조르는데요. 아니, 막국수 한 그릇 먹으러 고양시에서 춘천 가는 거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뭐가 아니죠? 맞지 않나요? 그 거리만 보면 고양시에서 춘천 꽤 걸리긴 해요. 그죠? 차로 가면 안 막혀도 한 2시간 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가면서 아내분하고 좋은 얘기도 알콩달콩 하고.

하고 또 이어폰 한쪽씩 끼고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그 곡은 너무 짧으니까 불덕맨션의 춘천 가는 기차까지 여러 버전으로 춘천 가는 기차를 들으면서 다녀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막국수 맛있는 집들 춘천에 많긴 하더라고요. 1946님, 저희 부부는 노포 순례 중입니다. 간판은 낡았어도 수십 년한 자리를 지킨 노포의 맛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메인 요리도 그렇지만 노포는 반찬이 맛있어요. 예. 반찬 종류도 많고 반찬의 어떤 맛의 깊이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전주에도 맛있는 거 많은데요. 노래가 야금야금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 낭만 여행 먼저 듣고 조금 더 멀리 가 봅니다. 제나탱고의 노래와 연주로 부엔 까미노 듣는데요. 부엔 좋은 까미노 길입니다. 이게 그 산티아고 순례자길 걷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좋은 길 가세요. 그런 의미로 부엔 까미노 이렇게 인사한다더라고요. 자, 두곡 이어 듣습니다.

노래가 야금야금의 전주 낭만 여행, 이어드린 곡은 제나탱고의 부엔 카미노였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곳을 순례해 보고 싶으신지, 어떤 테마로 어딘가를 찾아 나서 보시고 싶으신지 사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919님, 여름휴가 때 고마운 분 찾고자 포항으로 순례 떠납니다. 1979년 해병대 군 복무 때 포항 흥해 오도리 제1소초에서 해병대 방위병들과 닭싸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안목이 그 당시 엄청 독했던 기억도 더불어 나는데요. 아, 그분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오도리 이장님,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혹시 국악방송 듣고 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엄청 고마운 분이랍니다. 라는 사연 정겹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꼭 찾으시면 좋겠네요. 6410님, 저의 순례는 냉면입니다. 냉면. 냉면 좋아하는 친구랑 냉면 순례하고 싶어요.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 코다리냉면까지 전국 맛집 냉면 다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거된 냉면들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양냉면 좋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2674님, 저는 옛날부터 목욕탕 가는 걸 유난히 좋아했더랬죠. 나이 들면서는 어딜 놀러 가면 근처

온천에 꼭 들러봅니다. 충주 수암보온천, 아산 온양온천, 울진 덕구온천, 창녕의 부곡온천, 예산의 덕산온천 등등등 지역마다 유명한 온천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수암보온천을 제일 좋아합니다만 하셨어요. 수암보온천. 예전엔 진짜 여행 최종 목적지가 이 온천인 경우가 진짜 많았고, 이 온천 있는 고장들이 화랑이었는데요. 요즘은 또좀 달라진 것 같긴 하죠. 좋습니다. 이열치열로다가 뜨끈뜨끈하게 온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양거무님의 신청곡 함께 나눠 듣습니다. 이정표, 하림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이태리의 정원.

이정표와 하림의 이태리의 정원에 이어서 송소희와 두 번째 달의 정선아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7426님, 오늘 저는 도서관과 복지관으로 순례를 떠나요. 오전에는 도서관 시창작 교실에 합평하러 가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이고, 처음으로 쓴 시인데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합평을 들을지 모르잖아요. 낮에는 복지관 문해 교육 강사 간담회 갑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뭐 일하러 가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하루 일을 순례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오전에는 도서관 오후에는 복지관 간다.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군요. 멋지십니다. 자, 이한철의 청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은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톨 연세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금요일까지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국악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2026 청소년 국악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2일부터 8일까지 충북 영동국악체험촌에서 6박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민요와 시창, 청음, 타악, 무용기초 수업을 비롯해 정악, 민속악 합주와 춘행전 등 전공별 심화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2009년생부터 2013년생까지의 국악 전공 청소년이며 참가비 5만원에 숙식과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7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요새 날씨랑 딱 맞는 노래를 갖고 왔어요. 오.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아니고.
1: 잘 들으셨죠? 경기 휘몰이 작가 6, 7월 흐린 날이었어요. 가사에 보면 사과 쓰고 도롱이 입고 곰뱅이 물고 잔뱅이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잔뱅이는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1번 반바지, 2번 청바지, 3번 두루마기, 4번 롱패딩. 아, 진짜 피디님! 6, 7월에 롱패딩 입음은 더워갖고 어떻게 이래요? 암튼 비오는 날엔 이런 옷을 입어야 일하기 편한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2: 네, 오늘은 경기 휘몰이 작가 6, 7월 흐린 날 가사 속에 나오는 이 잔뱅이를 맞히는 퀴즈입니다. 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6,

0: 도롱이고
1: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잔뱅이 입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름철 들릴 나가시는 모습이 눈앞에 쫙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잔뱅이는 어떤 옷을 말할까요? 창호 말대로 더운 여름에 일하기 편한 옷이라고 합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반바지, 2번 청바지, 3번 두루마기, 4번 롱패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나팔바지 듣습니다.

악담강실의 연주와 노래로 나팔바지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퀴즈 문제 맞히고 계시고요. 오늘은 경기 휘몰이 작가 6, 7월 흐린 날 가사 속에 나오는 잔뱅이. 이 잔뱅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더운 여름에 일하기 편한 옷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고요. 보기 4개 다시 알려드리자면 1번 반바지, 2번 청바지, 3번 두루마기, 4번 롱패딩입니다. 5784님 1번 반바지죠. 반바지 없으면 못 사는 계절이 왔습니다. 한번 입기 시작하면 여름철 긴 바지로 되돌아가기가 힘들죠 라고 하셨습니다. 8878님 1번 여름에는 반바지만한 게 없지만 그래도 저는 외출 시에는 청바지를 주로 입는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청바지 안 더우세요? 아이고 청바지도 하기사 요즘 얇은 재질에 또 몸에 너무 딱 붙는 거 말고 좀 통넓은 바지 여름용으로 입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해요. 그죠? 4881님 1번 반바지가 정답입니다. 물속에서 일하는 것 같은 아침입니다. 진짜 요즘 그런 생각 저도 하는데 와 진짜 물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요. 1255님 시골에서 비 오는 날 입던 짧은 바지 그걸 잔뱅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 1번 반바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0: 오늘 정답은 1번 반바지였어요.
1: 딩동댕.
0: 잠뱅이는 옛날에 농산일할 때 입던 무릎까지 오는 짧은 바지를 말한대요. 근데 한철이 삼촌은 한여름에도 반바지 잘 안 입으시대요.
1: 우와, 청구가 그걸 아는구나. 근데 나도 밖에서 또 집에서 반바지 자주 입지. 근데 여기 스튜디오는 에어컨이 빵빵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또 긴 바지가 편해서 그렇게 입는 거야.
0: 그류?
1: 그류.
0: 지는 집에서도 반바지. 학교 갈 때도 반바지인데.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67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4881님 어쩌다 못난 이 김치 드립니다. 3069님께는 소금구이 막창을 선물로 드리고요.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678 범장기지 떡, 4881 어쩌다 못난 이 김치, 3069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0: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백고산의 연주로 바이올린 독주 아리랑 변주곡 함께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올게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춤추거든 이간다리인 초절을 알려무나. 아니 여보 토련님, 불길하게 죽는다는 말씀은 왜 할 거라오? 그러면 정담을 거랴. 정짠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엄마도 내 사랑이야 이가 무엇을 보

你敢不我설 벌.

0: 사랑사네 사랑게 둥내 사랑.
1: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은 박귀의 가야금 병창, 김동준의 장단으로 사랑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우이들인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기타 두 대, 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음악이 되는 그런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밀크 카튼 키즈라는 팀인데요. 미국 LA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겸 기타리스트인 케네스 패튼 게일, 조이 라이언,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인디 포크 듀오입니다. 부드럽게 읊조리는 보컬의 하모니 덕분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진짜 21세기의 사이먼 앤 가펑클이다 라고 소개해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Hope of a Lifetime이라는 노래인데요. 두 사람의 따스한 목소리 그리고 순발력 넘치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밀크 카튼 키즈의 Hope of a Lifetime 함께 들어보시죠.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주말부터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확...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주말부터 이어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거 엄청나던데요.
1: 네.
0: 61시간 만에, 네,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인천 서해구 쿠팡 32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0: 예.
1: 그 후에 61시간 만에 초진이 된 건데요.
0: 오호.
1: 다행히 직원 120여 명 모두 자력으로 대피해서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0: 이건 진짜 다행입니다.
1: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좀 탈진하고 연기 흡입을 해서 치료를 받았고요.
0: 아...
1: 큰 불길이 잡히면서 주민 대피령은 해제됐고 또 이제 추후에 굉장히 우려됐던 그 건물 붕괴 가능성도
0: 예.
1: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예요. 다만 소방은 완전 진화까지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아직도 이 장비 230여 대, 인력 850여 명 잔불 정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많은 장비와 인원이 아직도 거기 있네요.
1: 네, 그래서 소방청과 국립소방연구원, 화재감정기관 등 8개 기관 30여 명의 민간 전문가까지 또 투입을 해서
0: 예.
1: 이제 정밀 감식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번 화재가 유독 오래 걸린 이유, 뭐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0: 예.
1: 전문가들은 그 물류센터 특유의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0: 아, 일단 건물 자체가 다 막혀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깊고 뭐가 많은데 가연성 적재물 같은 게 다량 쌓여 있는 거죠.
0: 예.
1: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물건을 쌓아둬야 되니까 렉이 높고요. 또 복층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밖에서 물을 뿌려도 적재물 깊숙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이게 불씨가 파고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0: 물이 거기까지 안 닿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선반이 여러 단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제 불을 끄지 못하는 거죠. 물이 닿지 않아서.
0: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시작된 게 6층이잖아요.
0: 예.
1: 근데 그 바로 아래 5층에 이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전부터 언젠가부터 이 얘기 많이 했죠. 배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0: 배터리 이게 웬만한 걸로는 잘 안 네. 꺼지잖아요. 불이 붙었을 때.
1: 네. 근데 이 물류 로봇들이 리튬 배터리를 쓰는 로봇들인데
0: 예.
1: 이 수백 대가 그 바로 밑에 층에 있어서
0: 어이구.
1: 그게 더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별도로 인력하고 장비를 또 투입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이제 뭐 불이 왜 났는지 물류센터의 구조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 대목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0: 예.
1: 이제 로봇 시대잖아요.
0: 거의 자동화가 앞으로 되겠죠.
1: 네.
0: 로봇에 의한.
1: 물류센터 특히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뭐 자율 이동 로봇이나 자동 보관, 회수 시스템 이런 자동화 설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이런 시설들은 일반 창고하고 구조 자체가 다른 게
0: 아하.
1: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하고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은 다르다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예, 그래서 상품도 훨씬 높고 촘촘하게 쌓고 이제 그 좁은 선반 사이로 로봇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 건데
0: 예.
1: 이제 이렇게 또 그 물류센터라든가 자동화 공장 요게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일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계 최대의 재물보험사가 이런 자동화 창고를 일반 창고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화재 예방 기준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0: 아, 구조가 다르니까 당연히 다른 화재 예방 기준이 필요했겠네요.
1: 예, 이런 식으로 국제 기준이 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충돌 방지 그리고 로봇끼리 뭐

0: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정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규정에 넣고 있고요.
1: 예.
0: 뭐또 EU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율이동기계에 대해서 새롭게 안전 규정을 또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고, 배터리 보관이나 충전 안전 지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이런 게또 아직은 갈 길이 먼게 뭐냐면 다 분야별로 다 달라요.
1: 그래요?
0: 로봇은 로봇대로,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건축, 소방 요 분야가 이게 또다 규제나 규정이 다 달라서 그러면은 뭐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1: 예.
0: 자율주행 차끼리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뭐 요런 고민도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자동화 센터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방 기준 따로 있고 건축 기준 따로 있고 배터리 뭐 로봇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게또다 기준이 다르면 예. 요게 좀 복잡해지는 거라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1: 그렇겠네요.
0: 예.
1: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 결국은 서로 충돌되는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이번 감식 결과 뭐 나올 텐데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불이 났더라 이렇게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그쳐선 안 되고
1: 예.
0: 앞으로 이제 기본이 될 그런 자동화 물류 시설의 안전 기준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어야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AI나 로봇에 의한 기술의 발전, 굉장히 혁신을 넘어 혁명에 가까운데요. 이거에 따르는 안전 기준 빠르게 세워 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다치는 일 없기를 바라고요. 자, 요즘 주가가 엄청 오르락 내리락 장난
0: 네.
1: 아니던데요.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여파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도 늘었다는 소식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제가 RI뉴스에서 요거 얘기해야지 하자마자 오늘 새벽에 미장 좀 올랐고
1: 예.
0: 이제 프리장에 국내장도 조금씩 오르는 분위기이긴
1: 오,
0: 한데
1: 예. 아,
0: 궁금하시죠?
1: 지금 찾아볼 뻔했네.
0: 예, 지금 꽤 오르기는 했는데
1: 방송을 관두고.
0: 아, 근데 이게 또
1: 예.
0: 아주 잠깐일 수도 있고 일단 코스닥 상황 좀 볼게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인 상장사가 206곳입니다.
1: 예.
0: 근데 요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잖아요.
1: 시가총액 200억 원이면 그 규모가 작은 회사라는
0: 네,
1: 거죠?
0: 아주 군소하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16일 기준 코스닥 206곳의 상장사가 있는데 요렇게 들으면 잘 몰라요. 근데 한달 전에 126곳이었던 것하고 비교하면 거의
1: 확
0: 두배
1: 늘었네요.
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 오호.
0: 군소하게,
1: 예.
0: 예, 요렇게 2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진 상장사들이 코스닥에 훨씬 많이 늘어났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그 동전주라고 해요.
1: 동전주요?
0: 네. 그 주가가 왜 우리가 뭐 몇십만 원대인 것도
1: 뭐
0: 있고 몇만 원대인
1: 삼성전자
0: 것도
1: 뭐 이십
0: 네.
1: 몇만 원, 뭐 SK 하이닉스 뭐
0: 백,
1: 200만 원뭐
0: 네,
1: 이런
0: 200.
1: 식이잖아요.
0: 그런데 동전주라고 하는 건 지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래요?
0: 천 원이
1: 500원이에요?
0: 안 되는 거. 그렇죠.
1: 아, 진짜요?
0: 100원도 있습니다. 예.
1: 너무 작은데요?
0: 그런 동전주라고 하는데 그천원 아래로 떨어진 이런 동전주도 150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시총이나 주가가 기준 미만인 곳까지 합치면 상장 폐지 위기 상장사가 350여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 이번 달부터 근데 상장 폐지 기준도 훨씬 깐깐해졌거든요.
1: 예.
0: 예전에는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 기준만 넘으면 그래도 위태위태 했다가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억 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되면 관리를 해요.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이후에 45거래일을 연속으로 기준을
1: 네.
0: 회복을 못하면 상장 폐지되는 거예요.
1: 아, 그럼 그 주식 가지고 있던 분들, 뭐 동전주라고 하는 그거,
0: 동전조차 없게 되는 거죠.
1: 그냥 휴지 조각,
0: 네.
1: 예,
0: 근데
1: 낙조각 되는 거네요.
0: 보통 그런 경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10만 원대 때나
1: 어허.
0: 몇만 원대 들어가셔서 버티고 버티다가 동전주까지 만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손해가 극심하죠.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상폐 기준이 200억 원 미만 상태인데 아까 그 200억 원 미만 상장사들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0: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기준을 깐깐하게 했느냐. 왜냐면은 코스닥이 코스피에서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건전하지 못하니까
1: 아.
0: 건전하지 못한 기업은 상폐를 해야 된다라는
1: 그래서
0: 지적이
1: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네요.
0: 네. 그래서 쳐낼 거는 쳐낸다 하고 기준을 까다롭게 한 건데 다만 업계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간혹 가다가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도 함께 영향을 받아서
1: 와.
0: 휩쓸리는 경우도 있어요.
1: 실적은 좋은데 코스닥 안에서 저평가돼서 그런 거네요.
0: 네. 사실 뭐 이런 거는 코스피에도 있죠.
1: 예.
0: 이렇게 잘 나가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하는 회사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 어려울까? 이거는 첫 번째로는 수급 쏠림이 있습니다.
1: 수급 쏠림이요?
0: 네, 아시다시피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만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돈이 다 여기로만 갔고
1: 아하.
0: 그래서 얘네 둘이 다 빨아먹었어요.
1: 아, 사람들이 코스닥에 넣어놨던 거 애매하다. 돈
0: 네.
1: 빼가지고 삼성전자 사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0: 코스피조차도 원래는 뭐 나는 로봇주에 투자할 거야. 뭐 우주, 방산.
1: 나는 바이오.
0: 네. 뭐 조선 이렇게 원래는 수급이 순환매를 잘 돌았는데
1: 예.
0: 여기에 넣고 있던 분들도 이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이 안 되니까 얘라 모르겠다 역시나 반도체다 하고
1: 아이고,
0: 고점에 다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1: 다치고 반도체
0: 네.
1: 이렇게 되는 거네요.
0: 그래서 계속 이게 여기서 진짜 거대하게 빨아먹으니까
1: 아 상대적으로
0: 예 그리고 또 레버리지 상품도 출시되고 그래서 코스닥 자금 이탈이 더 빨라진 게 있는데 이 실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게 그 레버리지 삼성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두 배 상품이죠. 두 배 먹는
1: 예.
0: 상품
1: 이럴 때도,
0: 이럴 때도 두 배고
1: 근데
0: 그 상품이 5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5월부터 6월, 7월 해가지고 점점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때부터 훅 빠지기도 했습니다.
1: 아~
0: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 반도체 대형주마저 힘을 못 쓰고 있다.
1: 아, 그래요?
0: 반도체만 훨훨 날아다니더니 갑자기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훅 떨어졌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1: 아니, 그 당분간 한 수년간 계속 뭐 주문도 밀려 있고
0: 네.
1: 계속 화랑일 거라 호황일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0: 이 두 회사는 잘 벌어요.
1: 잘 벌어요?
0: 앞으로도 미래가 좋아요.
1: 네. 근데 왜 나빠지죠?
0: 그런데 이게 삼전하고 하이닉스만의 얘기가 아니고
1: 예.
0: 미국에서도 뭐 샌디스크, 마이크론 이런 데 다 빠졌거든요.
1: 아.
0: 크게 그 반도체 기업들이 확 빠졌는데 뭐 TSMC나 ASML 여기도 잘 나가는 대만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인데 여기도 실적 되게 좋았고요. 좋은 가이던스 내놨는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1: 그래요?
0: 왜 그러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딱 반도체 주가가 훅 떨어지기 전에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곳이 불만을 드러냈어요.
1: 그래요?
0: 애플 뭐 이런 데인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1: 예.
0: 사서 AI에 써야 되는 회사들이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애플, 메타 뭐 이런 회사들.
1: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런 반도체 회사들의 소비자인 셈이네요.
0: 네. 네.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것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니까 좀 겉으로 후려치는.
1: 아 분위기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0: 네.
1: 싸게 만들어가지고
0: 네.
1: 가격 떨어뜨리려고.
0: 그때부터 정말 싸해졌어요.
1: 우와.
0: 그러다 보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투심이 얼어붙었다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나면 돈을 또 안 꺼내겠죠.
1: 예.
0: 그래서 주가들이 반도체 주가들이 미국부터 해서 쫙 떨어졌다. 예, 이게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1: 와.
0: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1: 네, 이해됩니다. 네, 코스닥이 점점점 이렇게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반도체 쪽으로 넘어왔는데 반도체도 요즘 맥을
0: 네.
1: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그래서 뭐 예, 또 얘기하자면 길지만 간단하게 저는 좀 애플 같은 회사가 되게 얄밉게 보이는데
1: 네.
0: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왜냐하면 오늘 이제 쭉쭉쭉 알파벳, 테슬라 또 다음 주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곳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 우리 AI 생각보다 그렇게 뭐 크게 안 할 것 같아 뭐라고 하든가 그렇게 말하면은 정말 반도체는 한동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1: 야.
0: 그래서 반도체주 코스피 코스닥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1: 네. 이래.

0: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기업 실적만으로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변동성이 큰 시기니까 더 신중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 굉장히 많은데 개인정보 유출된 일이 있었네요. 서울시가 유출 대상자에게 문자로 개별 안내를 하고 보상도 하기로 했다네요.
1: 네, 2024년 6월에 따릉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파악된 사람이 462만 명이에요.
0: 우와, 어마어마하네요.
1: 많죠. 예.
0: 서울 시민의 한 절반 정도는 따릉이 이용한다네요.
1: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번에 그것도 유출됐다고 특정한 사람이 이 정도니까 되게 많은 거잖아요.
0: 그러네요.
1: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시설공단이 이 유출됐다고 하는 462만 명 대상으로 개인별로 문자를 보내서 어떤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이 문자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 그 사람 아이디,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우편번호, 주소 등등 실제로 이분의 어떤 것들이 유출이 됐는지 그 항목들을 정리해서 속간해서 당신의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유출됐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0: 야, 주소,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당연히 중요하지만
1: 체중.
0: 은근히 기분 나쁜데요. 은근히 안 알려주고 싶은 부분인데.
1: 이거 진짜 조금 예 그러기는 해요.
0: 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근데 요게 또 항목이 가입 시점이라든가 가입 경로에 따라서 회원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해요.
0: 예, 예.
1: 그래서 하루에 약 120만 건씩 순차적으로 발송을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그 따릉이에 등록돼 있는 내 번호하고 다르다거나 내가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혹은 따릉이 앱에서 문자 수신을 내가 거부를 해둔 상태다 하면은 안내가 오지 않을 수 있어서요.
0: 예.
1: 이런 경우에는 콜센터나 이메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확인해봐야겠습니다.
1: 예, 그리고 보상을 준대요.
0: 보상이요?
1: 네.
0: 필요하죠.
1: 유출 대상 시민에게 30일 정기권을 제공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5천 원 상당 1시간 이용 쿠폰을 8월 중에 앱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0: 오.
1: 그래서 이거 받으셔야 된다면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0: 예.
1: 또 이게 8월 중에 받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지급일로부터 3달 안에 써야 돼요.
0: 8, 9, 10.
1: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따릉이를 매일 타는 사람이어서
0: 예.
1: 이미 지금 정기권 갖고 있는데 하시면 기존에 들고 있는 그 이용권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0: 예.
1: 받아두고.
0: 네, 좋습니다.
1: 예. 근데 이번 사고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024년 6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0: 오, 꽤 됐네요.
1: 네, 근데 사고 발생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가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진다.
0: 아.
1: 서울시가 이 사실을 파악한 게 올해 1월이거든요.
0: 예.
1: 1년 반 더 지나서 우와. 서울시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파악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할 때 공단에서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사이버 공격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또 별도로 조치를 안 해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0: 예.
1: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일이 불거지니까 서울시가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한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는 거고요.
0: 예, 예.
1: 보상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서울시설공단 측이 강조하는 거는 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 예.
1: 예, 뭐 따릉이 뭐 이렇게 뭐 보상 안내 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거 정보 주세요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공단이라고 하는 URL 그 주소 링크 하시면 누르시면 안 되고요.
0: 안 되고요.
1: 뭐 어떤 앱을 깔아라 그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0: 네, 유출된 정보도 걱정이지만 사고 난 뒤 한참 지나서야 알려졌다는 점도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2차 피해 없도록 관련 문자 받으셨더라도 비밀번호나 금융정보 요구하거나 낯선 주소를 누르게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로로의 0 더하기 0.

0: 한로로의 0 더하기 0 듣고 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해요. 이거 뭐죠?
1: 예, 워낙에 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많잖아요.
0: 예.
1: 네, 이거는 친구, 그 프렌드하고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합친 건데 요약하자면 밥 한 끼 먹거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을 느껴서 아예 만남 자체를 줄이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0: 그렇죠. 물가도 또 비싸져가지고.
1: 누구 하나 만나려면 어디 앉아야 되고. 밥은 먹고 만나자 해도 커피도
0: 비싸고. 마셔야 되고.
1: 네. 네. 어딘가에는 앉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일례로 이 취업준비생 A씨는요, 친구 모임을 줄이고 있습니다. 밥 먹고 커피만 마셔도 3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까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해요.
0: 아이고.
1: 이거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0: 다들
1: 취업준비생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랬던 것 같고.
0: 돈도 쓰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또 상대가 직장에 있는 친구면 상대적 또 빈곤감 같은 것도
1: 얘기할 때 대화가 좀 그래요. 뭐 회사가 어떻고 뭐 상사가 어떻고 출근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난 아직 못 겪어봤잖아.
0: 그래서 그분은 취업하신 분은 네. 회사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거기 있었던
1: 그 얘기밖에
0: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1: 할 게 없는 거죠.
0: 이야.
1: 비슷한 거예요. 뭐
0: 이래저래.
1: 이제 어린애기 키우는 엄마가 또 육아 얘기밖에 이렇게 막 계속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0: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얘기가 제일 할 말이 많잖아요.
1: 그리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씁쓸할 것 같아요. 직장도 나는 없는데 친한 친구하고 관심사도 서로 갈라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0: 그리고 그때는 회사가 힘들다 힘들다 얘기하는 것조차 부러움으로 느껴질 수 있죠.
1: 그럼요. 네. 그럼요.
0: 그리고 직장인 B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은 그 메신저 SNS에 생일 알림 기능을 꺼뒀대요.
1: 아, 그 메신저에 보면 카카오 땡
0: 누구 생일 누구님
1: 바로
0: 생일
1: 뜨잖아요.
0: 네, 뜨잖아요.
1: 네, 오늘도 그럼... 지금 저도 수두룩합니다. 7월 22일생들이 나야 나 생일이야 막 이러면서
0: 이랬는데 이 알람 기능을 켜둔 상태로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 생일 때 줘야 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우리 그냥 안 주고 안 받고 하자. 좀 이런 느낌으로 내 생일은 가려놓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의 조사 결과인데요. MZ세대 10명 중 9명이 친구 모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Z세대의 71%는 최근 1년간 모임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1: 어허.
0: 심지어 65%는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 완전 고립된 거네요, 그러면?
0: 그잖아요.
1: 친구를 안 만나면 뭐 일로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지만
0: 어쩔 수 없이 뭐 만날 수야 있겠지만 굳이 자발적으로 어떤 나의 사적인 관계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주말에 누굴 만난다 그리고 친구랑 여행을 간다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1: 하기사 친구 만나서 최소한 3만 원이라고 본다면
0: 네.
1: 보통 이제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0: 그쵸.
1: 넷플릭스 땡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그쵸.
1: 뭐 유튜브 땡 그거 뭐 월 구독료
0: 그리고
1: 뭐 만 원, 이만 원이니까 그게
0: 배달
1: 더 좋아.
0: 배달 메뉴도 내가 원하는 걸로만 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친구 만나면은 뭐 먹을까? 너는 뭐가 되는? 나 해산물 못 먹어 이러면
1: 점점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입니다.
0: 그리고 말이 3만 원이지 요즘 서울 기준으로는. 밥 한 끼 커피 이렇게 나눠 먹으면 3만 원은 넘기는 것 같아요.
1: 하기사 또 둘이 앉아가지고 한 그릇씩 두고 먹긴
0: 뭐
1: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세 그릇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야, 저희 쪽 그리고
1: 쉽지
0: 좀
1: 않다, 진짜.
0: 양이 많아서요 해도 안 되는 게 1인 1 음식 무조건 시켜야 되잖아요.
1: 예.
0: 그리고 가운데 이제 뭐 그래 맞아요. 고기 같은 거 같이 놓기도 하고.
1: 그쵸.
0: 그래서 심리적 마지노선을 물어봤더니 5만 원이래요.
1: 5만 원?
0: 한 번에 5만 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쓰겠는데 5만 원 넘게 쓰면은 힘들다.
1: 부담스럽다.
0: 예, 그게 응답이 3분의 1이었고요. 가장 부담을 주는 항목은 식사비, 그 다음에 커피, 디저트, 술값, 생일, 기념일 순이었습니다.
1: 가격 크기로 보면 술값이 제일 클 텐데.
0: 근데 요즘에 뭐 커피, 디저트도
1: 만만찮아요.
0: 조각 하나에 뭐 네. 12,000원 막 이러니까.
1: 아,
0: 근데 이게 또 뭐 어떤 게 있냐면은요. 관계 유지에 들어가는 물가가 빠르게 오르는 게 뭐냐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예요.
1: 예.
0: 근데 분식 물가가 4%대 올랐고요. 오락 문화비가 4.6% 올랐어요.
1: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0: 거죠. 예, 그렇죠, 다른 지금? 어떤 것보다 내가 나가서 친구 만나려고 쓸 때 하는 그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이 친구 만날 때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라고 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청년들한테 사회적 관계라는 게 꼭 필요한 자산이다.
1: 그럼요.
0: 그런데 당장 이 얼마 이것 때문에 관계를 계속 끊어내기 시작하면 다시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
1: 예.
0: 그래서 어떤 단순히 구직 지원 뭐 이런 걸 연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만남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듯하니까요.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중독 조심해야 될 때인데요. 냉장고 안에 넣어둔 것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0: 네, 바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는 식중독균이에요.
1: 아이고 길어라.
0: 이름도 길고 생소한데요.
1: 모노사이토.

0: 토, 네. 제네스.
1: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훈제연어나 가공육 같은 곳에 좀 주로 있습니다.
0: 예.
1: 왜냐면은 훈제연어나 가공육 같은 거는 데우지 않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0: 오, 그렇죠.
1: 예,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영하 1도에서 44도까지 자랄 수 있대요.
0: 이 균이 그러면 영하 1도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살아 있는 거네요?
1: 근데 영하 1 네, 영하 1도 근데 영하 44도까지 떨어져도 얘는 아, 죽지
0: 영하
1: 않는
0: 44도까지?
1: 예. 죽지 않아요.
0: 뭐죠, 얘는?
1: 그래서 영하 18도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예. 증식은 멈추는데 균 자체가 죽진 않는 겁니다.
0: 그럼 이제 먹으려고 해동시키면 뭐 막 증식하겠네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훈제연어 우리나라에서도 훈제연어에서 이 식중독균이 반복적으로 적발이 됐는데요.
0: 아하.
1: 미국에서는 지난해 가공육에서 발생한 이 균 때문에 10명이 숨져서 3,100여 톤을 회수하는 일도
0: 우와,
1: 있었어요.
0: 조심해야겠네요.
1: 예, 근데 씻어도 소용이 없는 균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좀 근육통, 발열, 뭐 토하고 지나가지만 예. 고위험군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고위험군의 경우 굉장히 치명률이 높다고 하고요. 임신부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가공육이나 냉장조리식품은 74도 이상으로 재가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와, 그 훈제연어가 데워서 뜨겁게 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1: 그게 아니래요.
0: 아니에요?
1: 예.
0: 아.
1: 그 저온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데치거나 뭐 굽거나 하군
0: 온도를 쫙 줘가지고 익혀서 그래서 이제 판매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1: 왜냐면 이제 훈제라고 하는 게 생긴 것도 그렇고 먹을 때 불맛 같은 게 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느낌상 얘는 한번 구워서 나왔다라는 건데
0: 아하.
1: 훈제랑 가공육은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훈 방식이라고
0: 냉훈
1: 해가지고
0: 방식. 아.
1: 예, 이 과정에는 가열하고 살균하는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거 그대로 포장된 채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대로 뜯어 먹는다 하면 이 균이 좀 있는 거죠.
0: 오, 그렇습니다. 냉장고 너무 믿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남은 음식 오래 두지 말고 먹기 전에 충분히 데우기 특히나 요즘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1: 네.
0: 자,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0: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ESP죠. 멤버가 정민아, 이상진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 레인드롭스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학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학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7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국악콘서트, 타악 판타지, 통이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강원도 원주 매진농악 전승자들로 구성된 한국전통예술단 아우리 무대에 오르는데요. 우리 장단과 연희를 바탕으로 농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창작 연희와 연희극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실력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강원도의 정서를 담은 메나리 토리와 매진농악의 장단, 그리고 진풀이를 바탕으로 자연의 숨결과 공동체의 신명을 생동감 있게 그려냅니다. 전통 생소병주곡 수룡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태초의 공기를 시작으로 설장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맥, 박진감 넘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흥을 느낄 수 있는 창작 판꾸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북의 웅장한 울림과 태평소의 시원한 선율, 힘찬 장단이

0: 한데 어우러지며 전통 연희 특유의 신명과 에너지를 객석 가득 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입장 연령은 만 6세 이상,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공연 관람과 관람 신청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볶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현, 태평소 연주자 남기문과 오영빈 등이 흥겨운 가락을 더하고요. 또 소리꾼 장지훈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이야, 이렇게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 장단이 되고 익숙한 풍경이 신명나는 연희판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여름 양평 5일장에 들려주는 흥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아트홀에선 궁중춤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 예술연구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공연 제목처럼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은 궁중정재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품격을 정원이라는 친숙한 공간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정재는 조선 궁중에서 연행된 노래와 춤, 음악을 아우르는 궁중예술을 뜻합니다. 무대에선 학과 연꽃을 통해 이상세계를 표현한 학연화대 합설무, 신라 처용설화를 담은 처용무, 북을 치며 흥을 더하는 무고, 무사의 기상을 담은 검기무, 궁중무용수의 역할과 의상을 소개하는 여령 들여다보기, 궁중무용의 백미로 꼽히는 춘행전, 그리고 공놀이를 형상화한 포구라까지 다채로운 궁중정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궁중춤을 이야기와 함께 쉽고 친근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올여름 조선 왕실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궁중예술의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연 내용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얻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인데요. 그저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감수성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새로운 눈을 얻게 되면 굳이 새로운 풍경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많은